0: 달릴 수 있어요.
1: 멀리 갈 수 있어요.
0: 멀리 갈 수 있어요. 모두 잘했어요. 그럼 공통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공통점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차이점. 차이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다르다는 거예요.
0: 딩동댕동.
1: 생긴 것이 다르거나 이름이 다른 거나 아니면은 태어난 게 다르다는 것 등입니다.
0: 그렇군요. 차이점은 서로 같지 않고 다른 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네요. 공통점은 서로 같은 점, 차이점은 서로 다른 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짝꿍 단어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준이와 제니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2: 키가 달라요.
0: 키가 다르다. 제니.
1: 머리카락의 길이가 달라요.
0: 그런 차이점들이 있군요.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2: 왼쪽이 자라이고 오른쪽이 거북이에요. 거북이 코는 나와 있고 자라는 코가 엄청 뾰족해요. 자라랑 거북이의 등딱지의 모양이 달라요.
0: 모양의 차이점이 있군요.
1: 자라와 거북이의 등껍질의 색이 달라요.
0: 색의 차이점이 있구나. 자라와 거북이의 등껍질은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차이점이기도 해요. 거북이 등껍질은 단단한 뼈입니다. 자라 등껍질은 말랑말랑한 피부예요.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은 뼈라서 무겁고 자라는 피부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등껍질 무게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이 있어요.
1: 자라는 등껍질이 가벼워서 빠르게 갈 수 있고 거북이는 등껍질이 무거워서 느리게 가지 않을까요?
0: 정답입니다. 거북이는 등껍질이 무거워서 느릿느릿 움직이고 자라는 등껍질이 가벼워서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거북이는 이빨이 없는데 자라는 이빨이 매우 날카롭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소방차와 구급차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볼까요?
2: 색깔이 달라요.
0: 색깔의 차이점이 있죠.
1: 구급차와 소방차의 크기가 달라요.
0: 아, 크기가 다르구나.
2: 구급차는 아플 때 달려가는 거고 소방차는 불이 났을 때 달려가는 거예요.
0: 맞아요. 이 차들의 목적의 차이점이 있지요. 모두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공통점과 차이점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0: 공통점. 둘 또는 그 이상이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 차이점. 서로 같지 않고 다른 점.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3: 우리 가족의 공통점은 치킨을 좋아하는 것이다. 나는 줄넘기를 잘하는데 형은 잘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
1: 오, 우리 민준이 문장을 잘 썼어요. 형이 줄넘기를 더 못하나요?
3: 저는 줄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형아는 조금밖에 안 해서 제가 더 잘해요.
1: 그렇구나. 고마워요. 우리 제니 문장 읽어주세요.
4: 나는 친구와 키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친구와 생일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
1: 와우, 친구들이

0: 공통점과 차이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아주 잘 썼어요. 오늘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단어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1: 네!
0: 참 잘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1: 안녕!
2: TV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거기 있어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2: 유슬아, 이거 봐봐. 내가 나와 라라를 한번 그려봤어. 어때?
0: 오빠도 똑같고 그리고 라라도 멋지게 잘 그렸다.
1: 고마워.
0: 나는
2: 너도 그려왔어?
0: 짜잔!
2: 와.
0: 어때?
2: 너도 잘 그렸다. 윤슬이랑 라라가 되게 친해 보이는데?
1: 우린 역시 그림남매야.
0: 맞아.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1: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3: 안녕, 우준아, 윤슬아. 너희들이 날 정말 멋지게 그려줘서 기분이 너무 좋은걸? 고마워.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속담 배워보자.
0: 그래.
3: 라,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한 글자인데 너무 많다.
0: 돈 놓고 기역자를.
1: 기역자? 돈 놓고 기역자? 돈하고 기역이 무슨 관계가 있지?
3: 윤슬아, 우준아. 여기서 기역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어?
1: 한글 기역 아니야?
3: 맞아. 기역은 한글 자음의 첫 번째 글자인 기역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혹시 기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1: 기역? 기역은 그렇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0: 맞아.
1: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나는 공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로 해야겠어.
0: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아, 네모. 사각형에도 이렇게 기역자가
1: 같은 게.
0: 돈. 그리고
1: 공.
0: 길.
1: 길.
3: 맞아. 괜찮을 것 같은데?
0: 그럼 나는 길로 해야지.
3: 좋아. 그럼 우리 오늘도 함께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봐요.
1: 공을 크게. 짠. 짠. 넌 길 그리는 거야?
3: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왜 공이라고 생각했어?
1: 공을 딱 놓고 게임을,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할 때 쓰는 거 아닐까? 단점이 있다?
3: 아, 공에 들어가는 기역자도 잘 모를 정도로 공놀이를 못하는 것처럼 단점이 있을 때 쓰는 말인 거야?
1: 응.
3: 그럼 윤슬이는 왜 길이라고 생각했어?
0: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간 길을 기억을 못하잖아, 잘.
4: 그러니까.

0: 길이라고 생각해.
1: 갔던 길을 잘 모르는 것처럼 기억자도 모른다는 뜻이야?
0: 응. 만약에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엄마가 아이가 길 잃고 기억자도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0: 응.
1: 윤슬이 그림에 있는 두 사람은 혹시 누구야?
0: 여기는 엄마고 여기는 아이. 이 엄마의 아이야.
1: 그럼 윤슬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0: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가 엄마가 안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돼.
1: 엄청 잘 알고 있네.
2: 오.
1: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0: 응.
1: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남매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
0: 좋아. 그래. 나는 잘했어. 이렇게 그렸어. 가보면 여기에 엄마가 있고 여기에 아이가 있지.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나비를 잡으러 가버려서 길을 잃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1: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구나.
0: 응.
1: 좋아. 그럼 우준이는?
3: 자, 짜잔. 나는 이렇게 그렸어. 공이 만약 이상한 데로 날아가거나 뭔가를 못할 때, 단점이 있을 때 공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4: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바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야. 낫은 예로부터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도구였어. 주로 벼, 보리 등의 곡식을 추수하거나 잡초나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데 사용했지. 식물에 낫을 걸쳐서 잡아당기듯 잘라내면 적은 힘으로도 쉽게 벨 수 있었어.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안에 거의 낫 하나쯤은 있었어. 낫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굽어 있어서 모양이 꼭 기역자처럼 생겼어. 그런데 매일 보는 낫을 옆에 놓고도 기역자도 모른다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기역자조차도 모를 만큼 아는 것이 없을 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을 사용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 친구들에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잘 모르는 것이 있어? 과연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볼까?
0: 아, 아쉽다.
3: 나 쉬웠구나.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었어.
0: 맞아. 나는 낫을 몰라도 한 가지 더 배웠잖아.
3: 맞네.
0: 오늘의 속담은
4: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3: 낫 모양을 보고도 기역자를 모를 만큼 아는 것이 없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래서 누랑아, 우리 오늘은 장터 좀 갔다 올까?
1: 주인을 구한 누렁이.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강아지인가 봐.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어?
2: 나!
1: 정말? 누군지 소개 좀 해줄래?
3: 일단 내 강아지 이름은 콩이라고 해. 우리 강아지는 눈이 굉장히 맑고 여기 주둥이만 되게 하얘.
1: 정말 귀엽다.
4: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제트야. 나이는 3살, 그리고 종류는 푸들이지. 색깔은 갈색이고 특징은 털이 정말 보들보들.
5: 내 강아지 이름은 두부고 색깔은 하양색이고 강아지 종류는 비숑이야. 두부는 사람이 좋아해서 사람을 계속 발을하고 계속 나한테 오려고 그래.
6: 우리 고양이 이름은 혼양이고 스코티시 폴드야. 귀가 접혀있어.
1: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귀엽다.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사는 동물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얼른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7: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아꼈고 누렁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잠잘 때도 함께 자고 할아버지가 어딜 가든 누렁이와 함께 했죠.
0: 아, 누렁아, 우리 오늘은 장터 좀 갔다 올까? 이야, 물건이 많이 들어왔네.
7: 할아버지는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누렁이 간식도 샀어요.
0: 요 보자기 봐라. 우리 누렁이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7: 실컷 장을 본 할아버지는 국밥집에 들렀어요.
1: 아휴, 오랜만에 오셨네요.
8: 영감님이 누렁이랑 노느라 우리는 안 만나주지 뭐요. 섭해요, 영감님.
0: 아이, 어쩌나. 난 누렁이랑 노는 게 좋은 걸.
7: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기로 했죠.
0: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우렁이는 할아버지를 깨우기 위해 짖어도 보고 끌어당겨도 봤지만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우렁이는 얼른 근처 개울가로 갔어요. 온몸에 물을 묻힌 뒤 할아버지 주변에서 대굴대굴 불렀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고 또 불렀죠. 아침이 되어 할아버지가 잠에서 깼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잘 잤다. 이게 뭐야? 볼? 우리 누렁이, 우리 누렁이 어딨지? 누렁아, 어딨니 누렁아? 아이고, 누렁아. 아이고, 정신 차려, 누렁아.
0: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밤새 불을 끄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1: 누렁아, 네가 나를 구하고 죽었구나. 아이고, 누렁아.
0: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답니다.
2: 불쌍한 누렁이, 주인을 구하고 하늘나라를 가다니.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3: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불 끈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혼자 도망갈 법도 한데 지켜줘가지고 주인을 진짜 많이 사랑하는 개였던 것 같아.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숲속에 불이 많이 나온다고. 맞아. 누렁이는 할아버지 지키느라 고생만 하고, 할아버지는 고생도 안 하고 불도 안 끄고 계속 자기만 하고. 아휴, 안타까워라.
2: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4: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잘 돌보는 존재이고,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아주 둘 다 서로서로 소중한 존재일 것 같아.
2: 누렁이가 떠난 이후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3: 되게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컸을 것 같아. 자기가 숲속에서 자진만 않았더라도 누렁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결국엔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후회될 것 같아.
2: 누렁이는 왜 할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3: 그 할아버지가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밥도 주고 같이 잠도 자고 산책도 해준 사람이 다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아마도 누렁이는 아, 나도 할아버지 때문에 행복했으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신이 대신 희생한 것 같아.
2: 누렁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5: 맞아.
2: 오늘도 멋진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똑똑 문해력 박사 게시판에 남겨줘. 그럼 구수리가 답글을 달아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 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 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 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 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 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Hi everyone!
4: 안녕 친구들! 우리는 슈퍼 두퍼 마법사! We are the
1: 슈퍼 두퍼 위저드!

0: 어? 여기가 어디지?
1: 그러게. 왜 나비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까?

0: 바, 바.
1: 어? 비 소리가 들려?
2: Oh, really?
1: 그렇다면 나의 마법이 필요할 때네.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0: B, B, B, B, B.
1: B, 맞지?
3: Yes!
4: 저건 큰 big B.
1: 쟤는 작은 small B.
4: B,
1: B,
4: B,
1: B. 둘 다 B야. 여기가 바로 B World야.
3: 와우!
1: 잠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4: 에? 아무것도 없잖아.
1: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4: What's that?
2: Let's go over there.
1: B, B, B.
2: Ball, ball.
0: B, B, B.
4: Ouch!
2: Bear, bear.
5: Ah, 그만 좀 먹어요. 애들 오면 어떡하려고.
1: Oh no!
5: They're coming!
4: Wait!
5: Come on, come on! Energy!
4: Okay.
5: Oh, Nabi야! Butterfly!
4: 어디 있어, Nabi야?
5: Oh, 진짜?
4: 깨꼬리
5: 못 찾겠어.
4: 찾겠네.
5: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4: 진짜 힘들다. 못 찾겠어.
5: 어이, 얘들아, 힘내. We can find it. 찾을 수 있다.
4: We can do it.
5: I can do it.

0: 예.
1: 에너지.
2: 지금 바나나가 아니라 나비를 찾고 있었잖아. 나비.
3: 아, 맞아 나비. 버터.
1: 이거 아니었어.
4: 찾았는데 이거.
2: 버.
1: 어? 어? 얘들아. Look over there.
4: 어? 뭐지?
1: 저기.
4: 어. 저기 나 저기.
2: 버.
3: Butterfly. Butterfly.
1: 맞다. Butterfly가 비로 시작하는 단어였지. It's so fun.
4: Yeah. Oh yeah. Oh yeah. 잠깐.
3: Wait, wait.
4: 우리 오늘 단어들 뭐 찾았지?
3: Ball. Banana.
4: Bear.
3: Butterfly.
5: Wow. We found them all.
1: I'm so happy.
3: Me too.
4: Me three.
3: Ball.
4: Bear.
3: Banana.
2: Butterfly.
6: Good job.
1: Wow!
4: High five.
3: Hey, energy. Guess what time it is?
1: What?
3: It's time to sing

0: 여러분 들킬 뻔한 거 알죠?
1: 그래도 나 때문에 애들이 두 번이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2: 그건 그래요.
1: 근데 어린이들에게 일을 쓰는 법 안 가르치실 거예요?
2: 그럴 리가요.
0: 친구들 다 같이 따라서 써볼까? 원, 투, 쓰리, 비. 원, 투, 비.

0: 배웠지?
1: 삐! 삐! 삐! 삐! 삐!
0: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7: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0: 회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2: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3: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2: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3: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4: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5: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0: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2: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0: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2: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3: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2: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락해요! 어서요!
5: 변신 와이어!

당신 완료! 내일부터 당신 완료!

0: 괜찮아?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2: 바람이 너무 세!
0: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2: 좋아! 좋은 생각이야!
0: 해보자!
3: 얼른 해!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것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동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왈!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쭈꾸미!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반짝이는 조끼를 입고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표지판인데 멈추란 뜻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교통안전 도우미거든. 나랑 교통안전 도우미 할래? 좋다고?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멈춰! 좋아. 그럼 잘 되는지 볼까? 너희는 춤추다가 내가 표지판을 들어 올리면 멈추는 거야. 멈춰! 춤 잘 춘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교통안전 도우미! 아우, 아우, 아우! 안전하게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0: 빨리 빨리. 근데 너무 빨리는 안 돼. 솔방울 떨어지면 어떡해.
1: 우리 비겼어.
0: 예. 데이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안녕. 교통안전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오토바이야. 브릉.
0: 그럼 난 길 건너도 되지? 근데 길이 어디지? 그게 혹시 여기야? 나 지금 길 한가운데 있는 거야?
2: 난 교통안전 도우미야. 내가 널 길 한가운데 놔두겠어? 길은 저기야.
0: 아, 그렇구나.
2: 그리고 건널목은 바로 여기고. 길 건너기 전엔 양쪽을 잘 살펴봐야 해.
0: 난 늘 여기저기 다 확인해. 위, 아래, 이쪽, 저쪽.
2: 좋아. 이제 건너가 보자.
1: 브릉. 오토바이.

0: 나갑니다!
1: 멈춰! 그럼 다시 계속 건너자. 좋아! 이제 가도 돼.
0: 응, 고마워.
1: 고맙긴 뭘.
0: 우와, 그 표지판 진짜 멋지다.
1: 맞아. 이걸 보면 무조건 멈춰야 해.
0: 나 멈췄어.
1: 또 건널래?
0: 응, 좋아. 나 이번엔 다섯 방향을 볼 거야.
1: 위, 아래, 겨드랑이.
0: 이쪽, 저쪽.
1: 좋아, 다시 건너자.
0: 이번엔 누가 오는 거지?
1: 멈춰!
0: 비시공이야!
1: 우리가 도와줄게!
0: 내가 좋은가 봐.
1: 얜 통통 뛰어다녀. 멈춰. 그래, 잘했어.
0: 자, 하나, 둘, 셋.
1: 실뭉치가 안 보여. 어떡하지? 안전도우미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실뭉치가 보이니? 저기야!
0: 우와, 우리 따라오라고 길을 가르쳐주고 있네. 진짜!

0: 실뭉치가 바다로 뛰어들었어. 길을 제대로 안 보고 간 거야. 재수영할 줄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가자, 실뭉치를 구해주자. 근데 먼저 이쪽, 저쪽. 좋아. 야호, 잡아. 혹시 실뭉치 보이는 친구 있어?
1: 저기 실이 있어.
0: 저 실을 따라가자. 봐, 실뭉치가 멈췄어.
1: 실뭉치야, 우리가 가서 구해줄게.
0: 멈춰. 물고기 때 지나가요. 이제 가도 돼.
1: 멈춰. 어?
2: 딜런, 저거 혹시
0: 거대 문어잖아. 저기 봐.
3: 그래, 나야. 여긴 건널 수 없을걸.
1: 길을 못 건너면 실뭉치를 못 구하잖아.
0: 우릴 막을 순 없어. 멈춤 표지판도 없잖아. 하지만 우린 있지. 멈춰!
1: 멈췄어.
3: 팔 하나만 멈출 수 있는 거야. 난 팔이 여덟 개거든.
0: 엄마야.
3: 멈춰!
1: 비씨가 데이지 문어한테 잡혔어. 실뭉치랑 표지판도 뺏기고 이제 어떡하지?
0: 그러니까 그게 그 표지판이 더 필요해. 문어 팔 개수만큼.
1: 난 멈춘 표지판이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멈춘 표지판, 멈춘 표지판.
3: 우와, 찾았다.
2: 멈춰. 잘 되네.

0: 이제 작아져 버렸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1: 오프, 오프, 오프. 여기 나머지도 있어.
2: 멈춰.
1: 어?
3: 나도 표지판 줄래? 그게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거든.
0: 너도 교통안전 도우미였어?
3: 그럼 내가 왜 멈추라고 했겠어?
1: 아.
3: 고마워. 자, 이제 여덟 방향을 살펴봐. 위, 아래.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이쪽, 저쪽. 자, 이제 가도 돼.
1: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0: 덕분에 안전하게 건넜어. 안전하게 건넜다고? 우리가 해냈어! 아유!

예, 그럼 또 만나.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3: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2: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2: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3: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2: 어?
3: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 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 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역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7: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7: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차인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1: 그 찔찔이?
2: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3: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1: 네, 왕자님.
3: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2: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5: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2: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1: 이카로스 액션!
3: 절벽이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4: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3: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4: 여보!
3: 제가! 최대 출력!
0: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4: 여보!
3: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3: 벌써

뭐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젯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0: 저건 또 뭐야? 조심해! 안 돼! 어느 쪽을 구해야 하지? 그래!
1: 오늘의 안전교육!
2: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3: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1: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4: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5: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6: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2: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낀 이유는?
1: 요원협회에서 요원의 날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대.
2: 맞아. 선물은 이거야. 요원용 스카프. 유하. 너희들 스카프도 그 상자 안에 있어.
0: 스카프가 왜 이리 좁아?
1: 스카프가 왜 이리 넓어?
0: 좁아도 너무 좁다.
1: 넓어도 너무 넓다.
0: 이렇게 좁은 건 토토한테나 딱이겠어.
1: 이렇게 넓은 건 곰끼한테나 딱이겠어.
0: 구조 요청이야.
1: 와?
2: 무슨 일이지?
0: 이 친구 댕구잖아.
1: 댕구?
3: 도와줘요, 도와줘요, 곰기 요원.
0: 알았어, 댕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나 간다잉. 차!

0: 와, 공기요원이다, 공기요원.
1: 그래, 그래. 나야 된거. 아, 그런데 된거 무슨 일이야? 혹시 누가 널 괴롭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의자가 날 괴롭혀.
1: 이 의자?
0: 응, 나 좀 이 의자에서 꺼내줘.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이자 이자 안 빠져.
1: 어우, 철어. 탱구 내 손을 잡아.
2: 그러니까 탱구 엉덩이에 비해 의자가 너무 좁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꽉 끼었나 봐.
0: 그러게.
1: 아, 안 되겠군.
3: 장금 파워. 와!
1: 좋았어. 호. 자, 우라 차차차차차차.
0: 일어났다. 일어났어. 고마워, 곱기요원.
1: 하하하, 고맙게. 아, 그런데 탱구, 평소에도 이렇게 의자에

0: 엉덩이가 자주 끼는 거야?
1: 응, 엄청 엄청 많아.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안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땐 의자가 너무 좁아서 기우뚱 기우뚱 하다가 빵 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 이게 다 이 의자보다 내 엉덩이가 훨씬 더 넓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0: 아, 근데 엉덩이가 의자에 끼고 의자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
1: 어? 어, 그건 그렇지. 아,
0: 걱정 마, 탱구. 네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이 곰끼가 찾아줄게.
1: 어? 정말? 곰끼, 진짜 그런 의자가 있어?
0: 차하! 그럼 당연하지! 와! 아, 과연 그런 의자가 정말 있을까? 탱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어디서 찾아야 하지? 어우, 나도 모르겠어. 도와줘, 요원들!
2: 알았어, 곰끼!
3: 잠깐만 기다려!
2: 자, 요원들, 우리가 곰끼를 도와주자!
3: 그래, 탱구 엉덩이가 의자에 끼지 않으려면 어떤 의자를 구해야 할까?
4: 책상?
5: 책상! 탱구 엉덩이는 사람들보다 좀 크니까 통나무로 만든 그런 큰 의자.
3: 그러니까 탱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구해야 한단 말이지?
6: 응!
2: 중요한 건 의자의 넓이야.
3: 그렇다면 의자가 탱구 엉덩이보다 더 넓어야 할까? 더 좁아야 할까?
7: 넓어야 돼.
3: 오! 자, 들었지, 곰끼 요원?
2: 탱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0: 아하!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라면 탱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겠군! 고맙다, 요원들! 차!
3: 그래서 곰끼는 탱구의 엉덩이 넓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 의자를 사러 가구점에 갔지!
0: 탱구의 엉덩이가 이만하니까 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이 의자는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고, 이 의자보단 탱구의 엉덩이가 더 넓어. 뭐가 더 넓은지 직접 대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의자도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아! 야차! 아, 탱구의 엉덩이가 이 의자보다 더 넓어! 아, 이럴 수가.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는 정녕 없단 말입니까?
8: 네, 없습니다.
0: 아, 너무해요. 아, 그래. 탱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 이 곰끼가 직접 만들면 되지.
1: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곰끼. 네가 진짜 이걸 직접 만든 거야?
0: 차하, 그럼 당연하지. 자, 이 부분을 네 엉덩이보다 더 넓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탱구 엉덩이가 이 의자에 끼지 않을 거야.
1: 우와, 그럼 어디 한번 앉아볼까? 자,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엄청 편해. 그럼 일어나볼까? 자, 와, 엉덩이가 끼지 않아. 정말 고마워, 곰끼 요원.
0: 자, 이렇게 곰끼처럼 넓이를 잘

0: 얘기할 수 있으면
1: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고.
2: 누구나.
3: 공주와 일곱 요정들 공원을 갔다네.

0: 봄기와 함께라면
1: 참 오늘 유언들이 받을 훈련은
2: 점점 더 좁아지는 종이 위에 서있기.
1: 1단계 미션, 나눠준 종이 위에 서있으면 되는데요.
2: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종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1: 그럼 모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2: 자, 모두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1: 그럼 2단계, 요원들은 모두 바닥의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3: 자, 에? 반으로 접었더니 종이가 좁아졌습니다.
2: 과연 더 좁아진 종이 위에서 셋셀 동안 버틸 수 있을지.
1: 그럼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2: 아, 곰기 요원 아쉽게 탈락. 아!
1: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3: 와, 종이가 이만큼 더 좁아졌습니다.
2: 그럼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준비 시작.
3: 오, 다들 엄청 잘 버티는구만.
4: 하나 둘 셋 그만.
1: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종 승자는 승아 서윤 여왕. 예! 예!
3: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요원들 오늘도 아주 멋졌다. 이 곰기 요원을 닮아서 다들 훌륭하구만. 훌륭해, 훌륭해.
4: 예! 훌륭해, 훌륭해.
5: 곰기, 곰기, 곰기.
6: 우에마.
5: 내가 바로 곰기.
4: 곰기.
5: 곰기, 곰기, 곰기.
6: 우에마.
5: 우주 최고 요원.
4: 곰기.
6: 렛고.
7: 1, 2, 3, 4. 우리 790.
6: 오케이.
5: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0: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미라.
2: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준비 됐어?
1: 어, 안 돼!
0: 야, 제
1: 위험해!
0: 꽤 빠른데?
1: 이쪽으로!
0: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2: 이대로는 못 가지!
1: 꽁지!
2: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0: 제발이다! 아,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3: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0: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아닐 테니까.
4: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잡았다. 어?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4: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0: 야, 미안해.

0: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1: 호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0: 똑똑.
1: 어?
0: 안에 누구 없어?
2: 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0: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1: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3: 알았어!
1: 구조용 루프, 액션!
4: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5: 반대쪽으로 가자.
2: 완전히 갇혔어.
6: 기분이 어때, 슈퍼윙?
2: 공지?
6: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2: 잠깐!
1: 공지야!
2: 우리 꺼내줘, 당장!
6: 위대한 슈퍼공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1: 공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어.
0: 공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6: 맞아! 나 슈퍼공지가 해냈어!
1: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공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5: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1: 어떡하면 좋지?
7: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2: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낭타기 액션!
1: 구조용 루프, 액션! 야!
2: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6: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공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2: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1: 우와, 이건 월드 비행 부부잖아.
2: 멋지다. 좋았어!
1: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5: 각오해, 골든보이!
0: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2: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8: 월드로봇 변신!

0: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1: 꽁지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2: 그래 맞아 꽁지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0: 영원한 친구?
3: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0: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 없어!
3: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4: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3: 뭐야?
4: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3: 어?
4: 슈퍼 꽁지 스핏!
3: 뭐가 이렇게 빨라?
4: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5: 알았어!
4: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낼 차례야, 골든보이!
3: 어?
4: 힛! 월드 로봇! 던지기!
6: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2: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0: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1: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0: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2: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1: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3: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0: 정말? 그게 뭔데?
4: 오?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5: 안녕, 슈퍼윙스!
6: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라는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7: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4: 스타코어?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0: 우와! 정말 다행이다!
3: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0: 뭐? 그럼 어떡해?
3: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4: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8: 여기가 딱 좋겠어.
9: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8: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4: 우와!
10: 정말 대단하다!
2: 만나서 반가워.
8: 너희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3: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11: 돈이잖아?
8: 돈이! 우와!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3: 정말 보고 싶었어.
8: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3: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맥스야.
4: 반가워.
3: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12: 올라! 만나서 반가워!
8: 도니,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3: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0: 너흰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11: 우주라고?
13: 완전 멋지다. 난 갈래.
8: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13: 대장!
8: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 데도 못 가.
3: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6: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3: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0: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2: 바로 그거야.
8: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4: 야호!
13: 내가 바위를 깰게.
9: 난 바위를 실을게.
8: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원바위 간다.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낼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아,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대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허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5: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8: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피아트라! 백탄!
3: 우와! 됐어!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1: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3: 좋아!
1: 구질 울로프 흡착컵 액션!
8: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7: 우리한테 맡겨.
5: 힘을 합쳐서 해냈어.
8: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4: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8: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4: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0: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팬행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2: 하나, 둘,
1: 하, 셋.
0: 가자, 우주로. 다 같이 출동.
3: 다 같이 출동.

0: 1등? 홍대맨이 1등? 화라는 것이 불타오른다! 그럼 최고의 인기 악당은 당연히 나 이빨해줘? 늑대? 화라는 것이 폭발한다! 늑대가 왜 인기 악당이지? 지푸라기 집을 날려버려서? 그렇다면 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겠어! 악당계의 인기 1위는 내 거야! 응? 어? 저기 좀 봐! 칼대로 된 집? 오마이갓! 한두 채가 아니잖아! 집도 갈대, 배도 갈대! 그 섬 전체가 완전 갈대라고? 좋았어! 저 갈대섬 내가 훅 불어버리고 말 테다!
1: 걱정 마 친구들, 위험에 빠진 갈대섬을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아이, 갈대섬이 있는 나라 검색 부탁해.
2: 갈대섬이 있는 나라는 페루. 페루가 검색되었습니다.
1: 좋았어, 페루로 번개 이동.
2: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페루. 페루는 정말 다양한 자연환경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나라예요. 여기는 페루의 열대우림 아마존. 우와, 정말 귀엽죠? 피그미 마모셋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에요. 나무늘 보네요. 세상 느긋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어요. 우와, 정말 큰 물고기예요. 수억 년 전부터 아마존에 살았다는 아로아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답니다. 주변 아마존 원주민들의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하대요. 이 시선을 끄는 예쁜 새는 안데스 바위새예요. 이 새는 페루의 국조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1년 내내 이렇게 어깨춤을 춘다고 하네요. 이 새들은 앵무새의 일종인 과카마요들이에요.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아요. 평화롭게 헤엄치는 자이언트 수달. 페루의 정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곳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콜카 계곡입니다. 그 깊이만 미국 그랜드 캐년의 두 배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랍니다. 이 새는 안데스의 상징 안데스 콘도르예요.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어요. 페루는 정말 없는 게 없는 나라네요. 갈대로 만든 섬까지 있다고요. 여기는 키 큰 갈대를 엮어 만든 인공섬 우로스 섬이에요. 딱딱한 돌도 아닌 가느다란 갈대가 어떻게 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섬 아래 물 속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물 밑에 갈대들을 서로 엮어 놓아 섬이 둥둥 떠내려가지 않게 해놓았어요. 페루의 갈대는 아주 길어요. 성인 서너 명 높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갈대를 엮어 집도 만들고, 갈대를 엮어 배도 만들고, 이렇게 섬 전체를 갈대로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갈대로 만든 작은 섬들이 75개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워요.
0: 어머머머나! 내가 찾던 게 딱 이거거든! 연약한 갈대로 만든 집이라면 내 입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겠지? 준비! 초강력 파워 입바람! 준비! 3, 2, 1!
1: 이빨하자. 어디, 나부터 날려보시지.
0: 번개맨? 마침 잘 왔어. 좋아, 번개맨 너부터 날려주지.
1: 이빨 태풍 따위, 번개 바람으로 없애주지. 가라! 이번엔 번개맨 차례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번개 돌풍!

0: 비밀 소대 번개.
1: 인기 최고의 악당이 되고 싶어. 이번 주 슈퍼히어로 인기 순위?

0: 언제까지?
1: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2: 친구들 기뻐해줘. 페루의 아름다운 봄을 갈대섬을 지켜냈어.
3: 해냈네 번개맨.
4: 해낼 줄 알았어.
2: 함께 기뻐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페루의 신비한 보물들을 함께 지켜나가자. 어? 이빨 스타그램?
0: 번개맨,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 칼을 한번 뽑았으면 탄무지라도 자르고 만다. 이바람 한번 불었으면 촛불이라도 끄고 만다. 그래서 나 지금 촛불 끌어 간다. 페루에서 거인의 촛대를 찾았거든.
2: 페루에 있는 거인의 촛대라면 바로 거기?
5: 파라카스의 촛대 그림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린 그림으로 추측된답니다. 전체 길이가 건물 45층 높이와 같다고 하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알쏭달쏭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알쏭달쏭 미스터리 그림이라면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죠. 페루의 나스카 문양. 커다란 벌새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몬스터도 그려져 있어요. 페루의 나스카 문양, 페루의 촛대 그림. 페루엔 이렇게 두 가지 미스터리한 그림이 땅에 그려져 있는 신기한 나라랍니다.
0: 아 뭐야? 진짜 촛대가 아니라 그림 촛대였네? 좋아, 그럼 내가 이 그림까지 훅 불어서 다 지워버리면 늑대보다 더 유명해지겠지? 에? 어? 이거 왜 안 지워져?
2: 이빨의 적, 소용없다고. 이 그림은 2000년 동안이나 지워지지 않은 그림이거든. 그런데 이빨의 적,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촛대 그림이 화가 많이 난 것 같거든.
0: 그림이 화가 났다고? 뭔 소리야? 와, 지금 내 엉덩이! 아니, 내 입!
5: 페루의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4: 네, 번개맨 생유.
3: 촛대 그림을 지켜줘서 고마워. 알파카들이 쏜다.
2: 어? 호텔 쿠폰 같은데. 땡큐 친구들.
6: 번개맨, 같은 슈퍼히어로에게 딱 어울리는 호텔이야.
2: 슈퍼히어로에게 딱 어울리는 호텔? 대체 어떤 호텔이길래?
5: 페루 쿠스코 남쪽에 위치한 신성한 계곡 우루밤바예요. 저 위에 캡슐처럼 생긴 방이 보이나요? 절벽 꼭대기에 있는 호텔이에요. 저 호텔에 가려면 줄을 타고 깎아지른 절벽을 올라가야 한다니 정말 아슬아슬하죠?
2: 와, 호텔을 찾아가는 길이 마치 슈퍼히어로의 모험 같은걸?
3: 페루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산맥과
6: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호수가 있어요.

0: 세로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페루에는 소금으로 된 도로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사막 한가운데 아스팔트 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금으로 만든 길이래요. 소금으로 길을 냈다니 신기하죠? 왜 이런 길이 생겨났을까요? 이곳은 수천 년 전에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바닷물이 날아가면서 만들어진 소금 결정인데요. 비가 오면 소금이 녹아 없어졌을 텐데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라서 이렇게 소금 결정들이 남아있게 된 거랍니다.
1: 이빨 해적의 인기 순위가 좀 몰랐을까? 야! 여전히 늑대 1등! 이빨 해적은 3333등! 야! 인기가 더 떨어졌잖아! 난 언제 늑대처럼 훅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나?
2: 이빨 해적, 지구의 소중한 보물들을 날려버릴 생각 말고 나쁜 바이러스들을 지구 밖으로 훅 날려버린다면 참 좋을 텐데. 번개맨은 앞으로도 비밀 수호대와 함께 친구들을 지켜줄 거야. 또 만나, 번개.

0: 문제를.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초원의 초능력자들.
1: 슈퍼히어로들에게 초능력이 있다. 하늘을 날거나 벽을 타고 번개를 쏘는 능력.
2: 뭐라고? 우리 악단들도 초능력 다 있거든.
1: 아, 인정 인정. 이빨의 적에 뛰어난 초능력. 초스피드로 최선을 다해서.
2: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많이 빠르지.
1: 번개맨에게 혼쭐이 나는 능력.
2: 살려줘. 엄마야. 악당을 놀리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내가 이 세상의 초능력을 몽땅 훔치러 가야겠어. 초능력자 어딨어? 당장 나와. 또잉. 하늘의 제왕 검독수리를 마음대로 길들이고, 번개처럼 초원을 달리고, 하늘만 봐도 미래를 내다본다는 신통방통 능력까지. 슈퍼 울트라 초초초초능력자들. 그래, 바로 저거거든. 얘들아, 뭐하냐? 초원의 초능력자들을 찾아서 출동!
3: 안 돼!
4: 위험해!
5: 위험하다고!
3: 네, 도와줘!
4: 번개맨!
5: 도와줘!
0: 걱정 마, 친구들. 번개맨이 이빨 해적을 혼내줄 테니까. 그런데 검독수리를 길들이고, 번개처럼 말을 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집 한 채가 뚝딱 생겨나는 곳이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검색 부탁해.
6: 검독수리를 길들이고, 번개처럼 달리는 말, 도깨비처럼 집 한 채 뚝딱. 그곳은 몽골. 몽골이 검색되었습니다.
0: 몽골. 좋았어. 몽골로 번개 이동.
6: 드넓은 초원과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나라 몽골이에요. 초원에서는 양떼들이 뛰놀고 염소들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몽골에선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간답니다. 휴! 어? 몽골의 초원에 검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아, 조심해요. 어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 아, 걱정 말아요. 검독수리는 내 제자니까.
6: 무시무시한 검독수리가 제자? 그렇다면 검독수리를 길들인다는 초원의 초능력자가 바로 이분들?
5: 우리 수행님인데?
6: 와우, 독수리들의 선생님?
8: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6: 검독수리 수업 1교시 사냥 훈련. 사냥감 발견. 검독수리가 날아오릅니다. 푸드득 날아가 금방 사냥감을 잡아챕니다. 사냥 성공. 알고 있듯이 독수리는 무서운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몽골의 카자흐족은 검독수리가 새끼일 때 데려와 사냥훈련을 시킨 후에 함께 사냥을 나간답니다. 사람과 검독수리가 한 팀이 되는 거죠.
9: 독수리를 10년 정도 기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으로 돌려보내요.
6: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수리가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래요.
2: 무시무시한 독수리를 길들이는 자라면 엄청난 초능력자? 그렇다면 독수리랑 세트로 몽땅 데려가야지.
0: 그렇게는 안 되지. 자, 이빨의 적 몽골 카자흐 사람들이 초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둬.
2: 아니, 번개면 또 따라왔어. 에이, 이빨의 적 초능력 연기를 받아라. 야!
0: 이빨의 적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몽골의 검덕수리 팀, 다음을 부탁해도 될까요?
5: 오케이, 번개맨!
2: 도망가자!
0: 어서와, 이빨의 적. 내가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줄게.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0: 번쩍번쩍 세계로 가!
2: 번개맨!
10: 번개 파워!
2: 뭐야!
10: 번개맨
2: 죽어보자!
0: 번개맨과 몽골 팀의 합동 작전 성공! 검독수리들도 정말 멋졌어.
11: 우리도.

0: 몽골의 비밀 수호대원이니까.
1: 오, 멋진걸? 몽골의 비밀 수호대도 번개맨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빨의 적도 알았을 거야. 어? 이빨 스타그램?
2: 몽골에서 최고로 뽑힌 자라면 엄청난 초능력자겠지? 지금 내가 데리러 간다! 몽골에서 최고를 뽑는다는 축제 현장으로 고고!
1: 몽골에서 열리는 축제의 현장? 그렇다면!
3: 매년 여름 몽골 아르한가이에선 축제가 열려요. 축제의 주인공은 야크! 털이 복슬복슬. 야크는 속과의 동물이지만 우리가 아는 소보다 털이 길게 나 있고 덩치가 훨씬 크답니다. 사람들이 축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야크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대회냐고요? 저지 제일 많이 나온 야크를 뽑는 대회예요. 야크는 일반 소보다 젖도 많이 나오고 힘이 훨씬 세다고 해요. 옛날부터 여기저기 이동하며 생활했던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이렇게 풍부한 우유를 주고 짐도 옮겨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멋진 야크 콘테스트도 열려요. 패션쇼하듯 야크들이 멋지게 꾸미고 행진을 한답니다. 다음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야생 야크 길들이기예요. 선수들이 야크를 향해 밧줄을 던집니다. 워낙 힘이 세고 빨라서 야크 목에 올가미를 제대로 씌우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야크 등에 올라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2: 여기 이빨 해적이 왔다. 어, 저 녀석들 성깔 있네. 니들이야? 몽골 최고의 초능력자?
4: 우린 그냥 야크인데?
5: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2: 뭐야, 대체 초원의 초능력자는 그럼 어딨단 거야?
5: 찾고 싶은 게 있으면 행운의 바위에 가서 빌어보든지.
2: 행운의 바위?
3: 바위를 향해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는 걸까요? 돌을 던져 바위를 넘기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중 하나는 뱀의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자 어느 힘이 센 장사가 거대한 바위를 메고 와서
5: 쿠렁쿠렁 쿠앙!
6: 사악한 뱀 괴물이여! 이 평화로운 몽골 땅에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 이야!
3: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바위로 막아놓았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몽골 사람들은 돌을 던져 이 바위를 넘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해요.
2: 그래? 그럼 난 초능력 100개 생기게 해줘. 아니, 1000개! 그럼 돌멩이 1000개쯤 던지면 소원도 1000개 이루어지겠네? 슈바라 슈바라! 모여라 모여라 돌멩이들! 날아가라!
1: 멈춰! 번개 파워!
2: 또 번개맨! 이 돌멩이들과 돌무덤에 갇히게 해주겠다!
1: 몽골의 신비한 전설이 담긴 바위에게 나쁜 짓이라니! 몽골의 바위들아! 도와줘!
4: 야크와 함께
5: 노래하는 몽골의 동물 친구들 함께 만나볼까요?

0: 몽골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몽골에는 돌멩이로 하는 요리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돌멩이를 불에 굽고 있어요. 돌멩이를 구워먹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달궈진 돌은 요리하는 도구. 300도까지 올라간 뜨거운 돌멩이를 고기 속에 쏙 넣으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해요. 돌멩이의 뜨거운 열로 익히는 몽골의 요리. 더덕이랍니다.
1: 몽골에서의 모험은 정말 최고였어. 친구들, 번개맨은 자연에서 함께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을 보면서 멋진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 그리울 거야, 몽골. 또 만나요, 몽골.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장막에 가려진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섬에서 생명이 고동칩니다. 구름은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기후현상쯤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존재입니다. 척박하고 고독한 사막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키우기도 하죠.

지구의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 자욱한 구름 장막이 거치고 나면 비로소 그 신비롭고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고대의 숲이 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숲의 곳곳은 카나리아 제도가 제공하는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극한의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가득하죠. 꽃과 곤충, 도마뱀과 새들 모두 이곳의 카나리아 소나무가 빚어낸 독특한 풍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만 자랍니다. 이 소나무는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으로 바위가 많은 그란 카나리아, 테네리페, 라구메라, 라팔마, 엘 이에로에서 볼 수 있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1억 3,500만 년 전 고대 테티스 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바위 절벽에 매달려 오랜 세월을 버틴 살아있는 화석이죠. 광범위한 영역을 정복한 이 소나무는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2,300m 이상의 고도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또 바다와 연결된 지형에서도 잘 자라죠. 강인하고 산구적인 기질 덕분인지 차갑고 거친 대양의 구름과 잔인할 정도로 건조한 용암의 땅도 굳건히 버텨냅니다.

그렇다고 이 불친절한 환경에서 카나리아 소나무만 번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은 대담한 야생동물이 가득한 아주 복잡한 생태계죠. 하지만 카나리아 소나무들은 이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다른 식물들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주변을 신중하게 통제합니다. 이 거친 화산지대는 가장 용맹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니까요. 웬만해선 잘 분해되지 않는 솔잎은 두껍게 쌓여서 일종의 산성 양탄자를 만들고 다른 초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물들은 소나무 사이를 뒤집고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하죠. 이들의 뿌리는 화산토를 파고들며 고대의 우림이 저장해둔 물과 양분을 찾아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 식물들은 화산암과 화산재, 소나무를 견디며 자랍니다. 유포르비아, 마티올라, 에오니움, 현삼, 로터스 피란투스 같은 종이죠. 이들은 복잡한 생태 그물망의 첫 번째 고리이고 곤충들은 이런 식물들을 십분 활용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식물원을 마음껏 누비는 개미들은 온종일 양분이 풍부한 꽃을 찾아 헤맵니다.

소나무 숲은 적색과 백색, 청색 뷰글로스와도 영역을 공유합니다. 뷰글로스의 꽃차례, 즉 꽃이 피는 모양은 대체로 화려한 원통형이나 원뿔형으로 높이가 3m에 이르기도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고유종인 이 독특하고 인상적인 식물은 이곳 생태계에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매력적인 향기와 맛있는 꿀로 수많은 곤충과 새를 유인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물들을 찾는 생명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위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사마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길 잃은 곤충을 노리는 거죠. 이 특별한 소나무 왕국은 완벽한 생태계이자 다양한 토종 생물의 고향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카나리아부터 희귀한 블루 차프핀치도 있죠. 블루 차프핀치는 두 가지 종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섬 테네리페와 그란 카나리아 섬에 각각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또한 소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성체는 소나무 가지에 둥지를 짓고 솔방울을 주식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대신 새끼에게는 곤충만 먹이죠. 푸른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운 암컷이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라서 새끼들을 먹이는 일을 맡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 숲이라 해서 다 같은 주민만 사는 건 아닙니다.

바위가 많은 소나무 숲엔 다양한 도마뱀이 사는데 카나리아제도 검은코 도마뱀 혹은 테네리페 도마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도마뱀은 건조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비늘로 뒤덮인 피부는 방수 능력이 있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죠. 녀석들은 도마뱀치곤 꽤 특이한 방식으로 물을 섭취하는데 이 또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잘 익은 무화과와 촉촉한 새싹, 온갖 종류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먹이를 먹으면서 수분도 함께 섭취하는 거죠.

카나리아제도 검은코 도마뱀은 테네리페 섬과 라팔마 섬의 소나무 숲에 서식합니다. 파란 비늘을 뽐내는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길이가 30cm쯤 됩니다. 사실 이들은 훌륭한 곤충 사냥꾼이지만 주로 과일을 찾아다닙니다. 식단을 확장하다가 채식주의자에 가까워진 거죠. 고지대에서는 시시각각 넘나드는 구름이 도마뱀들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햇볕이 있어야 체온이 오르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요.

이곳의 고유종인 카나리아 스킹크 같은 파충류는 적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숲을 찾는 구름에 달려 있습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은 곳은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소나무 숲이 이곳 삼림지의 약 60%를 차지하죠.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 딱따구리는 이 숲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봄에는 숲속에 딱따구리의 짝짓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매년 딱따구리가 버리고 간 집은 푸른 박새 같은 다른 새들이 차지합니다. 안전한 집도 구했으니 열심히 곤충을 물어와 새끼를 먹이는 일만 남았군요. 난공불락의 나무 몸통을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우는 까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미 푸른 박새는 어떻게든 까마귀를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따돌리려 애씁니다. 까마귀는 소나무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입니다. 상대적으로 먹이 찾기가 쉬워 이들에겐 안락한 환경이기 때문이죠.

구름이 카나리아 소나무 숲을 관통하고 나면 바늘처럼 길고 뾰족한 솔잎에 방울방울 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화산의 땅에 차례로 흘러내리죠. 작은 물방울이 출발점이 되어 섬의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흘러온 물은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새들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1500만 년 전 이곳의 섬들을 처음으로 정복한 생물이었습니다. 대륙의 조상들은 빙하작용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하고 말았죠. 현재 이 소나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6,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서식하는 히말라야 소나무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작은 소나무 숲도 다양한 동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란 카나리아 자이언트 도마뱀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길이가 80cm쯤 됩니다. 겁없는 파리들이 도마뱀의 입 주변을 거침없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선 물만 있다면 다른 동물의 눈과 입도 가리지 않죠.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이 도마뱀은 소나무 숲의 빈터에서 주로 사는데 외모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의외로 주식은 식물입니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채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군요. 이곳의 여러 도마뱀들처럼 카나리아 소나무도 바위가 많고 가파른 경사면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50m까지 자라죠. 무성한 소나무 숲을 지붕삼아 펠레그리노이데 스매가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매와 가까운 친척 사이인 이들은 이 섬의 고유종으로 주로 다른 새를 사냥합니다. 그러다 가끔은 이렇게 솔잎 사이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죠. 물을 저장하는 솔잎에 비해 볼품없어 보이는 소나무의 껍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소나무들은 이 나무 껍질 덕분에 화산 폭발이나 번개로 인한 화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 소나무는 침엽수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종이라 화재를 겪고도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비밀은 8cm가 넘는 두께 나무 껍질입니다. 두꺼운 껍질이 내부의 세포를 보호해서 불에 탄 후에도 싹이 나는 거죠. 이렇듯 화재에도 잘 적응한 덕분에 병든 나무는 제거되고 새로운 소나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틈이 많은 나무 껍질은 무수한 생명체의 집이기도 하죠.

불조차 뚫지 못한 것을 관통하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주로 유포비어를 먹고 사는데 조심스럽게 생식의 의무를 수행할 때가 되면 소나무 껍질을 애용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척추 동물들에겐 경계 대상인 카나리아 벽도마뱀 부치도 이곳에

즐겨쳤습니다. 이 개미는 운이 좋군요. 몸을 데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소나무 주변에 곤충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아는 카나리아 오색 딱따구리는 수시로 소나무를 찾아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때론 아몬드처럼 단단한 씨앗을 깔 때도 소나무 가지를 받침으로 쓰기도 하죠. 카나리아 소나무는 쓸모가 아주 많군요.

솔방울이 하나둘 땅에 떨어지면 까마귀들이 몰려듭니다. 솔방울 안에는 작은 벌레나 알 같은 보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딱따구리들은 솔방울이 아직 초록색인데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씨앗을 먹으려고 쪼아대곤 합니다.

질 좋은 토양이 없고 물이 부족한 지대에서도 카나리아 소나무는 잘 자랍니다. 이렇게 척박한 지대의 땅에는 유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산의 잔해와 쓸모없어 보이는 잿더미 속에서도 그 황량한 땅을 터전 삼아 작은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곁엔 변함없이 까마귀가 있죠. 총명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이 새는 이렇게 불친절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화산재를 파헤치며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찾죠. 소나무와 까마귀, 회복성과 융통성이 탁월한 이 두 종의 생명체는 신락 같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극과 극의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이 극한의 섬에서 이들이 살아남은 비결일 겁니다. 한쪽은 장렬하는 태양으로 타오르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서 태어나 물을 가득 머금은 구름으로 휩싸인 세계죠.

이런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강인한 나무가 자랍니다. 1억 3,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카나리아 소나무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에 에워싸이고 때론 구름의 위로를 받으면서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만해!
1: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단 말이야!
0: 아이, 그럼 밖에 나가서 하든가!
1: 아, 싫어! 여기 살 거란 말이야!
0: 아우, 어떡하! 다리 이렇게 쭉 펴고, 쭉 펴고, 쭉, 쭉! 이제 괜찮아? 왜 갑자기 쥐가 난 거지?
1: 쥐? 쥐? 나 쥐 무서운데? 냐옹!
0: 어?
1: 냐옹!
0: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아픈 걸 쥐라고 하잖아. 호떡이도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쥐가 나는 쌈바렐라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쥐가 나는 쌈바렐라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좋아, 좋아.

0: 쥐가 났어요. 옛날에 새 어머니와 새 언니에게 구박받고 집안일만 하는 쌈바렐라가 있었어.
1: 아, 힘들어.
0: 쌈바렐라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2: 안 되겠다.
0: 쌈바! 쌈바춤 외쳤지.
1: 아, 어떡해. 너무 즐겁다.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0: 춤을 추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졌거든. 쌈바렐라는 틈날 때마다 추고 추고 춤을 또 추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춤을 추었지.
3: 뭐지? 저 예사롭지 않은 춤 사이는?
1: 어머.
3: 당신의 춤에 반했소.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소? 삼바.
1: 삼바? 삼바! 너무 좋아.
4: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3: 괜찮아요?
1: 아, 만지지 마세요. 너무 아파. 아, 누르면 더 아파요. 어떡해.
0: 쌈바렐라는 그 뒤로 자꾸 쥐가 났어.
1: 아, 왜 이러지? 아, 다시, 다시. 춤, 아! 아, 쥐가 나는 거야. 다시.
0: 아, 아, 그래서 그 좋아하는 춤도 못 추게 되었대.
1: 아,
5: 어떡해. 쌈바렐라가 춤을 못 추게 돼서 어떡해.
0: 춤을 좋아하던 친구인데 쌈바렐라 정말 슬프겠지?
5: 응. 근데 누나, 쥐가 갑자기 왜 나는 거야?
0: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쌈바렐라 다리에 그 찍찍 쥐가 들어가서.
5: 그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
0: 아, 장난이야. 아, 그러니까 쥐가 왜 나냐면 그게 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곤심 딱지야.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쥐 딱지야. 쥐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6: 나? 나 쌈바렐라 안에 사는 근육. 근육이에요. 그중에서 종아리 근육이지.

0: 딸이군요.
1: 그래. 쥐는 근육이 갑자기 딱딱해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늘 쌈바렐라가 왜요? 왜 쥐가 나는지 알려줄게. 에요, 에요. 우리가 있어야 쌈바렐라가 움직일 수 있지. 우리가 늘어나야 쌈바렐라 다리가 펴지고
2: 우리가 줄어들면 쌈바렐라의 다리는 굽혀지지.
1: 아, 왜?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3: 너무 행복해. 도저히
1: 쌈바렐라가 춤을 춰도 너무 추는 거야.
3: 쌈바 쌈바 쌈바.
1: 아, 도대체 언제까지 춤추는 거야 정말.
2: 아, 정말 힘들다.
1: 쌈바렐라가 쉬지 않고 춤을 추자 우리 근육은 점점 피로해졌어.
3: 쌈바 쌈바. 아우,
4: 아, 내 힘든 거 오메 힘들다. 아유.
1: 어, 잠깐만.
2: 어,
1: 멈추나?
2: 어, 그럴까 봐. 아, 힘들었었는데 좀 쉬자. 아, 아유 다행이다. 아야,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
4: 좀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쳐볼까?
2: 아, 아 제발.
1: 쟤 또 시작했어.
2: 아, 제발 제발.
1: 아, 가자.
3: 쉰다 쉰다 쉰다 쉰다.
5: 이제 잘 그만 좀 하자 진짜. 쎄 보이자.
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책일 수가. 없어.
1: 나도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
2: 야, 나 어떡해.
0: 좀 놔봐.
1: 나도 그닥 먹고 싶은데 안 나죠.
3: 이렇게 근육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갑자기 근육이 꽉 뭉치며 쥐가 나기도 하지.
2: 괜찮아요?
4: 만지지 마세요. 너무 아파. 누르면 더 아파요.
5: 근육이 필요하면 쥐가 나는구나.
6: 그렇구나.
5: 또 아까 줄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
6: 그런 것 같아.
3: 그리고 또 근육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쥐가 날 수 있어.
6: 영양소?
3: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는 근육이 잘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5: 그렇구나.
3: 뻣뻣해.
7: 얘들아. 내가 칼륨 데리고 왔어.
3: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8: 팔짱,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가.
7: 안녕, 재밌게들 놀아.
8: 잘가. 잘 지냈어? 어휴, 안 본 사이에 몸이 많이 뭉쳤구나. 이리 와봐. 자,
3: 하나, 둘, 진짜 시원하다.
2: 칼륨 나도.
8: 자,
2: 역시 칼륨이 해주는 마사지가 최고야.
0: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야.
3: 칼륨은 바나나에,
9: 견과류.
3: 마그네슘은 바나나. 견과류에 많아. 평소에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9: 초콜릿.
3: 쌈바렐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잘 안 먹었어.
0: 뻣뻣하고 결리고.
1: 칼륨이 와야지 부드러워지는데.
0: 그니까.
10: 일려라 일려라 일려라.
3: 혈장.
7: 응?
3: 너 혼자야?
7: 응.
3: 칼륨은? 칼륨 응. 어디 갔어?
7: 칼륨? 칼륨 요즘 통 안 보이던데.
11: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내가 갈 수 있는데.
7: 칼륨 찾아볼게. 안녕.
2: 안녕.
0: 칼륨이 없으니까 몸도 뻣뻣해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1: 나도 뻣뻣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
0: 비켜봐.
2: 야, 내가 비켜. 네가 비켜야지. 내가 어떻게 비키냐.
0: 비켜봐 제발.
4: 제가 자꾸 쥐가 나서 춤을 출 수가 없잖아.

0: 쥐가 나는 걸 예방하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를 먹는 게 좋다구.
1: 그렇구나.
0: 또 운동하기 전과 후에는 이렇게 스트레칭과 근육 마사지를 해줘야 해요.
1: 해요.
2: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1: 아, 종아리에 쥐가 날 땐 다리를 쭉 뻗고 발등을 몸쪽으로 쭉 당겨줘. 이러면 쥐가 풀려.
2: 아,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1: 응.
2: 아, 참. 그런데 쌈바렐라는 어떻게 있어?
1: 쌈바렐라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었고 춤추기 전과 후에 꼭 스트레칭을 했대. 그랬더니 쥐가 안 나서 다시 춤을 추게 되었지.

0: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일로 와, 일로 와.
1: 와, 잘 됐다. 3번.
2: 오, 잘하는데. 그럼 너는 춤 계속 춰. 이 쥐딱지는 내가.
1: 아, 누나, 나 줘.
2: 그럼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 좋아, 좋아.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근육 피로하면
1: 근육이 뭉쳐.
2: 근육 뭉치면
1: 티가 나지.
2: 영양 부족해도
1: 티가 나지.
2: 우와, 잘하는데.
1: 또.
2: 자, 그럼 계속해볼까? 티가 안 나려면
1: 미리 예방하자.
2: 운동하기 전후
1: 스트레칭 하자.
2: 영양소 골고루
1: 많이 많이 먹자.
2: 우와, 자, 여기 있어.
1: 우와, 쥐딱지 받았다.

0: 잡고 말 거야.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호또가 왜 그렇게 몸을 비비 꼬아?
1: 어, 아까부터 오줌 마려운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느라고.
0: 호또가 오줌 참으면 안 돼. 어서 화장실 가.
1: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 참는데. 어? 나는 어린이집에서도 참고,
0: 어?
1: 또 참고,
0: 어?
1: 또 참고,
0: 응.
1: 집에 와서 쉬하는데.
0: 뭐? 어? 할아버지가 오줌 참으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 안 나?
1: 할아버지가 오줌 참으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도가 기억 안 나.
0: 아이고.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와, 좋아, 좋아.

0: 나는 알프스의 소녀 차물레이디야. 내가 왜 차물레이디냐고?
1: 아, 역시 뽀로로 나왔다.
2: 미안해 얘들아.
1: 아, 오줌마려. 아, 모르겠다. 그냥 차물레이디.
3: 차물레이디는 재밌는 만화 보려고 참고,
0: 아름다운 알프스의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 우리리,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 우리리.
1: 아, 오줌마려. 아, 하필 지금 흥이 올라왔는데 왜? 그냥 차물레이디.
3: 춤추느라 참고.
0: 자, 그럼 나부터 한다.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1: 왜왜 잠깐만. 왜?
0: 난 참을 수 있어.
1: 야, 너 그렇게 오줌마리 하면 화장실에 가.
0: 아니, 난 참을 수 있어. 빨리 해.
1: 그래?
0: 나는 참을레이디. 빨리 해.
1: 알겠어.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3: 친구랑 노느라 참고. 그러다가
1: 오줌도 너무 자주 마렵고, 아, 오줌 누울 때마다 너무 아플레이디. 아, 아프.
3: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1: 아플레이디.
4: 병? 왜, 왜? 알프스의 소녀 차물레이디가 왜 병에 걸린 거야?
5: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참아서 그렇지.
4: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참는데 왜 병에 걸리냐고.
5: 그게, 그러니까.
3: 아!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4: 바로?
3: 짠! 오줌 딱지야!
4: 우와! 이게 어떻게 여기 있었지?
3: 오줌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5: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4: 어?
6: 아, 아우, 아파.
3: 누구세요?
6: 난 몸속 오줌을 모으는 방광이야. 아!
3: 방광?
6: 차물레이디가 오줌을 참아서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7: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백작, 온몸 구석구석에서 나온 이 더러운 물은 콩팥 깔때기에 버리지.
8: 나 백혈구두, 이 더러운 것들을 콩팥 깔때기로 버리겠지.
9: 몸속 쓰레기로 더러워진 피는 이렇게 콩팥에서 깨끗해지지.
7: 이제 깨끗해진 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주러 가자고!
8: 좋아, 좋아!
3: 피 속 더러운 쓰레기를 콩팥에 버려서 피가 깨끗해지는 거구나.
4: 아, 그렇구나. 어? 그럼 아까 콩팥에서 버린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나요?
9: 바로 내가 봤지!
10: 등의 양쪽에 있는 콩팥. 콩팥에서 걸러진 더러운 물은 바로 나 방광에 모인다고. 방광에 모인 더러운 물이 바로 오줌이야.

0: 오줌이 많이 찼다. 어서 내년님한테 신호 보내야지.
1: 아, 역시 포로로 너무 재밌다.
0: 오줌 싸 춤을 추며 신호 발사.

0: 오줌마려. 아, 하필 재밌는 뽀로로 볼 때 왜 이래. 모르겠다. 그냥 자블레이디.
1: 오줌을 넣어야 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자블레이디는 딴짓만 하며 계속 오줌을 참았어. 그래서
2: 오줌이 가득 찼는데 왜 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 제발 오줌 좀 넣어요. 놀라고요.
0: 더러운 스멜.
2: 세균들 저리 안 가.
3: 누가 오줌 넣지 말래?
4: 세균 공격
3: 도가.
2: 신호 좀 받아요.
1: 원래 오줌을 누면 요도에 있는 세균이 씻겨나가지. 그런데 오줌을 참으면 요도에서 방광으로 세균이 올라와서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이 마렵고 배도 엄청 아픈 방광염에 걸린 거야.
0: 아플레이디.
1: 그러니까 절대로 오줌 참지 마.
5: 고쇼가 너 어디가?
6: 오줌을 참으면 병에 걸리잖아.
5: 아이 그래 시원하게 넌.
6: 근데 누나,
5: 어?
6: 참을레이디는 어떻게 됐어? 크게 말해줘.
5: 아이, 알았어. 다행히 병이 다 나았대.
0: 열레이리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나는 알프스의 소녀 참을 레이디야. 나는 뭐든지 잘 참지만 절대 오줌을 참지 않지.
7: 그 뒤로 참을 레이디는 오줌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갔대.
0: 너무 시원하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열레이리 열레이우리리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열레이 우리리.
6: 누나 나 시원하게 시야 잘 봤어.
5: 아이고 귀여운 대동생 착하다. 오줌도 안 참고 시야도 잘 넣었으니까 누나가 짠! 이 오줌 깍지 줄게.
6: 줄게요 부잉부잉 줄게요.
5: 알았어, 대신 문제 맞추면 줄게.
6: 좋아
5: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온몸으로 피어나가 신나게 보면서 귀 기울여 듣고 큰 소리로 말하가 달콤하게 맛보는 수학 시간.
1: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교실 가득 활력을 불어넣는 이 수업의 정체는?
2: 아이들의 수학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오감을 참여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넣어주는 거죠.
0: 아이들이 즐거워지는 수학 수업의 비밀.
2: 수업 전체의 미션을 오감 활동으로 던져준 상황이라 아이들이 거기에 강하게 몰입하게 되죠.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죠.
3: 너무 활기차고 좋은 거죠.
4: 무슨 활동을 할지 긴장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익스트림 스포츠.
3: 당연히 최고. 뭐 어디 가나 뭐 이렇게 수업하는 데 없을 것 같아요.
5: 참이 된 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기 나온 거다. 이런 것처럼 방정식에는 그렇죠.
0: 아이들의 잠들어 있는 수학적 탐구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
5: 발랄한 1학년 5반 수업 공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0: 오감 활동 달인의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학창 시절 가장 괴로운 시간은 수학 시간이죠. 그런데 이 학교는 좀 다르대요. 수학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는데?
5: 착한 3반의 공개 수업은 시작하겠습니다.
0: 과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중1 수학의 핵심인 방

0: 정식 수업에서 김희자 선생님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1: 자, 그럼 오늘 감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2: TV 나와서 좋다.
3: 오늘 수학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1: 공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3: 정말 감사하다.
0: 수업은 늘 감사 문장 쓰기로 시작하는데요. 감사 문장이란 그날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데요.
4: 첫 수업을 시작해줄 때 힘내게 하는 멘트예요.
5: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사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6: 어릴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면서 쌓인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이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을 비우게 하는 거죠.
1: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뭐예요?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 방정식과 그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1: 오늘은 방정식의 뜻도 말할 수 있겠죠. 방정식의 해의 뜻도 말할 수 있습니다.
0: 방정식에 대한 탐구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학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1학년들 반티를 안 했어요, 그때?
8: 네.
1: 선배들은 반티를 다 했는데, 반티의 가격이, 뭐, 2만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주문할 때, 아이들, 반 아이들 학생 수만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생활 속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런 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늘, 도입을 해볼 텐데요. 먼저,
9: 모둠장 작전 타임 가겠습니다.
0: 모둠장 작전 타임은 활동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마치 친구들 몰래 작전을 짜는 것처럼 서원서원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6: 반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1대 25로 전달하는 방법보다 1대 3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본 차시 수업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탐구하는 4분할 도입 활동. 이 활동은 네 문제가 한 세트인 활동지를 모둠원들이 하나씩 나누어서 풀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탐구 과제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6: 교과서 문제로 구성을 했는데요.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친숙한 상황으로 만든다든지 상황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비교적 쉬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쉬운 과제여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
1: 곱하기 x인데 곱하기를 3이야.
0: 그럴 땐 선생님 대신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10: 3개를 더 많이 만들었고 20만 더 만들었고
11: 등급은 뭐 개수가
10: 하고 있네. X를
12: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못하는 친구는 제가 가르쳐주고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6: 일방적인 설명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헤매게 하고 좀 더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얻은 결과는 쉽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0: 그런데도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 알고 보니 아이들이 X값을 계산하고 있던 모양인데요.
1: 잠시만. X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등식으로 나타내라 되어 있죠. 식으로 나타내 드려 있죠. 자, 이 중에 선생님 한 개만 풀어준다면? 중규? 뭐 해줄까요? 민서 이거? 자. 지금 민서는 한 곡에 600원짜리 음원 X곡과 지금 거긴 X곡 되어 있죠. 한 편은 3,000원인 영화를 몇 편?
13: 한 편
1: 내려받고 총 얼마를 결제됐어요? 6,000원 결제됐죠? 그러면 600원짜리 X곡이에요.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두 곡을 내려받았다. 그럼 얼마예요? 1,200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13: 600 곱하기 2죠.
1: 세 곡을 다운받았다. 600 곱하기 3. X곡을 다운받았다. 그럼 600 곱하기 X. 자, 곱하기는 승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한꺼번에 영화도 한 편 다운받았단 말이죠. 얼마? 한 편에 3,000원인데 몇 편? 한 편. 그래서 그냥 그 더하기.

0: 3,000원. 해서 총 얼마 결제했어요? 총 6,000원 결제했죠. 자,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뭐예요?
1: 눈.
0: 눈, 이게 바로 등호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자, 등호가 들어간 식이 바로 이 식이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뭐다? 등호가 들어간 식.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양변이라고 말할 수 있고.
2: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등식을 만들어봤다면 이제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방정식 개념 탐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눈높이 강의를 시도해보는데요.
3: 자, 그러면 방정식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0: 해봤어요?
4: 네.
0: 그럼 이거 네모 얼마야?
4: 2.
0: 2 나오죠? 근데 이 네모를 중학교 올라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를 써서 좀 복잡해지. 그리고 X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수라는 거에 딱 주어집니다. X가 뭐 1, 2, 3일 때 이거에 답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 네모가 2라는 게 이 식의 뭡니까?
3: 답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0: 답이라고 말하지 않아. 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X를 해라고 말합니다.
2: 그래도 어렵다면 비상의 무기를 꺼내야죠.
0: 우리 초등학교 때 역할극 해봤습니까?
4: 네.
0: 그 역할극으로 직접 아이들이, 친구들이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역할극 하는
2: 선생님의 무기는 바로 탐구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개념은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방정식 역할극.
0: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나와주세요. 선생님이 역할 4명을 친구들 배우로 섭외했습니다.
2: 수학 시간의 역할극이라니 쑥스러운 마음에 주저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겠죠.
0: 나는 X는 1.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나를 1식에 대입하면 자, 이렇게 돼서 좌변과 우변의 식을 비교해봅니다. 비교하면 어때요? 2 빼기 1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죠? 그럼 이 식 자체가 어때요?
5: 거짓이.
0: 그쵸, 틀렸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나는 거짓이야. 그래서 나는 사라질 거야. 자기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2: 이 역할극에서 등식은 햇님 달린 이야기의 동화줄 같은 건데요. 잠이 드는 해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고 거짓 해를 가진 사람은 사라진다는 스토리예요.
6: X값에 따라서 참인 친구는 그 자리에 남고 거짓인 친구는 사라지는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이미지로 심어주게 되고 방정식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두근두근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역할극의 막이 오릅니다.
7: 안녕, 나는 X는 0. 나는 이 식을 물리치기 위해서 히잡을 해서 왔어. 나는 이 식에 대입을 해보겠어.
2: X의 자리에 0을 대입해보니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3,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7: 이 식이 거짓이 되므로 나는 틀렸어. 두나다, 난 가야 되겠어.
2: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0: 나는 X는 1!
2: 하세요. X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 우변은 3. 역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0: 거짓이야. 다음 X는 2 인간이가 남아있네요. 나와주세요.

0: 한바탕 신나게 웃다 보니 수학 시간이 정말 즐겁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방정식의 뜻을 찾아냈을까요?
1: 지금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뭐다?
2: 2.
1: 엑스는?
2: 2.
1: 눈으로 확인이 됐죠. 살아남은 사람만이 뭐가 된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이 뭐다? 2식을 3이 되게 하는 X값이죠. 되겠나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방정식의 해. 즉 답이라는 얘기죠. 되겠나요? 그러면 방정식이란 뭘까? 뜻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
3: 참이 되기도 하고 것이 되기도 하는
1: 식. 무슨 식?
4: 방정식.
1: 방정식.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수는 대입하면 참이 되고 어떤 수는 대입하면 거짓이 되고 어떤 수는 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0: 아니, 이렇게 간단한 정의를 선생님은 왜 역할극으로 보여주려 한 걸까요?
5: 방정식의 의미와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방정식의 개념은 잘 모른 채 방정식의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의미와 방정식의 개념을 이미지로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역할극을 활용했습니다.
6: 방정식 해례 거짓과 참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역할극 하니까 머리에 좀 더 쉽게 들어오고
7: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감정이 많이 스치다 보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관람은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관람 다 하고 난 다음에 관람 후기를 적어줘야 돼요.
0: 관람 후기는 역할극에서 찾아낸 방정식의 개념을 짤막한 소감과 함께 정리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방법은 따로 없고 자신의 말과 스타일로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1: 방정식의 뜻과 해의 뜻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방정식의 뜻 적었는데 방정식의 예를 이거 말고 다른 하나의 예를 더 적는다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식이 또 있었어요. 방정식이. 자기가 만들어낸 방정식이 있었는데
8: 4분할 할 때
1: 그렇죠. 4분할 문제에서 자기가 구해낸 식이 뭐가 된다? 방정식의 예로 추가 적어주세요.
0: 4분할 도입 활동에서 만들었던 등식이 바로 방정식. 두 활동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번엔 마치 바늘과 실처럼 방정식과 꼭 붙어 다니는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식은 모양은 방정식과 똑 닮았는데 성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이런 방정식은 없었다. 대입해봐. 1.
4: 맞아요.
1: 맞아요. 참. 2 대입해봐.
4: 아니에요.
9: 뭐지?
10: 맞아요.
1: 참. 3 대입해봐.
10: 맞아요.
4: 맞아요.
1: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이미 대입할 필요 없이 이미 좌변과 우변이 같은 맞아요.
0: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이 식의 이름은?
1: 아까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뭐예요?
4: 항상
1: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4: 항상식이라고.
0: 이제 이번 수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 단계. 그런데 어라? 이거 금고 아닌가요?
1: 비밀 금고입니다.
0: 수학 수업의 비밀 금고라니 살짝 기대가 되는데 게다가 금고 안에 든 건 달콤한 간식?
1: 비밀번호를?
0: 금고를 여는 활동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몰입시키는 데 매우 좋은 활동인데요.
1: 자, 교과서에 있는 93쪽의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금고 활동지 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0: 교과서 문제의 화려한 변신은 무제. 바로 이 문제들이 금고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총 4개. 등식을 찾아내는 문제. 문장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문제. 항등식을 고르는 문제로 모두 수업 시간에 탐구했던 것들인데요.
1: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선생님 무슨 짝이라고 불러줬어요? 어깨짝끼리가 한 팀이 됩니다.
0: 알록달록 색지로 만든 활동지를

0: 보니 눈이 즐겁고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 보이죠.
1: 금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지에 있는 정답의 번호입니다. 네 자릿수.
0: 이제 금고의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 활동엔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1: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비밀번호 알아낸 팀은 비밀번호를 크게 말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귀에 대고 속은 속은 귓속말로.
2: 금고는 수단일 뿐 핵심은 문제풀이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목적은 누가 빨리 하는가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집중해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3: 등식이 처절이 돼 있죠.
4: 등식. 식.
5: 눈을 사용하여.
3: 눈을 사용하여 수면 관계로 그냥 식이 등식이 나온다.
5: 맞잖아 이게. 그럼 얘는 X가 없잖아.
6: 눈이 등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어떤 Z의 세 개와 5를 더한 것은 X를 두 개. 여기다 한 것도 맞다.
5: 안 돼.
6: 이거 안 돼?
5: 안 돼.
0: 문제풀이 시작 2분 만에 동시에 완료한 두 팀.
5: 이거 잡으면 5분 갔나?
7: 잡으면 0분이 갔나?
5: 같은 게 항상 승리판다.
0: 다푼 팀들이 속속 나타나지만 과연 모두 정답을 맞췄을까요?
8: 선생님, 양성이 언제예요?
0: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탐구 활동은 마무리되고
9: 정답이 맞는 팀은 그 중에 최초로 맞힌 팀은
10: 3번 등의 제강이 팀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0: 주인공들에겐 진정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립니다.
1: 이리 오세요. 주인공은 앞으로 와서 친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0: 자신이 풀이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성공.
1: 지금 다섯 번이나 고쳤는데 3번이 계속 틀렸어. 세 번은 3번의 답은? 8.
10: 여러 수를 투입해 봤을 때
11: 네, 맞아요.
10: 가볍고 오견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 식은 함정 식입니다.
11: 네, 와.
10: 몇 번의 답은?
11: 답은
10: 4번입니다.
1: 정답은?
11: 4번이었어.
0: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주인공들에겐 달콤한 간식이 보상으로 주어졌어요. 수업에 에너지를 쏟아내고 퇴근 무렵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오감 활동 수업을 절대 놓을 수 없답니다. 이 수업은 교직 생활 10년 만에 찾은 기적 같은 수업이기 때문이죠. 선생님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계속 지적하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교직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봉이 있어야 되고 필수품이었습니다.
0: 선생님의 수업이 확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들 덕분. 자신이 가르칠 땐 집중을 잘 못하던 아이가 다른 선생님과 만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2: 80분 수업인가 하는 동안 아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다양한 교구와 다양한 오감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지만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그 아동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우리가 너무 대학생처럼만 가르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0: 깨달음을 얻고 나니 수업 준비물부터 달라졌다는데요.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하나둘 마련한 것이 어느새 이렇게 한가득.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했던 소품들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감활동 수업의 1등 공신인 거죠.
1: 자기 모둠에서 활동을 다 했다. 하나의 활동을 다 했으면 이거를 여기 중간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갖다 내게 했습니다. 다 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는지를 시각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팀이 봤을 때 다른 팀이 이 정도 했네 이러면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팀 전체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요.
2: 수업을 바꾸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연구회나 동아리에서 만난 선생님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0: 그동안 선생님이 해오셨던 다양한 활동들은 교실 뒷벽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는 이 활동이 선생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2: 네임텐트 알고부터는 자기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나의 인생도 앞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데이비의 뜻. 개념을 쓰고 대입을 활용한 문제 여러 개가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를 모둠에서 문제를 나누어서 자기 문제를 적습니다. 자기 문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네임텐트를 들고.
0: 네임텐트 하부르타 활동법. 어렵지 않죠?
1: 안녕하세요.
0: 며칠 후 신나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학교를 찾았는데요.
1: 지금 카드 쟁탈전을 시작하는데 자기 문제를 들고 갑니다. 근데 설명을 못하면 상대한테 카드를 뺏기는 거야. 질문에 대답을 못해도 뺏겨요.
0: 선생님이 직접 고안한 이 게임의 룰은 상대팀의 문제 카드를 말 그대로 쟁탈하는 게임.
1: 시작! 이동합니다. 이동.
0: 모둠은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면서 문제풀이 대결로 상대팀의 문제 카드를 빼앗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잘 몰랐던 개념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데 말하고 듣고 오감을 적극 활용한 학습. 아이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12: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 자신감 없어가지고 항상 60점, 70점 이렇게 못 맞았는데 중학교 2학년 돼서 인생 최고점을 찍어서 자신감을 좀 얻은 거예요.
13: 6학년 2학기인데 시험 점수를 수학만 60점 때 맞고 다른 건 다 90점 때 맞아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 올라와서는 92점으로 확 올랐어요.
14: 수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13: 네.
0: 이제 선생님의 바람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오감을 활용해서 기분 좋게 즐기면서 수학이라는 벽을 뛰어넘었으면 하는 겁니다.
2: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게 되죠. 수학적 사고력이 더 깊어지고 아이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게 됩니다.
0: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을 비우고 수학으로 상처받지 않는 수업. 혼자 하는 수학이 아닌 친구와 함께 협력하는 수업.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수학적 탐구

0: 마법향기 수집기.
1: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2: 루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마음의 편지요.
1: 맞아요. 마음의 편지에 친구들 중 무려 6명이 같은 이야기를 써줬답니다.
3: 정말요?
0: 설마?
1: 각자 하나씩 가지고 쓸 수 있는 마법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그 소원을 담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의 향기가 아주 많지만 금방 지나쳐 사라져 버리죠. 오래도록 갖고 싶

0: 좋겠어요. 아,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저는 코가 없어 향기를 맡지 못하는데 어떤 향인가요?
1: 화장 꽃향기예요.
0: 오, 보세요. 창밖 화단의 꽃향기가 그대로 담긴 거군요. 자, 다들 마법 향기 수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향기가 가득한 마법 유치원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 모두 출동!
2: 토니, 어떤 향을 담고 싶어? 어?
3: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2: 뭔가 언제나 맡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향기를 찾고 싶은데.
4: 어?
2: 봉이야, 왜 갑자기 화단에 물을 줘?
3: 마법 향기 수집기로 향기 구슬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어?
4: 따이.
2: 토니, 나 나만의 행복을 주는 향기를 찾아낼 거야.
3: 좋아.

0: 여기서 뭐 했지? 휴,
1: 그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있지.
0: 도서관에서?
1: 어? 혹시 너도?
0: 아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가 전부 모였어.
2: 과연 무슨 향기가 퍼져나올까?
3: 기대돼.
0: 그럼 다 같이.
4: 야, 너희 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3: 치즈 넣었다, 피.
1: 대체 어떤 치즈를 넣은 거야? 치즈 중에 발냄새가 나는 치즈도 있다도.
4: 나처럼 맛있는 피자 냄새를 넣었어야지. 전부 빼버릴 거야.
0: 친구들의 구슬을 함부로 빼는 건 나쁜 짓이라고.
4: 여기서 나는 이 꾸린내가 더 나쁘거든.
0: 하지마, 쿠타.
4: 싫은데. 거봐, 이게 어떻게 향기야? 생선 꾸린내.
2: 내 구슬. 왜 앞이 생선 냄새야?
4: 이게 다 없어져. 맛있는 피자 냄새만 나게 할 거야.
3: 정량 비누 냄새가 최고거든.
4: 우리 것도 넣을 거야. 됐거든요.
0: 이건 비 온 뒤의 흙 냄새. 봉이의 구슬이잖아.
2: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만들었던 향기 구슬을 다시 만들어주나 봐.
0: 어? 진짜?
3: 치즈 냄새 좋다, 핀!
4: 그럼 난 피자 냄새로 가득 채우지라!
3: 나도, 나도!
2: 얘들아, 잠깐!
0: 나중에 큰일 날지 몰라!
2: 어?
4: 피자향 머리냐?
3: 이 받아라! 내 별 만나양 구슬!
4: 그럼 과자 냄새, 피자 냄새로 덮어주마!
5: 내 풀 냄새 구슬이 어때서?
3: 비누향이 훨씬 좋거든!
0: 치즈가 최고다, 핀!
6: 물고기 향도 좋은데.
1: 얘들아! 냄새가 너무 강해.
7: 아니, 향기 구슬들이 대체 왜?
8: 헬로 블리! 친구들이 이상해졌어요!
7: 응? 뭐라고요? 비상! 비상! 모두 보건실로 이동!
8: 하지만 어떡해요?
7: 이렇게요.
2: 아, 어지러워.

0: 모두 자고 있잖아.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의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내 향기만 넘쳐나겠지.
1: 이럴 줄 알았지.
0: 아니 나는 내 수집기 어디 갔어? 알바? 내 향기 수집기 내놔. 거기서
1: 우리가 자는 틈을 타서 향기 수집기를 훔쳐가시겠다 이거지? 미안하지만 향기 수집기는 내가 다 가져갈게.
0: 거기서 하지 못해. 내 거야.
1: 이게 뭐야? 거기서.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희들.
1: 뭐야? 거기까지 거기서.
0: 내가 잡았어.
1: 향기 수집기가 망가졌어.
0: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2: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1: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참.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가짜뱀 스핑크스나방 애벌레.
1: 키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0: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곤충들을 위한 영양 쿠키.
2: 영양 쿠키?
3: 아니,
0: 여기 곤충들을 위해 작게 만들었어.
4: 우와, 정말 귀엽다.
3: 빨리 곤충들에게 나눠주자.
0: 응.

0: 난 이 정도는 거뜬한데.
1: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출동!
3: 쿠키가 이제 한 개 남았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0: 맛있는 냄새는 뭐지? 우와, 맛있겠다. 내 위장술로 뺏어 먹어야지.
1: 우와, 뱀이다!
0: 정말 맛있다.
1: 애벌레, 너 혹시 뱀 못 봤어?
0: 뱀을 무서워하다니, 너 겁쟁이구나?
1: 겁쟁이라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야. 그냥 조금 놀랬을 뿐이라고.
0: 이래도?
1: 이게 뭐야? 어떻게 뱀이 애벌레로, 아니 애벌레가 뱀으로 변하냐고.
0: 겁내지 마. 난 뱀이 아니라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야. 뱀으로 위장한 거라고.
1: 위장이라고? 어? 야! 아, 도망쳐!
0: 나한테 맡겨! 봤지? 역시 난 대단해. 모두 내 위장술에 속는다고. 진짜 뱀도 속을걸?
1: 새가 안 속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위장술만 믿고 까불다간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0: 흥, 그럴 일 없을걸?
2: 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3: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찾으러 가보자.
2: 응.
1: 아이, 깜짝이야.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두 번은 안 속지. 너도 뱀인 척하는 스핑크스 애벌레지?
4: 감히 나를 애벌레로 취급해.
1: 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뱀 같을걸? 그리고 혀도 이렇게 내밀어야지.

0: 아, 뱀이야!
1: 뱀?
0: 아, 여기로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1: 어, 왜 도망가? 내 위장 소리면 뱀도 속을 텐데.
0: 어, 뭐?
1: 안녕, 나도 뱀이야.
2: 감히 해볼래 주지?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입으로 들어와라. 아!

0: 어디 갔지?
1: 이제 내 차례라고.
0: 야, 가기 사라!

0: 작전 성공!
1: 야호!
0: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1: 다 됐다!
0: 고마워, 비치!
1: 핑, 미안해. 네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0: 흥, 큰일 난다고 했지?
2: 맞아, 애벌레야. 네 위장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만 믿고 너무 안심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1: 응, 약속해. 이제 절대 방심하지 않을게.
0: 어? 정말?
1: 응, 응. 나비가 되고 나서 할게.
0: 뭐? 아이,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모두 다 루비루.
1: 아, 보람이 장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멋진 무대를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레미와 파.

0: 마지막은 라시. 어?
1: 우리 빠졌어. 무서워. 난 춤 못 춰.
2: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0: 메타트론 대 레드맥스.
1: 루시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2: 공룡들을 지키는 다이노스터가 됐다면서?
3: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루시오, 네 이모한테 다 들었어. 우리도 이제 전부 알게 됐단다.
3: 전부 다 알게 되셨다고요?
4: 그래, 루시오.
5: 아하, 나부야, 진짜 멋져. 꼭 산사우리오로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네 차랑 슈트 다시 구경시켜줘야 해.
3: 약속할게. 어? 이만 가봐야겠어요. 로라 박사님이, 아니, 로라이머가 절 부르세요. 공룡 문제로요. 또 통화해요.
5: 또 보자.
6: 퀀텀 코어를 얻지 못한 덱스가 무슨 쓰든지 쓸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3: 늦어서 미안.
6: 뭔가 계략이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
7: 레드렉스의 생체 신호가 사라졌네요?
6: 바로 그거야. 우연은 아닐 테지.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8: 오늘 임무가 뭔지 짐작이 가는걸?
6: 레드렉스를 찾아보렴.
8: 그럴 줄 알았어.
6: 백스 헌터의 계략이 뭐든 반드시 막아야 해. 난 나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쓸 일은 없으면 좋겠구나.
3: 잠깐!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시는 거죠? 로켓이 달린 퀀텀 오토바이라든지.
9: 알겠어요, 박사님. 레드렉스를 찾을게요. 가자, 얘들아.
8: 가자, 루시오.
3: 하지만 뭘 준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0: 좋았어. 내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완성됐군. 이제 퀀텀 코어만 있으면
1: 백선터!
0: 트리나! 대체 어디 있다? 이젠 나타난 거야?
1: 다 봤어! 당신이 블루한테 표식을 붙이는 거! 블루를 죽인 건 로라 박사가 아니라 당신이야!
0: 그래서 뭐? 그때 한 실험에서 얻은 자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 본부의 아머 다이노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차량까지 전부 그 고래의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러니 고마워해야지.
1: 절대 용서 못해!
0: 소개하지, 최강의 아머 다이노.
1: 저를 비켜!
0: 어, 트리나,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순순히 코어를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1: 절대 네 뜻대로 되진 않을걸? 관통점!
0: 뭐야? 퀀텀 점프를 해? 그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뿐이야. 트리나가 다이노스토와 손을 잡았군.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레드렉스, 가서 다이노스토를 파괴하고 퀀텀 코어를 가져와.
2: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3: 레드렉스의 흔적이 전혀... 잠깐!
1: 뭔가 찾은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봐! 레드렉스와 일치하는 발자국이야!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어. 어디로 간 걸까?
4: 응원해!
3: 어? 로디? 어디 가는 거야? 로디!
1: 루시오! 단독 행동하면 안 돼!
3: 뭔가 찾았나 봐!
4: 어디?
1: 세상에!
3: 저건 더치잖아! 아주 큰 더치야! 아마 큰 공룡을 잡...

0: 잡기 위한 으아! 으아! 저게 뭐야?
1: 저건 사라진 레드렉스야?
2: 레드렉스를 되돌려야 해! 다이노모드 합체 시작!
0: 좋아, 해보자고! 메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세고 블래스트윙 비행 준비 완료!
3: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구호를 찾아라.
1: 말을 한다고?
0: 난 말까지 하는 티렉스하고 싸울 계획은 없었는데.
2: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제이민, 오즈, 빨리 공격해.
0: 새거 블래스트 캐럿 가자. 공격이 전에 먹히질 않아. 아니, 먹히긴 했는데.
2: 당장 놓지 못해.
0: 너무 강해.
2: 다들 괜찮아?
0: 괴물 같은 힘이야. 이제까지 아머 다이노랑은 달라.
4: 일단 후퇴하자. 안 그러면 주변이 다 파괴될 거야.
3: 다이노스를 파괴하라. 놓치지 않는다.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1: 이제 날기까지 하는데?
0: 우박폭탄 발사!
3: 찾아라.
1: 전보다 더 사나워졌어.
2: 이번엔 우리 차례야. 넥터 서드
1: 어쩌지? 공격이 안 통해.
0: 해서 꼼짝도 못하겠어.
5: 퀀텀 점프를 해보자.
1: 제발, 제발.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안녕.
5: 우린 이제 끝이야.
3: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2: 나 기억하네.
1: 그리나? 여긴 어떻게?
2: 인사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갚아줘야 할 게 좀 있거든. 퀀텀 블래스트 발사!

0: 움직여! 제발!
1: 트리나를 파괴하라!
2: 트리나를 도와야 해!
3: 다이노스터, 준비 중이던 새로운 무기가 방금 완성됐어. 지금 바로 명령코드를 전송할게.
0: 박사님, 어디에 쓰는 명령코드죠?
3: 로봇 4단 합체. 퀀텀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합체를 시작해.
4: 다이노모빌 4단 합체!

0: 메타콘 사다거치 포스!
1: 야, 빨간 채노! 전통 코너리 쪽이야!

0: 진짜 멋졌어.
1: 대 성공.
0: 레드렉스가 집으로 가고 있어.
2: 트리나, 괜찮아? 난 괜찮아. 좋아, 이제 같이 백스헌터의 계략을 밝혀내자.

0: 어떤 이틀이나? 이제 모사스톰도 수리가 다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1: 백스는 공룡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요. 거의 완성 단계고요. 전 백스를 막을 거예요.
0: 드리나? 백스 헌터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1: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기 전에요.
2: 너 혼자선 무리야.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3: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4: 야, 우리도?
1: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야.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따라오지 마.
2: 기다려, 트리나!
3: 트리나!
4: 따라오지 말라잖아. 트리나 말대로 하는 게 어때?
0: 글쎄, 중요한 일을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지.
2: 어서 가자!

0: 스캔 시작. 기다려, 백스 헌터.
1: 정말 이 장소가 맞아, 제이민?
2: 당연하지. 티나가 분명히... 어?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꼭 저 암벽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암벽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일부야. 엄청 거대한 화산.
1: 입구는 따로 안 보여?
2: 근처에 입구를 열어주는 장치가 있을 거야. 왔어! 입구 찾기 성공! 그러니까 그냥 틀이나 말 듣자니까. 분명히 후회하겠지. 내려간다!
3: 반가운 손님들이 왔군. 레드렉스, 준비해.
2: 여기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 너희들 괜찮아?
4: 아마도.
2: 오는 길이 험난하긴 했지만 제대로 찾아왔어. 탐지기에 따르면 여기가 백스의 은신처야.
4: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별로 안 좋아.
2: 백스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어?
3: 그야 바로 네 앞이지.
2: 백스 헌터? 대체 뭘 입고 있는 거야?
3: 내 은신처에 온 걸 환영한다, 다이노스터. 여기까지 와.

0: 아주다니 정말 고맙군.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1: 얘들아! 저분 설마! 전에 구조했던 카르보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야! 백스한테 또 당했나봐!
2: 저 무시무시한 갑옷 좀 봐! 이제 진짜 끝인가?
0: 내 위대한 실험의 결정체를 보여주지! 공격!
3: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합체 준비!
2: 렌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4: 전투 준비 완료!
3: 가자!
2: 간다! 테라 쉴드 작동! 나 아직 너무 강해!
4: 새우 해머!
2: 레터 볼트 화살 발사!
3: 우리 이럴 시간 없거든!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 루시오, 제이민, 협동 작전이야!
5: 우리만 믿어! 준비되면 신호 줘!
3: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이야!
5: 올라갑니다! 야구르지! 이 정도면 충분해!
3: 충격파!
5: 이번엔 우리 차례!
2: 더블 볼트 화살 발사!
5: 두 발 다 명중! 어떠냐, 백선터!
0: 설마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3: 어떻게 된 거야?
2: 바닥이 부러지고 있어!
5: 사방에 온통 유감이 가득해!
2: 저건 레드렉스잖아!
0: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볼까!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5: 너 또 이럴 거야? 저번에 끝냈잖아! 제발 정신 차려!
3: 몰라! 전투 준비!
6: 산산조각을 내주마, 다이노스!
3: 이제 남은 방법은 사전 압축뿐이야!
5: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6: 그렇게는 안 되지!
2: 어? 역시 트리나마를 들었어야 했는데... 우린 괜찮아!
1: 무사했구나! 어? 난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
2: 어? 트리나잖아!
7: 레드렉스! 이상된 나라고! 모사체인 활성! 집중해야지!
0: 트리나!
3: 트리나가 시간을 벌어줬어! 모두 사다롭체 준비해!
4: 메타크론!

0: 그럼 잘 가라고, 다이너스타.
1: 도망친다고? 거기서 백선자!
2: 그만 봐!
3: 메타소드 공격!
2: 저거 이상한 건 아닌데.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1: 세상에 저건. 제이미, 탈출하는 길을 찾아야 해.
2: 저기야, 저 터널이 바로 탈출구야.
4: 이번엔 진짜 아슬아슬했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가재에서의 위기.
1: 아, 좋다.
2: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테디 왕자님은 무슨...
3: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4: 뭐? 그런 거 아니야.
1: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아니라니까.
1: 이러니까.
4: 야! 야! 질투쟁이, 질투쟁이. 에이, 아니라고!

0: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1: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0: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3: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1: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루룰루루.
2: 모두 난간을 붙잡아.
0: 갑자기 너울 속 파도라니.
4: 모두 괜찮아?
0: 어? 어? 아저씨! 아저씨가 사라졌어!
5: 살려주세요! 어? 와주세요!
0: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보를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알았어.
1: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0: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4: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1: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1: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0: 잠깐만 비켜줄래?
1: 살았다!
0: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0: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0: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2: 아이스걸?
3: 아이스걸 등장!

0: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내 스킬 드론을 사용해.
3: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갈라? 야!

0: 엄청난.
1: 어?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0: 어? 두고 보자, 파이 여러분.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5: 괜찮아.

0: 옥수수 하모니카.
1: 티씨, 바비, 옥수수 다 됐다.
0: 예, 저는 그럼 캐러멜 맛으로.
2: 뭐야?
1: 혹시 팝콘인 줄로 알았어?
2: 네.
1: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아직 튀기지만 알았지?
3: 설마 농담이시죠?
1: 정말이라니까. 옥수수랑 팝콘이랑 같은 거야. 일단 먹어봐.
2: 싫어해!
3: 울퉁불퉁하고 희한한데?
4: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2: 태씨!
4: 팝콘도 좋지. 하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3: 쭉쭉쭉.
2: 하모니카 같아!
4: 그렇지!

0: 우와, 저 이제 녹수수가 더 좋아요.
1: 그래 보이네.
2: 근데 다 먹었어?
3: 테시랑 같이 나눠 먹었지.
1: 녹수수를 더 쪄볼까?
0: 뽀레렛 째까.
4: 이게 무슨 소리지?
3: 엄마, 저 배고파요.
4: 그럴 리가. 아까 저녁 먹었잖아.
2: 근데 배에선 아직 꼬르륵거린다고요.
3: 저 뭐 좀 먹어도 돼요?
4: 엄마 지금 일하잖아, 티씨.
3: 배고파요.
4: 조금 있어봐. 아마 다른 이유일 거야.
2: 다른 이유요?
5: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 미스터리. 과연 왜 꼬르륵 거리는 걸까?
2: 테시, 나도 몰라.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
5: 그럴 수도. 근데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지.

0: 엄마! 걱정 때문에 나는 꼬르륵이었어요.
1: 뭐가 걱정이 됐는데?
0: 꼬르륵이 안 멈추고 계속 날까 봐요.
1: 그걸 무한 꼬르륵이라고 부른대.
0: 정말요?
1: 아마도?
0: 배에서 거짓말이라는데요?
1: 아, 들켜버렸네.
0: 아하! 응?

이것이 바로 목욕도 하고 우주도 가네. 딩딩교 만능 우주선. 지긋지긋한 지구 털복숭이 녀석들과도 끝이다.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 좋아, 출발!

0: 어디든지 데려가는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 지구점 그랜드 오픈. 이제 우주 어디든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진짜?
0: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1: 신청!
0: 네, 고객님. 어디든지 숑숑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호!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1: 여기!
2: 우주 항공 시대 2.
1: 여기! 와, 이거 멋진데? 진짜 어느 행성이든 다 숑숑?
0: 맞습니다, 고객님.
1: 불구덩이 지역 행성, 너무 추워 꽁꽁이 행성, 달콤달콤 캔디 왕국 행성, 굉장해.
0: 그럼 고객님 출발!
1: 드디어 가는구나!
0: 고객님, 네? 어느 행성으로 모실까요? 여기, 저기, 저기!
1: 어? 저기는?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우주 최고의 낙원! 우리 목적지는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이에요.
0: 네네, 고객님. 그럼 잠시 우주인 인증만 마치고 바로 목적지로 모시겠습니다.
3: 우주인입니다. 통과. 위험. 지구 생명체입니다.

0: 풀복숭이들이잖아. 꿀 좋다. 지긋지긋한 것들. 영원히 안녕이다. 어서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가자고. 우린 100% 우주인이지롱.
1: 우주인. 지구 생명체. 우주. 지구. 지구.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0: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4: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0: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3: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0: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5: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6: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 원! 대박이죠?
7: 차차! 지금 주문하세요.
8: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9: 아, 저기 산 사람이 어딨어.
8: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0: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11: 근데.
12: 왜?
13: 불 꺼달라고.
1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아니,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4: 아주.
11: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0: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11: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15: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10: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죽는 의지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8: 그랬으면 좋겠다.
11: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16: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0: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11: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15: 뭐지?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단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12: 사람보다 뛰어나지.
11: 아니,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아니,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아니, 휴머노이드들은.
15: 그니까, 내 말은. 그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11: 넘을 수 있지.
10: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8: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11: 근데 감정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0: 여기 중에 한 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1: 휴머노이드세요?

0: 아니 너무 너무 벗어났다. 너무 벗어났다.
1: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2: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 다 포함돼. 지금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1: 아, 그치, 뭐.
2: 거듭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3: 어?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가 발전하고.
1: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 수 없는 게 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거잖아.
3: 근데 저기 아까 전에 나온
1: 게 휴머노이드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4: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뭔가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대련을 보고 그러니까 도파민.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5: 재미가 없잖아.
1: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 하면서 1등을
3: 축하해주고 0.01초 차이로 먼저도 잘했어.
5: 한키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6: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 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리고 A한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1: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5: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그치. 있다고 하더라고.
6: 근데
4: 관중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1: 아, 그치.
4: 그리고 이제 막 그 죄값을 정하는데
5: 중립이어야 막 되는.
4: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량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2: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1: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 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5: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2: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왔잖아. 홀리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4: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3: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삐삐삐삐 이럴 수는 없잖아.
4: 빰을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2: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러봇이야.
1: 1인 가구?
2: 1인 가구.
4: 한 명이 사는 거.
2: 한 명이 사는 집.
3: 1인 가구라서 가구 하나만 둔 집인 줄 알았다.
2: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

0: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1: 아,
0: 쓸것 같더라고.
1: 그러네, 그러네.
2: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것 같아.
3: 나도 동의해.
4: 나도 동의하고.
5: 동의해.
6: 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7: 뭐야?
6: 뭐지?
8: 기다려, 기다려.
9: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3: 고마워.
9: 주문하신 음식
3: 가져가.
10: 와, 근데
11: 시간까지 옮겨.
3: 쟁반에 채로
12: 빠져요. 여기
13: 쟁반에.
3: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14: 너무 싼 거 아니야?
3: 왜?
14: 너무 싼 거 아니야?
3: 월에?
15: 아니야, 비싸구려라는 거야.
3: 월에.
14: 아, 월에.
3: 월에.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것 같아.
2: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어 마땅하지 않아?
3: 그래,
2: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14: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16: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17: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0: 이, 이. 다시 해볼게. 이, 이. 이제 네 차례.
1: 난 못하겠어. 어?
0: 방금 무슨
1: 소리지?
0: 저쪽이야. 가보자.
1: 같이 가.
0: 어디서 봤더라?
1: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 가보자. 여기 봐. 사가 있어.
0: 사? 사라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는 거야?
1: 그림이야. 살을 그린 거라고.
0: 나도 알아. 저건 뭐지?
2: 우와! 어서와, 어서와. 환영해. 새로 오픈한 스탬펄링 파크야.
0: 트램펄린을 말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아니야. 화!
0: 어?
3: 위! 우와, 재밌다.
0: 4? 너 맞아?
3: 당연히 나지. 1, 2, 3, 4. 블록 4개. 맞지? 위! 어떻게 점프하더라도 유! 난 계속 4야. 야호!
2: 내 차례야. 야호! 난 계속 3이라고. 야호! 빵빵빵!
0: 어! 멋지네.
3: 방금 멋지다고 했어? 진짜 멋진 건 오야.
1: 어,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4: 내가 했지. 블록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0: 나도 탈래.
2: 제법이야 이. 근데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전부 다 같은 모양이잖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일 뿐이지.
1: 아, 그래도 나보단 낫지. 봐.

0: 이게 다야. 한 가지 모양. 너희들에 비하면 난 전혀 멋지지 않아.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입고 있네. 하나, 둘, 셋, 둘.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허! 세상의 큰 모양들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0: 아, 그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큰 모양들을 만드는 거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고!
2: 우리를 전부 다 만들었네.
3: 예, 최고야.
1: 그럼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해볼까?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불꽃놀이.
4: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밤하늘.

0: Brown fox.
1: Yeah.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

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데이비드 애텐버러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거장이자 산 증인입니다. 우리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시각은 우리의 눈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했죠.
1: 이곳은 자연의 가장 위대한 실험실입니다.
0: 사람들은 그가 80대 중반에 은퇴했다고 생각했지만 애텐버러는 그 후 10년 동안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죠.
0: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1: 아야! 정말 강력한 불인데요.
0: 지금부터 애튼버러와 함께 전 세계로의 특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지구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바다. 이곳은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드러내는 세계입니다. 호주 북동부 해안의 얕은 바다에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시스템이 존재하죠.
1: 저는 지금 자연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 중 하나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구조물이 너무 거대해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입니다. 저는 거의 60년 동안 이곳에 매료되어 왔어요. 이곳은 다른 어떤 생태계와도 다르고 제게는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 중 하나죠. 산호초는 놀랍게도 시끄러운 곳이에요.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들이 다양한 딸깍 소리, 으르렁 소리, 딱딱 소리를 내죠. 산호초가 더 건강할수록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더 다양하고 많아져서 이 소리의 합창도 더 커지죠. 우리는 물고기들도 새처럼 주로 새벽과 해질녘에 소리를 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리돔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해마는 짝을 유혹하기 위해 딸깍거리죠. 다른 물고기들은 그저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주 다른 소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앵무새를 닮은 파랑 비늘돔이 단단한 산호를 씹어먹는 소리는 산호초에서 계속 들을 수 있죠. 물고기는 소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감지하는데 많은 물고기들이 내부에 귀를 가지고 있지만 물속에서는 소리를 진동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중요한 신호죠. 사실 산호초의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새로 오는 생물들에겐 더 매력적입니다. 어린 흰동가리 같은 새로운 친구들 말이죠. 이 작은 친구는 단추만한 크기지만 이제 큰 도시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왔죠. 아직 수영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청각은 매우 예민해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산호초가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며 보통 마지막 접근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이루어지죠. 흰동가리의 경우 어린 친구들이 산호초를 찾기 위해 400km나 여행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은 보통 그보다 훨씬 짧은 여행을 하죠.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서로 도와가며 삽니다. 이런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하죠. 흰동가리는 원치 않는 기생충을 제거해서 말미잘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 대가로 말미잘은 안전한 집을 제공합니다. 말미잘의 촉수에는 독이 있어서 흰동가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생물들을 막아주죠. 이렇게 매우 혼잡한 환경에서는 서로 돕는 게 생존의 열쇠입니다. 저는 60년 전에 처음 배리어 리프를 방문했죠. 그때 저는 생명의 복잡성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수한 기술을 통해 산호초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분명 자연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죠. 저를 신비한 여행으로 안내한 건 알루시아로 56m 길이의 최첨단 연구 및 탐사 선박이죠. 이번 탐험을 위해 우리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가장 외딴 구석에 전례 없는 접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트라이톤 잠수정입니다. 이 트라이톤 잠수정은 최신 잠수 기술의 결정체로 이번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도입된 거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는 아직도 탐험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의 수중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건 보호 장비 없이는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진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그걸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됐죠. 이제 깊은 바다의 산호초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죠.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게 됩니다. 잠수정은 이제 약광층에 접어듭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이렇게 깊이 잠수한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빛 대부분이 스펙트럼의 파란색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암석 표면이 아주 칙칙해 보이지만 조명을 비추면 아주 다르게 보이죠. 심해 산호는 모양이나 생활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와 많이 다르지만 이것도 거대한 산호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자세히 연구해야 하죠. 여기가 표본을 채취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보이네요. 하지만 8톤이나 되는 잠수정을 암석 표면 가까이 붙이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죠. 대단한데요. 이건 여태껏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일 가능성이 크죠. 이 깊이에서는 잠수정에 가해지는 압력이 수면에서의 30배 이상입니다. 가장 깊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왔죠. 깊은 바다에 사는 그루퍼예요. 이 깊이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잠수정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흥미롭게 여기는 것 같았죠. 이 녀석 정말 크네요. 길이가 한 1.5, 거의 2m 정도 되겠어요. 안녕. 세상에. 왜 여기 있는지, 뭘 찾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올라가네요. 우리도 갈게.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와 주변 산호초에 다양한 색깔을 입힙니다.

0: 지구상 가장 외딴 섬들은 자연이 방해받지 않고 남아있기에 희귀하고 강인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죠.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독특한 섬들이 모여 갈라파고스 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1: 광활한 태평양에 그 어떤 곳과도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법 같은 화산 섬들이 놀라운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죠. 여기서는 진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사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평생 동안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곳만큼 특별한 곳은 없었어요.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죠. 이곳은 자연의 가장 위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생명은 고립된 채로 진화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곳은 알세도입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지름이 6km가 넘고 이 섬의 가장 인상적인 주민 중 하나인 거대한 거북들의 안식처가 되었죠.

이 특이한 생물들이 이곳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어로 갈라파고스는 거북이란 뜻인데요. 지금 여기 알세도 화산의 분화구 안에 꽤 많은 수의 거북들이 모여 따뜻한 화산 진흙 속에서 뒹굴고 있네요.

이 거북들은 100년 이상 살수 있는데, 이는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동물 중 하나죠. 그리고 파충류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데, 몸집이 아주 커서 한번 몸이 따뜻해지면 꽤 오랫동안 먹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들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아마도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점일 거예요. 각각의 섬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거북들이 살고 있죠. 전성기 때는 15종이나 있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거죠.

서쪽 끝에는 베르난디나가 있는데 이곳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가장 젊은 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황량하고 척박하죠. 그렇지만 한 동물이 이 해안선에 터를 잡았는데 이런 거친 지형에서 살아남는 전문가죠. 이곳에 적응하면서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바로 바다 이구아나죠. 이 이구아나들의 조상은 확실히 중앙아메리카의 정글에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강 위로 뻗은 나무에서 이구아나들이 잎을 뜯어먹거나 갈대 뗏목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 가끔 일부가 바다로 떠내려가는데 물론 대부분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몇몇이 정말 운이 좋게 해류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한 거죠. 원래 열대우림 서식지의 이구아나들은 채식동물입니다. 이렇게 즙이 많은 잎을 먹고 살죠. 하지만 갈라파고스에 처음 도착한 이구아나들은

원아들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구아나들은 살아남기 위해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의 잎을 먹어야 했죠. 바로 해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더 과감해져야 했죠. 수영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0: 심지어 잠수도 배웠죠. 한 시간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으며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톱은 더욱 강해져서 바닥의 바위를 꽉 잡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물속에서 끝없는 해초 공급원을 발견했어요. 섬 주변을 흐르는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 덕분에 해초는 아주 풍성하게 자랐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둥이는 더욱 뭉뚝해져 해초를 뜯어먹기 쉬워졌고 이빨은 날카로워져서 미끄러운 해초를 잘 찢을 수 있게 됐죠.
1: 갈라파고스에서 8,000km 떨어진 남대서양 깊숙한 곳에 사우스 조지아 섬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방해받지 않은 해안선은 강인한 생명체들의 안식처죠. 모두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동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죠.
0: 긴 펭귄들입니다. 새끼 펭귄이 어미의 뱃속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먹이를 더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요. 어미는 난처할 수밖에 없죠. 만약 짝이 곧 돌아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미나 새끼 중 하나는 굶어야 하죠. 이내 먹이를 찾으러 갔던 무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변의 반대편 쪽에 도착했죠. 킹 펭귄이 원하는 건 단지 무사히 돌아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뿐이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끼리 바다물범들이죠. 20여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3톤이 넘는 무게를 자랑하는 방귀쟁이 녀석들이죠. 이들은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펭귄들은 뒤로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물범들 사이로 길을 찾아 나서는데요. 우리의 킹 펭귄이 죽음을 무릅쓴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건 고난의 시작일 뿐이죠. 다시 기회를 엿봐 걸음을 재촉합니다. 저쪽은 아니네요.

펭귄들로 가득 찬 이곳.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시끄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킹펭귄은 이 소리들을 뚫고 자기 짝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죠.

0: 아비가 떠나 있는 동안 새끼는 꽤 자랐습니다. 이제 아비가 새끼를 돌볼 차례죠. 부모는 새끼가 굶주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 하늘은 놀라운 진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기서 동물들은 지상에서 날아올라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적응했습니다. 비행은 자연계의 놀라운 성과죠. 최초의 비행 동물들이 어떻게 하늘로 날아올랐는지에 대한 단서는 보르네오의 열대우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리 인간은 하늘을 정복하는 데 늦게 참여했죠. 우리가 지금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계는 이미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비행선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공중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하늘로 날아오른 것은 곤충들이었죠. 하지만 약 1억 년 동안 하늘을 독차지한 후 새로운 동물 그룹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척추동물들, 즉 등뼈가 있는 동물들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가장 높은 나무 중 하나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척추동물들이 어떻게 처음 하늘로 날아올랐는지 단서를 줄 수 있는 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잎들 사이 양치식물 속 높은 곳에 아주 특별하고 작은 개구리가 숨어 있는데요. 할리퀸 개구리라고 아주 아주 뛰어난 등반가죠.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위에서 가지 사이를 돌아다니며 보냅니다. 여기는 아래 숲 바닥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죠. 하지만 만약 뱀과 같은 포식자가 여기까지 올라와 사냥을 하려 한다면 이 개구리는 방어를 위해 놀라운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공입니다. 발가락이 길게 늘어나고 그 사이에 막이 있어서 각 발이 낙하산처럼 작용해 낙하 속도를 늦추고 비교적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해주죠. 척추동물들은 약 2억 6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공중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개척자들 중 일부는 이 작은 개구리처럼 얇은 막을 사용해 낙하 속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인 아틀라스 왕장수 풍뎅이죠. 이런 수컷들은 긴 뿔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자들과 싸울 때 쓰는 강력한 무기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나무 수액과 떨어진 과일을 먹으며 덤불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이 무겁고 강력한 녀석이 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지만 날 수 있죠. 삶의 중요한 순간에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새로운 먹이를 찾거나 암컷을 만나기 위해서죠. 이렇게 파고들고 뒤지고 다니다 보면 섬세한 날개가 다칠 수도 있어서 딱정벌레들은 앞쪽 한 쌍의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어 이렇게 보호 덮개로 사용하고 섬세한 비행용 날개는 그 아래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날개가 어떻게 덮개 아래에 숨겨져 있는지 보려면 이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날개를 퍼덕이면 스프링처럼 생긴 경첩이 딸깍 열리면서 날개가 최대 크기로 펴집니다.

움직이는 날개들은 잠자리의 날개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는 힘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덮개가 된 앞날개는 옆으로 펼쳐지고요. 이 앞날개도 약간의 떠오르는 힘을 주긴 하지만 사실 꽤 서툰 비행인 건 분명하죠. 착륙 또한 서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세한 날개를 조심스레 덮개 아래로 접어 넣어야 하죠. 배 아래쪽에 있는 작은 털들이 날개를 잡아 제자리로 밀어 넣는데 도움을 줍니다. 딱정벌레는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접을 때와 같은 집중과 정확성으로 이 작업을 해내죠. 딱정벌레의 생활 방식은 놀랍도록 성공적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딱정벌레 종은 무려 37만 종이 넘죠.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0: 새들은 곤충들보다 1억 년 이상 늦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공중고개와 은밀한 사냥 기술로 자연계를 놀라게 했죠. 바다와 육지를 가로질러 지구의 모든 곳을 정복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도시의 하늘까지도 말이죠.
1: 저는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사냥꾼 중 하나로 진화한 새를 만나기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이 지붕들 위로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땅이 아닌 공중에서 먹이를 찾아요. 그리고 그 성공은 속도 덕분이죠. 사실 이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죠. 매는 다른 새들을 사냥합니다. 이제는 많은 종류의 새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먹이와 은신처에 이끌려 이곳에 왔죠. 그리고 이런 높은 건물은 사냥꾼에게 이상적인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날아다니는 먹이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어

있어 사냥을 하려면 빠르고 민첩해야 하죠. 더군다나 속도는 사냥 성공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또한 매는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있어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죠. 로마에 있는 매들에게 찌르레기들은 주요 표적이 됩니다. 찌르레기들 역시 빠른 비행을 하는 데다 크기가 작아 기동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찌르레기를 잡으려면 매는 더 빨라야 하고 위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매는 먼저 고도를 높이죠. 잠재적인 먹잇감 무리를 발견하면 방향을 바꾸고 급강하하며 날개를 펄럭여 가속합니다.

지르레기들은 아직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매는 날개를 뒤로 접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뛰어난 자세죠. 이제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날개를 펴서 하강 속도를 늦추고 최종 돌진을 하는 거죠.

0: 과거를 탐험하면 현재의 자연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되살아난 과거의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놀랍고 신기한 만남을 선사하죠.
1: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과거에 우리 행성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나볼 수 있죠.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의 동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완벽에 가까워져서 정말 실제처럼 보이죠.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들이 춤을 추듯 돌아다니기에 이상적인 놀이터입니다. 3D 기술을 활용해 자, 어떤 것들을 살려내면 재미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이 동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있네요. 학명을 발음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디플로도쿠스나 디플로디쿠스라고 하죠. 어느 쪽이든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 여기서 흔히 쓰는 애칭을 사용해야겠어요. 그게 바로 DP죠. 게다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DP를 암컷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P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이상한 모양의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의 화석 조각은 화석화되기 전에 미라화돼서 뼈뿐만 아니라 피부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죠. 그리고 작은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도마뱀처럼 겹치지 않고 꼭 맞는 모자이크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DP도 그랬을지 모르죠. 그럼 DP의 색깔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DP도 오늘날의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대형 포유류처럼 전체적으로 중성적이고 단순한 색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DP가 어떻게 생겼는지 꽤잘 알게 됐는데요. 그럼 DP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디피같이 크고 무게가 나가는 동물들은 꽤 느릿느릿 움직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이를 얻기 위해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았죠. 또한 귀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뼈들이 디피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됐습니다. 이 작은 뼈들은 기본적으로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새의 뼈와 유사한 모양인데, 새가 듣는 소리의 범위는 그 크기와 관련이 있죠. 크기가 작은 새는 높은 음의 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는 반면, 큰 새들은 낮은 음의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디피는 새와 비슷한 모양의 네잎뼈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매우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 코끼리들은 초저주파음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죠. 그리고 땅을 통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코끼리들은 크고 평평하며 민감한 발을 통해 이 소리를 감지하는 거죠. DP도 크고 평평한 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거대한 공룡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했을 겁니다. 물론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했겠죠. 그리고 DP가 낼수 있는 소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DP의 꼬리 길이와 관절의 움직임을 볼때 채찍처럼 꼬리를 휘두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꼬리를 땅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근력 덕분에 필요하다면 꼬리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꼬리는 또 길고 무거운 목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목은 왜 그렇게 길었을까요? 예전에는 DP가 물속에 살면서 호흡을 위해 목을 수면 위로 내밀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몸이 물에 잠기면 수압 때문에 배가 쪼그라들었을 테니까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거대한 목 덕분에 엄청난 양의 잎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을 좌우로 휘둘러 더 넓은 지역에 풀을 뜯을 수 있었겠죠. 숲속 나무들 사이로 머리를 밀어넣어 양치 식물이나 다른 식물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숲에서 가장 높이 있는 맛있는 잎에 도달하기 위해 디피는 뒷다리를 이용해 일어섰을 가능성이 높죠. 자, 디피야, 이리 온 아침 먹어야지.

이 안에 있는 불쌍한 녀석은 도도새입니다. 한때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았고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인간이 실제로 멸종시킨 첫 번째 동물종이라고 확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 도도새처럼 죽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짜입니다. 깃털은 거위에서 가져왔고 발은 칠면조를 본떠 만들었으며 부리는 아마도 석고일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도도새의 피부나 깃털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도도새의 모습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렐란트 사베리가 그린 이런 그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도도새를 본 적이 없었고 단지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렸죠. 도도새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 자세히 볼 수 있기 전에 모두 사라져버렸죠. 지금까지는요.

이 우스꽝스럽고 뚱뚱한 녀석이 요즘 흔히 표현되는 도도새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 해 동안 날지 못하는 새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 모습은 뭔가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도도새의 허벅지가 골반과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훨씬 더 똑바로 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도도새의 깃털이 저 그림보다 훨씬 더 푹신했을 거라는 걸 알게 됐죠. 또한 도도새가 비둘기와 친척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도도새가 비둘기처럼 두두 두두 하고 울었을 거라고 추측하죠. 그게 도도새라는 이름의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도도새는 아마 과일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섬에는 과일이 많았거든요. 자, 이리 온. 맛이 어때? 아야! 정말 강력한 불이네요. 사실 이 부리는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조개나 갑각류의 껍질을 부수는 데 적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암컷이 있네요. 아마도 이게 도도새들이 큰 부리를 가진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구애할 때 과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기 경쟁자인 수컷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큰 부리를 가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둥지 자리를 놓고 다툴 때 싸우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도도새의 알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큰진 전혀 모르죠. 오늘 이후론 볼 수도 있겠네요.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0: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회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3: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4: 다들 한잔하나?
3: 네!
2: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5: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하는 거야?
2: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5: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5: 네 개?
2: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5: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2: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전 청와대 수석 셰프 천상현의 제대로 된 한식 한상. 한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먹는 미역국. 실패 없는 국물 맛에 비법이 담겨있는 소고기 미역국부터 중식과 한식의 콜라보, 색다른 잡채를 선보인다. 쫄깃쫄깃 납작당면에 중화풍 양념으로 감칠맛을 한껏 살린 퓨전 잡채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자, 안녕하세요. 초요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1: 자, 오늘은 대통령님의 요리사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2: 저도 오늘 광희 씨 찐팬이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찐팬이에요. 오늘은 대통령이 진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 정성을 다해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1: 세상에 너무 영광입니다, 셰프님. 자, 오늘은 국 종류 중에서도 베스트 이 미역국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자, 언제 올라와도 미역국은 정말 질리지 않는 그 국 중에서도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2: 그렇죠.
1: 예. 그럼 재료를 볼까요?
2: 네. 불린미역. 네. 그리고 국거리 네. 소고기.
1: 자, 이 불리면 네. 한
2: 20g 정도.
1: 20g.
2: 20g이니까 스푼으로 치면 한 1.5스푼 정도에서 예. 4인분 기준이면 한 6에서 8스푼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1: 네. 미역국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간은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해요.
2: 네, 이렇게 국간장. 네. 꽃소금, 네. 소고기 맛 조미료, 네. 다진 마늘, 네. 이렇게 필요한 양념입니다.
1: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양념이 나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2: 네, 그렇죠. 미역을 한 10분 정도 불린 상태에서 네. 물에 넣어서 바지락바지락 하면은 더 빨리 네.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불어요.
1: 빨리 불어요, 네. 더.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 두라고요?
2: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두시고, 예. 더 빨리 불게 하려면 바지락바지락 하면 더 빨리 불어요.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로 해서, 네.
1: 이렇게. 이게 지금 몇 그램이라고 그랬죠?
2: 20g. 말린 거 20g.
1: 말린 거 20g. 네. 그럼 말린 거 20g에 몇 인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2: 보통 한 4인분 잡으면 돼요.
1: 4인분. 네,
2: 가족이 요즘 보통 한 뭐 자녀분 두 분, 예? 뭐 엄마, 아빠. 4인분 기준으로 끓이시면은 딱 4인분 기준으로 맛있게. 네.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예요.
1: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이 미역 분량을 말씀해 주셔도 집에서 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서 잘 못 맞춰요.
2: 그렇죠. 그럴 때는 예. 그 우리가 요 예? 집에서 먹는 숟가락으로
1: 이 불리기 전 미역 그렇죠. 기준, 말린 전, 미역.
2: 말린 미역 가지고 하나 반 정도 예. 해서 4인 기준이라고 하면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면은 끓이면은 예. 또 더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인분이 안 될 것 같아도 네. 그 끓다 보면 이게 불어나기 때문에 4인 가족, 충분히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미역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2: 이런 다음에 먼저 네.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네. 한번 볶아봐야겠죠? 소고기 볶은 다음에 네. 미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그럼 소고기 볶으러 가볼까요?
2: 네, 소고기를 볶기 전에 네. 참기름을 먼저 넣어주세요.
1: 맞아요. 이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볶아주는 이유는 사람들 왜 참기름을 그 미역국에 먼저 볶을까 하는데 잡내도 제거해주고 네. 네, 볶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커팅 역할도 해주고
1: 소고기를 먼저 볶는 그렇죠. 이유가 사실은 이 미역국 끓이는 방법은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예.
2: 맞아요. 요즘 미역국은 남편이든 예. 와이프든
1: 맞아요.
2: 왜냐하면 누가 생일이면은 그런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실은 미역국 아침에 끓여놔야 되니까.
1: 아 맞아 맞아.
2: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예. 그 음식 중에 하나.
1: 예. 맞아요.
2: 오늘 제가 간편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
2: 이렇게 참기름에 한 8, 90% 정도 네. 익을 정도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기를 볶아주시면 돼요.
1: 오, 8, 90%? 네.
2: 그리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익다 보면은 마늘을 집어넣는데, 네. 마늘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조리로 예. 살짝 해서 걷어내도 돼요. 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마늘을 같이 넣고 볶는 게 그 마늘의 그 향도 있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2: 그 다진 마늘이 들어감으로써 네. 또
1: 이렇게. 혹시나 모를 소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2: 그렇죠. 그리고 네. 미역을 넣어서 같이 볶아드리겠습니다.
1: 네, 소고기가 어느 정도

0: 사실은 이제 한 번만 질문 또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미역국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총 다섯 분의 대통령님과 네. 이제 같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매번 우리 대통령님의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신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미역국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미역국은 아침에 예. 아침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드신다. 예. 그럼 점심에라도 미역국을 끓여주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있는 거 같아요.
0: 그렇죠. 생신 때 네.
1: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생일에도 이제 누군가가 항상 네. 나를 위해서 미역국 끓여주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1: 저는 미역국에 다신물이나 이런 물을 안 넣고 저는 맹물 넣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뭔가 육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맹물만 넣는 이유가 뭐예요?
1: 맹물을 넣어도 예. 소고기와 미역에서 나오는 그 바다 내음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쌀,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쌀뜨물.
0: 맞아요.
1: 뭐 이렇게 뭐 다시국물, 그 네. 멸치국물.
0: 맞아요.
1: 그 멸치국물 하면 우리가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맛 자체를.
0: 오히려.
1: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쌀뜨물 있으면 하면 좋은데 맹물로 네?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맛을 만들 수가 있어요.
0: 셰프님, 네. 이 상태로 한번 팔팔 끓이면 되는 거죠?
1: 한번 팔팔 끓인 상태에서 네. 우리가 남은 국간장, 소금, 소고기,
0: 조미료
1: 네. 넣겠습니다.
0: 자, 지금 한번 팔팔 끓었거든요. 오, 지금 해서, 예. 진짜 맛있는 그 그렇죠. 감칠맛의 향이 올라와요.
1: 그렇죠. 여기서 해서 이 국물을 거품 같은 걸 살짝. 네. 근데 사실은 이 거품이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걷어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좀 했을 때만 좀 거품 꼈을 때만 살짝 걷어주시고. 네. 미역국은 네. 소금간보다 뭐야 우리가 양조간장도 있잖아요. 네? 국간장으로 끓이는 게 가장 시원한 맛이 좋아요.
0: 또 이유가 뭐예요?
1: 국간장이 깊은 맛이 있어요.
0: 그래서 색도 탁하게 되지 않고
1: 탁하지 않고 맑게 나와요.
0: 예.
1: 그리고 우리가 소고기 조미료.
0: 예.
1: 그리고 소금. 예. 꽃소금. 자. 근데 이 꽃소금은 나중에 예. 지금 이렇게 넣어서 약간 짜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소금으로 약간 밸런스를 조정하시면 돼요.
0: 사실은 근데 셰프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가정집에서는 다 이 소고기 맛 조미료, 조미료 쓰거든요. 우리가 맛을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이 소고기 조미료가 나와가지고 사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1: 솔직한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도 썼고 예. 썼고 설탕, 소금, 예. 조미료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의 맛을 적재적소에 적당량만 넣었을 때는 참 감칠맛을 내줄 수 있는
0: 한끗으로 그렇죠? 예?
1: 소금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좋죠.
0: 그럼요.
1: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0: 그럼요.
1: 똑같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아마 이 소고기 조미료가 들어가서 우리가 덜 짜게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금으로 다 간을 할
1: 그렇죠. 걸. 이게 조미료가 넣는다는 게 약간 그 저염 음식 많이 넣고 약간 덜 짜게 만들고 예. 감칠맛은 더 내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집에서 주부님들이 약간
0: 그럼요. 저희 엄마도 넣으세요.
1: 네. 어제 사왔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걸.
0: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 잘 쓰는 사람이 예. 진정한 음식을 잘하는 사람.
0: 그러게, 네. 그러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몇 분 정도 더 끓이면 될까요?
1: 이 상태로.

0: 저희가 이제 한번 한 소금 끓였잖아요. 예. 끓인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가 국된장, 소금타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네. 그게 됩니다.
1: 자, 30분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셰프님, 네. 30분 정도 지금 맛있게 끓었어요.
0: 네, 한번 볼게요.
1: 예.
0: 어휴, 맛있게 됐네. 한번 간을 제가 한번 보고요. 네. 아, 짜지 않고 약간 심심하게 잘 됐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심심하게 잘 됐을 때는 좀 더 끓여주시면 가는 배예요. 여기서 굳이 꽃소금이나 국간장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만약에 좀 간이 좀 세다 싶으면?
0: 아, 간이 세다 그러면은 예. 처음에 우리가 육수를 뭘로 사용했어요? 맹물을 사용했잖아요. 예, 예. 맹물 조금 넣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 주부님들은 이거 짠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발,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갈 필요는 없어요.
1: 조급해 하지 않아요.
0: 조급해 안 해도 돼요. 그냥 물만 살짝 벗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은 네. 이런 맛있는 미역국이 네. 될 수 있습니다.
1: 자, 이제 네.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네. 자, 옮겨서 맛있는 미역국 담아볼게요. 자, 아니 30분 더 끓여서 그런지 미역이 더 부들부들해진 네, 것 같아요.
0: 부들부들해지고 색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1: 네. 굉장히 진한 국물이 보이는데.
0: 네, 이렇게 해서 끓여놨다가 네. 저녁에 끓여놨다가 아침에 살짝 데펴서 뭐 가족들, 뭐 신랑이나 그 생일일 때 아침에 이렇게 직장 출근할 때 예. 함께 해서 드리면은 아주 사랑받는 남편 며느리 되겠죠?
1: 네. 굳이 생일이 아니어도 그렇죠. 건강에 좋으니까 항상 그렇죠.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역도 푸짐하고 소고기도 푸짐하게 들어갔어요. 국물도 진하고, 그렇죠? 네.
0: 국물도. 냄새가 지금 참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1: 예.
0: 약간 이게 바다 내음도 나고.
1: 맞아요. 감칠맛 나는 향이. 자,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미역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린 미역을 찬물에 넣고 주무른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주면 잡내도 제거되고 코팅이 되어 육즙이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과 불린 미역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미역국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제거한 뒤 국간장과 소금, 소고기 맛 조미료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잡채가 먹고 싶어도 네. 이 만들기는 어렵기만 하거든요.
0: 그렇죠.
1: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 맛있는 퓨전 잡채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불린 당면, 양파, 네. 청피망, 홍파프리카, 당근,
1: 네.
0: 부추, 표고버섯,
1: 네.
0: 그런 목이버섯이 또 있고.
1: 네. 자, 퓨전 잡채에 필요한 양념을 보면 간장 양념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양념을 한번 볼까요? 네.
0: 오늘 약간 중식 스타일의 감이 된 양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 예.
0: 굴소스,
1: 예.
0: 노두유,
1: 예.
0: 설탕, 후추,
1: 예.
0: 양조간장, 맛술,
1: 네.
0: 참기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야채와 소고기로 만든 퓨전 스타일의 한번 퓨전 당면을 한번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퓨전이라서 그런지 양념도 뭔가 색다르고 간편한데요.
0: 네.
1: 자, 빨리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0: 오늘 야채부터
1: 예.
0: 먼저
1: 썰어볼까요?
0: 네, 썰어보겠습니다.
1: 자, 사실 잡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저도 잡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그렇죠.
1: 잡채 하나가
0: 잡채는 예. 집에서 참 하기가 쉬운 잡채는 1년에 연중 행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제가 오늘 쉽게
1: 예.
0: 요거만 있으면 잡채는 0.5로 이렇게 더 쓸어주시면 돼요.
1: 몰라, 이 멘트가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잡채 하다가 기분 잡친다는 분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아, 왜?
1: 재료도 많고.
0: 왜 잡채냐면은 이게 네. 약간 다 채를 쓸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야지 잘 볶아지는 거죠.
1: 일일이 다 볶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손은 많이 가는데 또 맛이 잘 안 나면 그거 먹고 아쉬울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0: 잡채가
1: 알려주실 겁니다.
0: 또 이게 의외로 집에서 하기가 주부님들이 손이 안 익으면 빨리
1: 예.
0: 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1: 예.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서 특별히 퓨전 잡채로. 굉장히 또 간단하죠?
0: 간단.
1: 방법도.
0: 야채만 쓸어 놓으면
1: 예.
0: 5분 내로 나옵니다.
1: 오. 셰프님, 만약에 집에 있는 채소, 야채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넣어도 되는 건가요?
0: 예, 뭐, 느타리버섯,
1: 예.
0: 뭐 생선이버섯,
1: 예.
0: 야채로 다 응용할 수 있는

0: 그
1: 요리죠.
0: 요리죠.
1: 예. 오늘은 이 부추. 부추 지금 계절하고 딱 맞는 부추를
0: 넣어서 나중에 딱 해서 미리 볶을 때는 제일 나중에 넣어주는 게 부추고요.
1: 예.
0: 표고버섯.
1: 표고버섯도. 네. 정말 이 잡채는 버섯이 정말 잘 어울리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모든 버섯을 넣고 볶아도 맛있네요.
1: 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도 그렇죠. 넣으시면 됩니다. 버섯도 송송 썰어서. 예. 어, 벌써 푸짐한데요?
0: 그리고 부추는, 예, 부추는? 뭐 먹기 편하게 한 4, 5cm 정도 자르시면.
1: 부추의 향과 맛이 정말 좋죠?
0: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1: 예. 채소 준비가 끝났죠?
0: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살짝 우리가 요 양념 간에 예. 한번 그 다진 마늘하고 살짝.
1: 볶아볼까요?
0: 네, 다져놓을게요.
1: 아, 다져놔요?
0: 요 묻혀놔가지고.
1: 예? 예,
0: 고기에 약간 밑간이 뵐 수 있도록.
1: 아. 네.
0: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요 소고기는 바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마늘 조금. 우리가 간장.
1: 간장.
0: 간장도.
1: 예.
0: 굴소스.
1: 굴소스. 오, 아니 사실 잡채에 굴소스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0: 아, 굴소스는 요즘 집가에 보면은 예. 우리 주부님들 굴소스 두반장은
1: 많이 갖고 계세요.
0: 기본이에요.
1: 네, 맞아요.
0: 볶음밥에도 맞아요. 굴소스 넣고 기본이기 때문에
1: 네?
0: 모든 이제 볶음 요리나 이런 양념에 조금씩 그 사용하시면은 감칠맛도 나고 괜찮아요.
1: 그러니까. 조금 네. 사용하는
0: 그렇죠,
1: 게 정말
0: 그렇죠,
1: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재워두는 네, 거죠.
0: 잠깐 재워놓고
1: 네, 밑간을 한 후에
0: 그렇죠.
1: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0: 일단 한번 이제 고기부터 소고기부터 한번 네. 볶아볼까요?
1: 그럴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고기를 줄까요? 이게 다짐육이라고 하나요?
0: 아, 요즘 그 주부님도 집에서 굳이 소고기 사서 뭐 쓸거나
1: 예.
0: 그 국거리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1: 예.
0: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워낙 잘 돼 있어요.
1: 맞아요.
0: 뭐 채로 썰어져 있고 국거리용으로 쓰여 있고 그런 거 사오셔서 집에서 네. 하시면 돼요.
1: 용도에 따라.
0: 그렇죠.
1: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잡채에 소고기 안 들어가면 섭섭해요.
0: 아, 예.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또 돼지고기가 없으면 닭고기 해산물.
1: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잡채의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죠. 이제
0: 그렇죠.
1: 볶기 시작하는.
0: 그렇죠.
1: 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소들을 하나하나 지금 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0: 아니요, 저는 오늘... 안 그린다.
1: 아 그래요?
0: 바른다. 보통 우리가 한식 예. 잡채는 하나씩 볶아서 손으로 버무려서 최종 마무리를 하잖아요.
1: 예?
0: 하나씩 볶다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다 보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1: 아, 칼로리 폭발. 네.
0: 근데 중식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채를 썰었기 때문에
1: 예?
0: 그 비슷한 채끼리에서 같이 볶아버립니다.
1: 자, 일단 한 번에 볶을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0: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그 대신 여기 한번 볶을 때 후라이팬을 좀 많이 좀 달궈주는 게 좋아요. 달궈져야지 이렇게 야채들이 잘 섞이고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을, 네. 거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진 마늘을.
1: 네. 예, 확실히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 혹시나 뭐, 우리 또 이 소고기에 있을. 네,
0: 잡내도 잡아주고, 예. 우리 또, 우리나라 향신료 중에서 마늘 다,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입맛에 맞죠.
0: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썰어놓은 네. 채소.
1: 채소를 넣어볼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고기가 육안으로 봐도 거의 익은
0: 그렇죠.
1: 상태예요.
0: 자. 이것만 저 부추만 빼고 다 집어넣겠습니다.
1: 네.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연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잡아드릴게요. 근데 버섯은 왜 안 들어가요?
0: 버섯은 조금 버섯을 지금 넣어버리면 네. 이 간을 했을 때 네. 버섯에만 다 묻을 수가 있어요.
1: 아, 빨아 당기니까.
0: 그렇죠. 간을 빨아 당기니까.
1: 스펀지처럼.
0: 그렇죠.

0: 채소와 고기에 먼저 자. 양념을 익히고요.
1: 맛술.
0: 맛술.
1: 양조간장.
0: 양조간장.
1: 그리고 우리 색깔을 낼 수 있는 네. 중국간장. 네. 노드유라고 그러죠.
0: 아, 노드유가 중국간장이에요?
1: 중국간장이에요.
0: 중화 요리에 들어간 그렇죠. 간장.
1: 그리고 굴소스.
0: 굴소스, 맞아요. 이거 구비해 드시면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설탕.
0: 네. 구매 설탕.
1: 그리고 우리가 조미료. 네. 조금. 한 꼬집. 그리고 후추.
0: 후추.
1: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은 네. 다 넣어서 볶겠습니다.
0: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중화 요리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퓨전이다 보니까 오늘은.
1: 이렇게 해서 네. 볶으시다가 네. 다른 양념을 다 넣겠습니다. 예.

0: 부추하고
1: 한 번에
0: 네 넣고 저 그리고 먹이버섯도 넣고 그리고 볶고 이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네. 그렇죠. 요거는 하루 전에 네. 집에서 이제 다음 날 뭐 당면을 먹겠다 하루 전에 아니면 한 서너 시간 전에 불려놓으면은 이렇게 네. 돼요.
1: 이게 지금 넓적 당면이에요.
0: 네, 넓적 당면인데 여기 요즘 뭐 우리가 다 용도로 써요. 뭐 마라탕에다 쓰고 장장패도 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요거 또 우리가 기존 당면보다 또 별미예요.
1: 네. 넓적하게 양념도 그렇죠. 많이 묻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만약에 넓적 당면 없으면 집에 있는 당면 써도 되나요?
0: 그렇죠. 상관없어요.
1: 네. 근데 아까 불려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불려놓으면 막 이렇게 끊어지거나
0: 안 그래요.
1: 막 너무 불지 않을까 싶은데.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오.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찬물에 계속 담가놔도 상관없어요.
1: 네. 지금 10초도 안 됐는데 투명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0: 이게 그만큼 많이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1: 예. 자.
0: 그래서 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아, 물기를 바로 털고.
0: 네, 털고 바로 넣으시면 돼요.
1: 맞아,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그때 먹어봤을 때도.
0: 그렇죠.
1: 식감이 좋아가지고 쫀득쫀득. 진짜 간단한데요?
0: 그렇죠. 자, 다 됐죠?
1: 이야. 여기서 볶아내면 끝인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볶아내면은 끝인 거죠.
1: 잡채를 이렇게 금세 만들 줄이야. 마지막에 깨까지 올려서 당면에 맛있게 양념이
0: 그렇죠.
1: 됐어요.
0: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1: 예. 잡채를 이렇게 금방 만들다니 너무 신기해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할 때 이제 야채를 더 많이 드시고 싶다. 야채를 좀 더 넣으면 되고.
1: 채소를 더 많이 드시면
0: 그렇죠. 그렇죠. 요 면. 예. 면도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 뭐 소고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짜투리 음식, 뭐 돼지고기, 해산물 예. 이런 걸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1: 셰프님, 이 잡채는 만들고 나서 좀 오래 두면은.
0: 아, 보통 한식 잡채는 오래 두고 먹어도 예. 그렇게 많이 마르고 그러진 않아요.
1: 예.
0: 근데 이 잡채는 프라이팬으로 볶은 잡채이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좋아요. 또 오래 놔두면은 좀 약간 마르고 약간
1: 예. 좀 뻑뻑해질 것 같은데.
0: 예. 그래서 바로 먹었을 때
1: 볶는 잡채는
0: 예. 예. 이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1: 예.
0: 그런 잡채가 이 퓨전 잡채고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식 잡채는 그냥 천천히 두고
1: 저녁 때까지
0: 저녁 때까지
1: 예.
0: 그날만 더 저녁 때까지 예. 먹을 수 있는 잡채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옮겨 담아 볼까요?
0: 네.
1: 이야, 진짜 금세했어요 퓨전. 퓨전 잡채. 자, 오늘 만들어 바로 먹기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해서 바로 먹는 퓨전 잡채. 향이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면이
1: 예.
0: 되게 어린 남녀노소 다 좋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또 양념도 많이 묻어가지고 그렇죠? 면이 넓다 보니까.
0: 그래서 버섯하고 골고루 바로 예. 해서 먹을 수 있는
1: 반찬도 되지만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약간 조금 싱겁게
1: 맞아요, 해서
0: 그냥
1: 맞아요.
0: 집에서 우리
1: 파스타 먹듯이
0: 그렇죠?
1: 면 요리 먹듯이
0: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아침에 잡채 먼저 해놓으면 잡채부터 먹잖아요.
1: 맞아요.
0: 밥 오기 전에
1: 집에 있는 재료들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채소들 버섯들 해서 맛있게 퓨전 잡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퓨전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퓨전 잡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빨간 파프리카, 피망을 채 썰어줍니다. 당근과 표고버섯을 먹기 좋게 썰고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양조간장, 굴소스에 채 썬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맛술, 양파, 피망, 빨간 파프리카,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버섯은 양념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 볶아주는 게 좋아요. 맛술, 양조간장, 노두유, 굴소스, 설탕, 조미료, 후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부추, 표고버섯, 불린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불린 납작당면을 넣어 데쳐줍니다. 팬에 데친 납작당면을 넣어 볶다가 통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퓨전 잡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식 도다리 쑥국부터 새콤한 김치와 짭조름한 햄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김치볶음밥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이, 이. 다시 해볼게. 이, 이. 이제 네 차례.
1: 난 못하겠어.
0: 방금 무슨
1: 소리지?
0: 저쪽이야. 가보자.
1: 같이 가.
0: 어디서 봤더라?
1: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 가보자. 여기 봐. 사가 있어.
0: 사? 사라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는 거야?
1: 그림이야. 살을 그린 거라고.
0: 나도 알아. 저건 뭐지? 뭐야?
2: 우와! 어서와, 어서와. 환영해. 새로 오픈한 스탬펄링 파크야.
0: 트램펄린을 말하는 거야?
2: 아니, 아니, 아니야.
1: 봐!
3: 우와, 재밌다.
0: 4? 너 맞아?
3: 당연히 나지. 1, 2, 3, 4. 블록 4개. 맞지? 어떻게 점프하더라도 유후! 난 계속 4야.
2: 내 차례야. 야호! 난 계속 3이라고. 야호! 빵빵빵!
0: 어! 멋지네.
3: 방금 멋지다고 했어? 진짜 멋진 건 5야.
1: 어,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4: 내가 했지. 블록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0: 나도 탈래.
2: 제법이야, 이. 근데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전부 다 같은 모양이잖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일 뿐이지.
1: 아, 그래도 나보단 낫지. 봐. 이게 다야. 한 가지 모양. 너희들에 비하면 난 전혀 멋지지 않아.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네. 하나, 둘, 셋.
1: 안녕?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4!
2: 세상의 큰 모양들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1: 아, 그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큰 모양들을 만드는 거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있다. 구하. 퀵. 브라운 폭스. 더 퀵 브라운 폭스.
1: 자.
2: 어?
0: 응.
2: Over.
0: The lazy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드디어 나만의 바스타요리 완성이요.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어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 할 친구가 있지. 봄날이야.
1: 봄도 안 먹을걸.
0: 아주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먹어봐, 먹을 테니까.

0: 엄마! 내가 뭘 가져왔는지 좀 봐! 자세요? 파스타 대장이라고요! 엄마?
1: 마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0: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너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저건 뗏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0: 아니야.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2: 빠빠.

0: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1: 그럼 완전 진짜지.
0: 어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1: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뛰기 할 시간.

0: 이걸로 뭐라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봐.

0: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걸?
0: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잠깐 기다려봐. 네가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1: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0: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1: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0: 철새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빠빠 빠빠 빠빠.
0: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1: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0: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아기들이 있었구나. 빨리 이 웅덩이 뛰기 놀이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 항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은광이 뛰기 놀이할 거라고.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이게 됐다.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샘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미라.
2: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준비 됐어?
2: 오, 안 돼!
1: 하, 치,
0: 위험해!
1: 꽤 빠른데?
0: 이쪽으로!
1: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3: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3: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1: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4: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1: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0: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잡았다. 얄미운 녀석들.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1: 야,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0: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1: 똑똑!
0: 어?
1: 안에 누구 없어?
5: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1: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0: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6: 알았어!
0: 구조용 루프, 액션!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4: 반대쪽으로 가자.
5: 완전히 갇혔어.
3: 기분이 어때, 슈퍼윙?
2: 꽁지?
3: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5: 잠깐!
0: 꽁지야!
5: 우리 꺼내줘, 당장!
3: 위대한 슈퍼 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0: 꽁지야!
3: 너?
0: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1: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3: 맞아! 나 슈퍼 꽁지가 해냈어!
0: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4: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0: 어떡하면 좋지?
7: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3: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땅파기 액션!
0: 구조용 러프 액션! 야!
5: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3: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1: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1: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5: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0: 우와,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5: 멋지다. 좋았어.
0: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4: 각오해, 골든보이.
1: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0: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1: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0: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3: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0: 아기한테 돌려줘, 골든보이!
1: 전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아따!
2: 꽁지야!
0: 잡았다! 꽁지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3: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4: 꽁지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0: 그래, 맞아, 꽁지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3: 영원한 친구?
1: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4: 어? 어? 이거 봐!
3: 어?
4: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가 없어!
1: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3: 내 친구들!

0: 잡히지 마!
1: 응? 뭐야?
0: 슈퍼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슈퍼꽁지 스핏!
1: 뭐가 이렇게 빨라!
0: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2: 알았어!
0: 월드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낼 차례야, 골든보이!
1: 응?
0: 힛! 월드로봇! 움직이!
3: 찾았다!
4: 야호!
5: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0: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4: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6: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1: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0: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2: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1: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3: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0: 정말? 그게 뭔데?
4: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5: 안녕, 슈퍼윙스!
6: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라는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7: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8: 스타코어?
4: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0: 우와! 정말 다행이다!
3: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0: 뭐? 그럼 어떡해?
3: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8: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1: 하, 여기가 딱 좋겠어.
9: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1: 어허,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더.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8: 우와!
10: 정말 대단하다!
2: 만나서 반가워.
1: 너흰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3: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11: 도니잖아!
1: 도니!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3: 정말 보고 싶었어.
1: 근데 이

0: 친구들은 누구야?
1: 아, 참 미안해. 내 슈퍼익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2: 반가워.
1: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3: 올라, 만나서 반가워.
4: 도원이,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1: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5: 너흰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6: 우주라고?
7: 완전 멋지다. 난 갈래.
4: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3: 대장!
4: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데도 못 가.
1: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6: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1: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5: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8: 바로 그거야.
4: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2: 야호!
7: 내가 바위를 깰게.
6: 난 바위를 실을게.
4: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5: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6: 다음 바위 간다.
5: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도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띠기, 어?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허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0: 기울여야 해.
1: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2: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3: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0: 좋아!
3: 구즈 울로프 흡착컵 액션!
0: 너무 무거워!
2: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4: 우리한테 맡겨!
3: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4: 우리가 해냈어! 야호!
2: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 성공적으로 발굴 완료!
1: 야호! 모두 힘을 합쳐서 해냈어!
2: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5: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2: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5: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1: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6: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0: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3: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2: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10 행선으로 가볼까?
3: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2: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0: 하나, 둘, 하!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지구 영웅 번개맨. 슬래잡기 할 친구.
1: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슬래도 돼요?
0: 그럼. 자, 슬래잡기 시작.
2: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0: 안 돼, 돌려치고!

0: 땅따라랑 땅땅땅 땅따라랑 땅따라랑 땅땅 땅따라랑 땅땅 땅따라랑 땅땅 땅따라랑 땅땅 땅땅 땅따라랑 땅땅 땅땅 땅
1: 땅땅 땅땅 별?
2: 놀자 놀자
3: 가위바위보
4: 일단 너 잡으러 간다
5: 존 굿 나이스
0: 별 말씀이요
1: 존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봉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봉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6: 10화 번개 보석검의 비밀
7: 따가 따가 따가 따가 따가 따가
8: 가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9: 번개 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8: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7: 따가따가
10: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보석을 빼앗아 올 엄청난 괴물을
8: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5: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0: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1: 왕 누나, 힘내라!
2: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3: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4: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2: 조용히.
0: 왕 누나! 저기! 저기!
4: 미끄럼틀 뒤에!
2: 멈춰! 왕눈이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4: 왕개미?

0: 너무 뭐라 하지 마.
1: 다시 좀 맞고 싶어.
2: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1: 어떡해. 괴물이 점점 더 남아오고 있어.
0: 땅땅땅땅. 아까 드림 잘 써버렸나 봐.
3: 저기 있군. 목내놔.

0: 비나 친구, 잘했어. 받아.
1: 번개.
2: 유분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네.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4: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5: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4: 같은 편이라고요?
5: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0: 도 주인을 선택했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의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2: 우주야, 너도 봤지?
3: 응? 뭘?
2: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3: 맞아. 엄청 신기했어.
2: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3: 그래. 이걸 날려보자.
2: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3: 그러게.
2: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3: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2: 하나, 둘! 안 돼! 안 돼!
3: 안 돼!
4: 천둥아, 뭐해?
5: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3: 안 돼!
5: 그럼 뭐해?
3: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4: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6: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5: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4: 어? 그런가?
6: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7: 세상에.
4: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초능력,

0: 아기곰이 엄마곰하고 헤어졌나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그치겠군. 니은, 오, 기역, 녹, 기근,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하...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저렇게.
4: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5: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3: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3: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2: 네. 네. 자음, 모음,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료?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잇,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3: 뜨겁다!
2: 천지, 그만둬!
5: 야!
4: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6: 천지 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4: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3: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1: 어떡해. 천지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7: 어? 북극곰?
1: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7: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4: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3: 천지!
7: 어?
0: 무슨 소리지?
3: 어? 어? 어? 저건
1: 북극곰?
0: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2: 그러네.
0: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1: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0: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8: 네.
1: 자은 마법진, 모은 마법진.
0: 쌍기엽 오, 이응, 공.
2: 쌍기엽 오, 이응, 공. 공,
0: 공. 물이 꽁꽁,
2: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기억!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융, 어, 리을, 얼. 융, 으, 미음.
2: 얼음.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0: 오빠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3: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어려워.

0: 영아, 오늘은 이거 할 거지? 크림 전쟁 2?
1: 당연하지. 아이스크림 아니죠.
0: 생크림도 아니죠.
1: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크림 전쟁.
0: 빨리 알아보자.
2: 오스만 제국이 대러시아 제국을 무시했겠다. 꼬투리 잡혔네. 병력 모아!
3: 예!
4: 시간을 달리는 크림 전쟁 두 번째 이야기. 1853년.
5: 돌기야!
0: 왔네 또 그냥
6: 기리기리 영기리 안녕
1: 안녕하세요
6: 파니 파니 승하니 안녕
0: 안녕하세요
2: 빨리 앉아 게임을 해야 돌아가지
0: 맞다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 시간을 달려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7: 물론이지.
4: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제가 먼저.
2: 잘해.
0: 야!
2: 3. 괜찮아. 보너스 있으니까. 다음은 잘해야 돼.
0: 네, 잘할게요.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나 다쳤다고?
4: 1853년에 일어난 크림 전쟁에서는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영국의 영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 오? 영웅?
0: 백의의 천사?
2: 일단 너희들 크림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나? 세력을 넓히려던 우리 러시아가 지중해 쪽으로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베들레헴의 기독교 성지 열쇠를 프랑스에게 준 일로 러시아가 간섭을 하자
1: 우리 군사들도 힘을 길렀으니 전쟁 선포해!
2: 화가 난 오스만 제국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지 근데 러시아가 민간인들이 사는 오스만 제국의 항구까지 무차별 공격하자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참전하게 돼 연합군은 1854년 9월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크림반도에 항륙을 하는데
5: 발사! 발사! 발사!

0: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이 알마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세바스토폴 요새까지 후퇴하게 됐지. 게다가 다른 곳의 요새도 포위를 당해 진퇴 양난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1: 전쟁은 돌파다. 저들의 활을 찌른다.
2: 네?
1: 적군의 보급품 항구를 공격한다.
2: 네? 네?
1: 알겠네!

0: 전국이 놀란 영국군은 우왕좌왕하면서 이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지만
1: 물러서지 마라!

0: 근위 기병들이 용맹하게 줄을 맞춰 맞서자 오히려 러시아군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1: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0: 결국 러시아군은 발라클라바를 점령하지 못하고 세바스토폴 요새로 되돌아갔어. 이때 수많은 영국군의 부상자들이 오스만 제국에 있던 야전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소식은 최초의 종군 기자를 통해 영국으로 바로바로 전해졌지.
2: 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나 다쳤다고?
3: 어떡해. 약도 없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나간대요.
0: 신문을 보고 전쟁터의 참상을 접한 영국 사람 중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도 있었는데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있던 한 야전 병원으로 파견돼 등불을 든 백의의 천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나이팅게일은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지만 전염병도 돌고 병원에 입원한 군사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4: 잠깐만, 이거 쓰던 거 아니야?
5: 네.
4: 쓰던 걸 또 쓴다고? 이거야. 병원이 너무 더러워.
0: 나이팅게일은 연구 끝에 병원을 위생적으로 관리했고.
4: 자, 이제부터 침상은 깨끗하게. 그리고 쓰던 붕대 다시는 쓰지 마세요.
5: 그럴 예산이 없는데요?
4: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0: 그러자 사망자 비율이 확 줄어들었어. 나이팅게일은 이런 사실을 그래프로 그려 빅토리아 여왕과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6: 야전병원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7: 네, 알겠습니다.
0: 그 후로 야전병원이 확 바뀌면서 군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고 나이팅게일은 오늘날까지 백의의 천사로 존경을 받게 돼.
8: 아, 정답! 크림 전쟁이 낳은 영국의 영웅으로 백의의 천사로 불린 사람은
9: 나이팅게일!
8: 네, 정답입니다! 예! 우와,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이랑 관련이 있었구나. 간호사들을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나이팅게일 때문이죠. 나이팅게일은 병원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병원 위생, 간호학 그리고 통계학을 크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10: 네, 제가 많이 던질게요.
11: 잘해라, 잘해라.
10: 이야!
12: 열차!
13: 주사위 던질 줄 안다잉.
8: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4: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숨죽이고 있지만 영국을 뛰어넘고 말 거야.
8: 이 크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5: 어? 전쟁이 끝났는데 뭘 하지?
16: 그건 일단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알아야 돼.
0: 맞아. 우리 러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했지만 발라클라바 항구를 찾지 못하고 세바스토폴 요새로 후퇴를 했잖아. 우리 러시아군은 11개월을 버티면서 연합군과 싸웠지.

0: 이때 양측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갔어. 그러던 중에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죽고 1855년 9월 전쟁이 길어지면서 힘이 빠진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요새를 함락당했지.
1: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0: 한편 전쟁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지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 일부에서는 우리 러시아군이 이겼지만 크림반도와 발트해에서 러시아군이 지자
2: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 이러다 연합군이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올지도 몰라. 여기서 멈춰야겠어.
3: 네, 태야.
0: 새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전쟁을 포기하면서 1856년 3월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게 되지.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돼. 하지만 영국은
4: 한숨 돌렸네. 하지만 러시아는 안심이 안 돼. 계속 지켜볼 거야.
0: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2: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숨죽이고 있지만 러시아를 완전히 기억해서 영국을 뛰어넘고 말 거야.
0: 전쟁의 패배를 뼈저리게 느낀 알렉산드르 2세는 노예처럼 살았던 러시아의 농민들을 해방하고 많은 부분을 개혁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지.
5: 아, 정답!
6: 크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5: 개혁!
6: 네! 정답입니다! 예!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진 뒤 유럽처럼 근대화를 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0: 가자.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5: 뭔데요? 내 작별 인사야. 가자.
7: 뭐야? 안녕하세요.
6: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6: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잠깐 상식. 앞자락이 트여 단추로 채우는 카디건은 영국의 카디건 장군이 크림전쟁 때 팔을 다친 병사들을 위해 스웨터를 잘라 걸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
8: 아, 카디건이 크림전쟁 때 나온 거구나.
6: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5: 우와, 크림전쟁 때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구나.
8: 그러니까 카디건이 사람 이름이었어.
5: 그러니까 나이팅게일도 크림전쟁 때 진짜 많은 활약을 했다.
9: 그러니까. 연기나 승하나, 엄마가 꽃게탕 끓였어. 얼른 내려와.
5: 내가 먼저 가. 형아, 아, 왜 밀어. 같이 가.

0: 분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빨리 빨리
1: 빨리 왔잖아. 아유 환희하니 승현이는 시간은 달리는 세계사밖에 몰라?
0: 그건 재밌으니까.
1: 맞아 맞아.
0: 오늘은 뭐하지? 어? 어?
2: 어? 영국의 왕정 복고? 그게 뭐지?
0: 에이 형아 모르면 해보면 되지.
2: 술 마시고 춤추면 모두 처벌!
3: 시간을 달리는 영국의 왕정 복고 이야기. 1660년.
4: 누가 방금해! 누가 방금해!
5: 누가 방금해! 얘가 어디야?
6: 아니, 여기 애들도 있잖아.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7: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근데 니들 여기서 뭐하니?
0: 게임이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3: 그럼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7: 제가 먼저 굴려볼게요.
5: 우와, 아홉칸!
6: 움직인다!
5: 신기하다.
2: 말이 나왔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숨도 못 쉬겠어. 아니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5: 그래요.
3: 1660년 영국에서는 호국경인 크롬웰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2: 크롬웰? 나 들어봤는데.
0: 나도.
5: 너희들 혹시 그 청교도 혁명이라고 알아?
0: 네.
5: 오! 그러면 그 청교도 혁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8: 권리청원을 지켜주십시오. 뭐 권리청원? 그게 언제적 얘기야? 내가 급해서 사인한 건데 나 그거 안 지킬 거야. 나 왕이야. 지켜주십시오.
5: 왕이라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찰스 1세와
8: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왕을 물리치 군대를 모아.
5: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의회가 대립을 하면서
2: 도전!
5: 7년간이나 전쟁을 벌이는데
2: 보자! 우리가 이겼다!
5: 찰스 1세를 반대하던 의회파가 이겼지. 결국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면서 영국은 공화국이 됐는데 이때 크롬웰을 비롯한 의회파 의원들 대부분이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 일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2: 이제 영국의 왕은 없어!
5: 그 뒤 의회파를 이끌던 크롬웰이 권력을 잡고
2: 물러서십시오! 모두 다 끌어내!
5: 의회도 마음대로 그냥 다

0: 해버리고.
1: 어허이! 아니 의회를 닫다니 이러면 왕이랑 뭐가 달라?
2: 왕보다 더하네. 더해.
3: 물러서십시오.
4: 물러서십시오.
0: 의회가 뭐가 필요해? 이제 난 호국경이다. 모두 내 말대로 살면 돼. 아니 우리 청교도처럼 살면 돼.
1: 맞습니다.
0: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려면 청빈하게 살아야지. 모두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해. 술 마시고 춤추면 모두 처벌!
1: 예! 싹 다 잡아들여!
5: 청교도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며 점차 무시무시한 독재와 탄압을 일삼았지.
0: 감히 웃고 떠들고 춤을 춰!
1: 싹 다 잡아들여!
5: 춤도 못 추게 하고 노래도 못 부르게 했어. 맛있는 음식까지도 못 먹게 하고.
6: 아니 이거 케인 먹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7: 즐거우면 다 지워!
5: 어쩌와! 어기면 아니, 처벌을 했지.
8: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호국경이 왕보다도 더해.
9: 숨도 못 쉬겠어. 아니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5: 정말이야. 사람들은 크로멜의 독재 정치에 지쳐가면서 오히려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갑자기 크로멜이 병에 걸려 죽고 만 거야. 그리고 아들이 호국경을 물려받았는데
10: 이제부터 다 내 말대로 해. 알았어?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
5: 군인 출신이 아니어서 군대의 불신을 받고 물러나고 말지. 그러자 의회가 주도권을 잡으러 나섰고
11: 이제 나라는 우리 의회가 추측이 되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12: 맞습니다.
13: 맞습니다.
12: 맞습니다.
14: 그렇게는 못하지.
1: 잠깐 잡아드려.
5: 왜 그러세요? 군대가 반발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야.
8: 아니 크로멜이 죽어서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10: 아 그러니까 군대고 의회고 맨날 싸우기 나고 이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고.
15: 차라리 프랑스에 있는 찰스 2세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8: 맞아.
5: 이렇게 모두가 왕을 그리워하자
7: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찰스 2세를 다시 모시고 옵시다.
1: 그럽시다.
5: 영국은 다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이 되었는데
0: 내 조국으로 돌아왔다.
5: 이걸 왕정 복고라고 해.
16: 아 정답. 1660년 호국경인 크로멜이 죽자 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1: 왕정 복고.
16: 네 정답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왕정이라 하는데요. 폐지되었던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왕정 복고라고 합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무너진 영국의 왕정은 크로멜이 죽은 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이번에 제가 할게요. 예!
16: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그래도 폐하의 동생은 안 됩니다. 폐하께서 자식이 없으신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동생이 돼야지.
0: 그렇지.
16: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제임스가 믿던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0: 어? 종교? 여기도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17: 이때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종교 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
0: 일단 들어봐. 찰스 2세가 왕정 복고가 돼서 다시 왕이 됐잖아.
5: 왕이 되자 찰스 2세는
18: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어.
5: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
18: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매우 매우 베리베리 앞장선 사람들 26명만 처형해.
5: 찰스 2세는 청교도 혁명 때

0: 아버지 찰스 1세의 처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했어. 이미 죽은 크롬웰의 무덤도 파헤쳐 다시 처형했지. 그리고
1: 앞으로는 종교에 상관없이 관리를 뽑으시오.
2: 네?
0: 이렇게 종교에 상관없이 관리들을 뽑는다고 하자 의회에서 난리가 났지.
3: 이건 가톨릭 신자를 뽑겠다는 얘기 아니오?
4: 가톨릭 국가에서 살아왔으니 그러시겠지요.
5: 불길합니다. 이건 신교를 탄압하겠다는 신호요.
0: 왜 이렇게 의원들이 난리가 났냐면, 그 전에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가 왕이었을 때 신교도들을 채용한 적이 있었거든. 거기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롬웰까지 모두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다르면 탄압했기 때문에 신교를 믿고 있던 의원들은 종교 문제에 민감했지.
6: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어요. 우리가 먼저 영국 국교회가 아닌 사람은 관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듭시다.
7: 그렇습니다.
8: 승리다.
0: 의회에서는 관리를 뽑는 법과 왕이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찰스 2세를 찾아갔어.
9: 뭐?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10: 이건 사람들을 처벌하실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9: 내가 왕인데 동의를 받으라고?
11: 예, 대하.
9: 아휴, 작정들을 했구만. 아버지처럼 처형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참자. 여기다 승인하면 되는 거지.
0: 결국 찰스 2세는 두 법안을 승인해줬고 이후로는 의회와 비교적 잘 지냈지. 그런데 문제는 찰스 2세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녀가 없어 동생인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는데 제임스가 가톨릭 신자였어. 그러자 의회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지.
6: 가톨릭 신자는 관리가 될 수 없으니 왕도 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았소.
12: 왕은 관리가 아니지 않소?
13: 그래도 태아의 동생은 안 됩니다. 아니, 태아께서 자신이 없으신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동생이 돼야지.
14: 가톨릭 신자가 왕이 되면 우리 신교도들은 다 죽어요.
15: 아니 그럼 아무나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크롬웰 때처럼 또 고생할 셈이요? 나라는 왕이 다스려야 해요.
0: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분노했어.
9: 어? 가톨릭 신자라서 문제라고? 난 죽을 때까지 가톨릭을 믿을 거야. 영국 국교에도 싫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청교도 놈들도 용서 못해!
0: 제임스가 가톨릭을 믿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결국 의회는 두 파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웠어.
6: 하! 요크궁이 이렇게 나온다면 가톨릭이 아니면 다 탄압하시겠다는 거 아니오?
16: 겪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시오?
13: 겪어봐야 알아요? 척보만 알지.
9: 맞아.
13: 요크공처럼 가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는 법을 만듭시다. 좋아요.
9: 무슨 소리요? 왕이 계승이 요크공으로 이미 다 정해졌는데.
17: 그렇지.
18: 아이고 참 말이 안 통하네. 야이 도둑대들.
9: 왜?
18: 뭐? 도둑? 이런 반란자들 같으냐고.
0: 이렇게 제임스가 믿었던 종교 가톨릭 때문에 제임스를 지지하는 토리당과 제임스를 반대하는 휘그당으로 나뉜 의회는 왕위 계승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지.
9: 아, 정답!
1: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19: 가톨릭!
1: 네, 정답입니다. 예! 결국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는 왕위에 올라 제임스 2세가 되는데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제임스 2세의 종교 때문에 왕위 계승자가 될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아, 너희들 행복해야 돼.
18: 안녕.
1: 네,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0: 진짜 재밌었다.
1: 얘들아, 얼른 내려와 찜닭 먹자.
2: 찜닭 찜닭 내려오자.
3: 아, 형아 같이 가. 아, 형아 같이 가.

0: 미국 북동부에 자리한 이 아름다운 땅은 자연의 보고이자 미스터리의 땅이기도 합니다.
1: 소리가 다 달라요.
0: 과학의 힘을 빌려 도시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곳.
2: 이동통신망을 통해 무선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게 가능해요.
0: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험하는 곳.
3: 일단 동전 크기 정도까지 자라고 나면 하루 안에 두 배로 커져요.
0: 오늘 지구탐사 이야기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자연과 자연을 지키려 애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면 떠오르는 건 북적이는 대도시와 역사적 기념비와 초콜릿 브랜드 등인데요.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끝자락 애팔레치아 산맥의 굽이치는 비탈 밑에는 탐험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긴 어디고 뭘 할 예정이죠?
4: 이곳은 로럴 동굴로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장 큰 관광 동굴이죠. 길이가 약 5km인데 밧줄로 빛이 들어가지 않는 지점까지 내려갈 거예요.
0: 좋아요.
4: 먼저 안전장비부터 착용합시다. 전에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0: 수직으로 하강하기 위해선 밧줄이 필수입니다. 경험이 있더라도 안전교육을 한 번 더 받는 건 해로울 게 없죠.
4: 밧줄을 이렇게 잡아서 팔자형 고리에 이런 식으로 잘 끼워준 다음에 이걸 장비에 연결하면 돼요. 돌려서 잠그고 고리를 정비해주면 끝이죠. 밧줄은 위로 당기면 올라가고 풀어주면 내려갑니다.
0: 자, 보세요. 이렇게 밧줄을 조절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밧줄이 고정돼서 그 자리에 멈춰요. 자, 여기 이건 앵커 라인이죠?
4: 네, 이게 안전 밧줄이에요. 절벽을 오르내릴 때 항상 연결해야 하죠.
0: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4: 준비 완료예요. 내려갑시다.
0: 네. 릭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동굴 내에 11m 절벽이 위치한 지점. 절벽으로 가기 위해선 관광객을 위해 개조한 구역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4: 바닥을 손보고 계단에 난간, 조명도 설치했죠. 학교에서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오색 조명을 달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더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0: 조명이 설치되기 한참 전부터 이 동굴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치는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탐험지였습니다.
4: 처음 백인 정착민이 여기 동굴에 발을 들인 건 1776년경의 일입니다. 이후 계속 사람이 드나들었어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빛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빛이 전혀 없어요.
0: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문득 처음 이곳에 들어온 탐험가는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매번 구불구불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몹시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간신히 통과한 비좁은 구멍 너머에 널찍한 공간이 열리자 짜릿한 희열을 느꼈을까요?
4: 여기가 대연회장이죠. 동굴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천장까지 12m고 머리 위엔

0: 샹들리에라는 별명의 석회암 구조물이 있어요.
1: 1800년대에는 동굴의 공간마다 저택의 방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곳을 대연회장이라 부른 이유는 넓은 크기 때문이죠.
0: 여기가 30층 깊이쯤 될 거예요.
1: 90m나 내려왔다고요?
0: 맞아요.
1: 이 동굴은 어떤 종류고 어떻게 형성됐나요?
0: 여긴 퇴적암에 속하는 석회암 동굴이죠. 3억 년 전 이곳은 미시시피 해라는 얕은 바다였어요. 거기서 죽은 동물의 뼈가 해저로 가라앉았고 모래하고 뒤섞이면서 점차 압축이 되며 암석이 된 거죠.
1: 엄청 단단하게 굳어버렸군요.
0: 30만 톤까지 버틸 정도로 단단하죠.
1: 즉, 이 동굴의 암석을 부수기 위해선 자그마치 30만 톤의 압력을 가해야 할 만큼 단단하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지질학적 변동 앞에선 기나긴 세월을 태산처럼 버텨온 바위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0: 약 2억 9천만 년 전에 두 개의 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생겼죠.
1: 이 지질학적 사건으로 인해 암석에 미세한 금이 가자 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석회의 만남은 화학 반응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동물의 잔해가 모두 녹아 사라진 자리에 부슬부슬한 모래만이 남게 됐죠.
0: 이후 수만 년이 흐르는 동안 더 많은 물이 스며들었고 모래를 한알한알 쓸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남은 구멍이 이 동굴이죠.
1: 굉장해요.
0: 형성 과정 자체는 아주 단순해요.
1: 그래도 멋져요. 대연회장을 지나자 곧 우리가 내려갈 절벽이 나타났죠. 이번 탐사를 통해서 자연 동굴을 탐사할 땐 어떤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런 이유로 일부러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1: 먼저 안전밧줄을 설치하고 준비가 되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내려가요?
2: 내려오세요.
1: 좋아요. 네.

0: 에팔라치아 산맥에 흩어져 있는 동굴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간편하게 동굴 탐사를 즐길 수 있는 건 지난 수백 년간 모험심과 기본 장비만 들고 이곳을 드나든 탐험가들 덕분이죠. 이렇게 동굴을 둘러보고 있자니 지구의 역사를 엿보는 기분이에요. 멋진 곳이에요. 곧이어 이번엔 카네기 멜론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대기질을 측정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어떻게 고안해냈는지 알아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는 석탄과 철강의 역사가 뿌리 깊은 도시죠. 그런데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학자들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 산업의 부작용을 감시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1: 이곳은 대기질 연구실입니다. 여기서 대기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연구하고 공기의 질도 연구하고 실험도 해요. 몇 년 전부터는 저렴한 센서를 연구 중입니다.
0: 수부 라마니아는 대기입자 연구센터에서 연구과학자로 일하고 있죠. 이번에 피츠버그의 한 신생 벤처기업과 그의 팀이 협업, 아주 작은 구역 단위까지 세세하게 대기질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요. 정말로 공기의 질이 몇 킬로미터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차이가 많이 나요. 디젤버스가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식당과 부근이 냄새는 좋지만 안 좋은 성분의 증기가 퍼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 길이 막히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0: 대기질을 평가할 때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걸로 알려진 6가지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삼죠.
1: 먼저 일산화탄소, 네.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납,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가 들어가요.
0: PM2.5라고도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연소와 그 외에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흡입성 입자를 말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위험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순환기나 호흡기 질환 등 중증 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죠.
1: 사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설치한 대기질 측정기가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사용하는 대기질 측정기는 센서 비용만도 10만 달러 이상 들어갑니다.
0: 와.
1: 게다가

0: 더 많은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게 현장에 설치하는 센서인가요?
1: 네, 그중 하나예요. 네.
0: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보통 입자용 센서와 기체용 센서로 나뉘어요.
0: 입자용 센서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합니다. 기체용 센서는 본체 안에 들어가죠.
1: 여기 센서 다섯 개가 있는데요. 뭘 측정하는지에 따라 배치가 달라지죠. 맨 위에 있는 건 배터리예요. 초미세먼지 센서를 빼면 배터리만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외딴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0: 이는 이동통신망과 연결돼 있어서 자료가 무선으로 전송되죠.
1: 모든 자료가 내장된 메모리 카드에 자동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료가 날아갈 일은 없어요.
0: 연구팀은 이 측정기를 공장지대에 영향이 큰 곳에 설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시에서 가난한 구역이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이 되기 쉬운 구조잖아요. 그런 곳이 저렴하니까요.
2: 네.
0: 그래서 안타깝게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석탄 연료 지대라든가 중공업 지대라든가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 가까이에 살기 때문에요.
2: 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양쪽 끝에 공원이 있는데 아이한테 천식이 있다고 할 때 산책을 가더라도 덜 오염된 곳으로 가도록 이끄는 거죠. 그래야 천식 발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0: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구팀은 디지털 지도를 개발 중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대기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죠.
2: 이렇게 궁금한 구역을 클릭하면 24시간 동안의 변화를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0: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네요. 하나는 자료 수집, 다른 하나는 수집한 자료를 그 구역에 거주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
2: 맞아요.
0: 멋져요. 우린 현장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겸 연구팀과 기술 지원팀과 동행해 클레어턴의 한 주택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클레어턴은 피츠버그 산업지구 부근이죠.
1: 우린 클레어턴에 관심이 많아요. 최대 철강 회사의 쿠크스 공장이 가깝거든요. 이산화황을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0: 먼저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에서 공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약 2m 높이의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섯 개의 센서는 배터리로 작동하게 되지만 초미세먼지 센서는 주택에서 따로 전원을 공급받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이점이 있군요. 주민들이 기꺼이 자신의 집 뒷마당을 내준 덕분에 연구팀에선 곳곳에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고 연구팀은 그 대가로 대기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2: 네.
0: 측정기가 이 자리를 지키는 기간은 1년. 그 기간 동안 1분에 4번씩 자료를 수집하고 5분에서 10분마다 수집한 자료를 전송하게 됩니다.
2: 좋아요. 자료가 잘 들어오고 있네요.
0: 벌써요?
2: 네.
0: 대단해요.
2: 우린 실시간으로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분석해 문제점을 수치화하고 그걸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보람 있는 작업이죠.
0: 곧이어 이번엔 펜실베이니아의 불가사의한 바위를 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위가 크고 단단하다는 건 모두 알죠. 그런데 펜실베이니아의 한 공원으로 가면 특이한 바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팅팅 소리 들리시죠? 돌에서 나는 소리가 맞습니다. 이곳은 펜실베이니아 벅스 카운티의 울림바위 공원. 7에이커에 이르는 돌밭의 바위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죠.
1: 두드리면 울려요. 소리는 돌마다 다르죠. 소리가 참 좋아요. 이쪽도요. 자요. 소리가 다 다르게 나죠. 멋지네요.
0: 기이하지만 그게 또 희한하게 아름답죠. 사실 이곳 바위의 음역대가 너무도 다채로운 나머지 한 밴드가 와서 돌을 두드려 음악을 연주하는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는데요.

0: 돌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바위들 대부분이 알루미늄과 철의 함유량이 높은 화산암의 일종인 휘로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금속 성분이 소리가 나는 이유라고 단언하진 못하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독특한 소리가 나는 원인이 수천 년간 바위가 부서지고 깨져온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1: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돌에 있는 틈새로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얼면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마다 금이 아주 많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팅팅 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0: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약간 덜 과학적인 설도 몇 가지 있는데요.
1: 외계인의 장난이래요. 뚜루루루 귀신짓이라고도 하고요. 더 으스스한 설도 많아요.
0: 울린 바위가 왜 울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이런 곳은 또 없다는 거죠.
1: 한번 울만한 곳이에요. 쿵쿵 치면서 스트레스 좀 푸세요.
0: 곧이어 기존 농법이 남긴 문제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낸 이들을 만나 그 비법을 들어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보통 농사라고 하면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논밭과 황금빛 들녘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물론 펜실베이니아에도 넓고 푸른 들판이 많지만 사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길러내는 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물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버섯 중 약 65%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버섯을 키우는 데 쓰이는 퇴비를 활용 생산성을 더욱 높였답니다. 글렌 코트는 펜실베이니아 에본데일에 있는 한 퇴비 업체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농장 6군데에 버섯 재배에 필수적인 퇴비를 공급하고 있죠.
2: 버섯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섯이 꼭 필요로 하는 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아주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4만 톤의 건초를 사들이고 그리고 밀집도 2만 5천 톤씩 들여옵니다. 단단하게 뭉쳐있는 건초와 밀집을 전부 풀어헤쳐놓은 다음에 수분을 일정 정도까지 높여서 약 3주 동안 그대로 놔둡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혼합 단계로 들어갑니다.
0: 혼합 단계를 거치는 동안 옥수수 대며 가금류의 두엄 등 농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섞어주죠. 그러면 두엄에 함유된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탄소는 버섯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분이 되어주죠.
2: 퇴비를 만들 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비율은 탄소 대 질소를 25대 1 정도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퇴비 더미의 온도를 약 70도까지는 올려야 해요.
0: 그렇게 2주가량이 지나면 퇴비를 인근의 버섯 농장으로 배달할 수 있죠. 버섯 농장엔 서늘하고 어두운 건물이 늘어서 있는데요.
3: 약 4주 반 전에 퇴비가 배달됐고 그걸 재배판에 꽉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에만 판이 24개죠.
0: 버섯은 균류이기 때문에 씨앗이 아닌 포자에서 자라납니다. 농부들이 퇴비에 포자를 심어주면 퇴비 속의 양분을 빨아먹으며 무럭무럭 성장하죠.
3: 하루에 수확하는 양은 대략 18,000에서 27,000kg쯤 됩니다. 일단 동전만한 크기까지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24시간 안에 두 배로 커져요.
0: 다 자란 버섯은 서둘러 수확합니다. 보통 재배판에 새로 퇴비를 한번 깔아주고 나면 세 번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수확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퇴비 속의 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0: 막상 버섯을 더 키우는 건 경제적이 아니라는 게 통념이었죠. 그런데 퇴비업체 측에서 이미 모든 수확이 끝난 퇴비를 다시 걷어가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시도했는데요.
1: 버섯 농장 입장에선 더 쓸 수 없는 퇴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걷어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손보면 원예 분야라든지 묘목장 등에서 흙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0: 이 퇴비로 버섯을 더 키워내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퇴비 속엔 아직 귀중한 양분이 남아있죠.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이 퇴비 업체는 그냥 버려지던 농장 폐기물을 최상급 흙으로 또 한 번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퇴비에서 나온 흙은 도시 녹지화 프로젝트나 도시 텃밭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죠. 펜실베이니아 원예협회에서 진행 중인 토양 보호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죠.
1: 협회에서 빈 땅을 찾아내서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해서요. 우리도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게 없도록 말입니다.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 동굴을 탐사했죠. 대자연의 힘이란 보면 볼수록 정말이지 대단해요. 신비로운 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법이 도시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도 보고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집하는 정보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했던 펜실베이니아 탐사, 여기서 마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번엔 풍경 맛집 양양입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어디 하나 빠지지 않죠. 청정의 푸른 바다에선 파도에 춤추듯 자유를 그려가고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에 벚꽃이 필 무렵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봄의 축제가 무르익습니다. 그 한편으로 정겸 풍경이 흐릅니다.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오일장이 제철을 맞아 풍성하고

0: 여전히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해녀의 물질은 동해 별미를 선사하는데요. 이러니 의기양양할 수밖에요.
1: 이거 먹으러 대구에서 양양까지 왔습니다.
0: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2: 석양이 질 때쯤이면 아주 바다가 주는 그 힐링이 있죠. 네.
0: 청정 자연이 펼쳐진 양양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설악산이 굽어보고 동해를 품에 안은 고장 양양. 오늘은 양양바다의 매력을 찾아가 봅니다. 작은 폭을 끼고 있는 낙산항. 그런데 이 새벽에 다들 웬일이시던가요?
3: 계산하시고 조수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4: 되는데.
0: 출항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5: 어디서 오셨어요?
6: 아, 저희는 우리 안산에서 왔는데요. 네. 클럽 진울이라 그래가지고 한 22명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안 좋습니다.
0: 바지런히 낚싯배를 타러 온 것인데요.
7: 선생님 안녕하세요.
8: 네.
7: 오늘 어디 나가시나요?
8: 문어낚시 나갈 거예요.
7: 몇 명 정도 나가시죠? 오늘?
8: 13명인 것 같은데. 아,
7: 멀리 나가시는 건가요, 문어낚시는?
8: 아니요, 국내에서 할 거예요, 이 앞에서. 멀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0: 어선들이 매일 드나드는 낙산항은 강태공들의 숨은 명소. 손맛 즐기려 많이들 오는데 특히 수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는 문어 낚시 시즌이랍니다. 일출과 함께 본격적으로 낚시에 나선 사람들. 문어 낚시는 인공 미끼를 사용해 잡는데요. 반짝반짝 화려한 미끼로 문어를 유인합니다.
9: 문어는 이제 애기를 이제 흔들어주면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네. 문어가 그거 보고 덮친 다음에 올라타는 걸 감지하고 그래서 네. 그걸 채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0: 또 문어가 주로 바닥에 있다 보니 바닥을 집중 공략하는데요.
10: 잡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어요.
11: 또 바닥에 냈다가 살짝 들어보거든요. 네. 무게가 틀려요. 네, 무게가 물어서.
0: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입질을 기다리는 강태공들. 과연 문어를 잡았을까요?
10: 몇 마리 잡으셨어요?
11: 지금 한 마리 잡으셨어요.
10: 아이고.
0: 그런데 낚싯대가 심상치 않게 휘어집니다. 드디어 잡힌 걸까요? 와, 아이고, 야야야. 낚싯대가 묵직해서 기대했는데 이 폐기물과 돌이었네요.
12: 이것 때문인 거예요.
11: 두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올 때는 항상 즐거워요. 뻥치고 가면 무거웠어요.
0: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신호 감지.
11: 내가 쳤는데 아깝습니다.
0: 다시 문어 잡기 도전하는데 바로 그때 드디어 귀한 몸 납시요. 동해의 보물 문어 등장이요. 와. 잡은 문어는 무게를 재서 700g 이하는 놔주는데요. 요 녀석은 우와 1kg이 넘는답니다.
10: 손맛이 좀 달랐나요?
11: 쫀득한 그런 느낌? 문어는 쫀득한.
0: 오, 여기서도 입질이 왔습니다. 서둘러 줄을 끌어올립니다.
12: 같이 온다.
10: 오, 엄청 큰 거 아니요? 오.
2: 선생님, 이 부분만 더 떠주세요.
0: 한번 물고.

0: 나무를 터니 여기저기서 문어가 잡히는데요.
1: 와,
0: 배 위에 올라와서도 끝까지 버티는데 그야말로 힘이 장사입니다. 오후 1시까지 이어진 문어 낚시. 바다에 나온 지 7시간 되지만 문어 낚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시오.
2: 손맛이 어때요, 손맛이?
3: 아, 죽입니다, 아주.
2: 와.
0: 이 맛에 배타는 거 아닙니까? 동해 바다가 내어준 봄을 넉넉히 챙겨들고 뭍으로 향합니다. 항구 인근에는 회센터가 있어서 잡은 물고기들 회를 떠주거나 손질을 해주는데요. 여기 문어 숙회 부탁합니다. 특히 문어는 갓 잡은 거라도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답니다.
4: 빨판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목에 걸려서 죽으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도 데쳐서 먹거든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따끈할 때 드셔도 되고 냉동 보관했다가 썰어가지고 슬라이스 얇게 해서 드셔도 되고 꺼내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궈야 얘네가 좀 탱글탱글해지, 문어가.
0: 또 빨판에는 기생충도 있어서 문어 숲회로 추천할게요.
5: 이쁘네 이거.
6: 이쁘죠?
5: 네.
6: 이 돌문어는 둥글둥글하게 말리고 이 피문어는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가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5: 네.
7: 네, 수고하세요.
0: 자, 이번엔 양양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한때 군사보호구역으로 폐쇄되었다가 40년 만에 개방돼서 서핑 명소가 된 양양 서핑 비치 로드. 다양한 서핑 포인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파도가 좋아서 전국에서 찾는 서핑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양 하면 서핑이란 말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눈으로 타는 서핑도 스릴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도 해변은 1년 내내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서핑을 처음 하는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수준별 맞춤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핑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전웅경 씨. 주말 고정 멤버가 10명 정도 된답니다.
8: 이거는 안 해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몰라요. 이 겨울에 저기 찬물에 들어가서 저거 미쳤다고 저렇게 하고 있냐고. 저게 되게 힐링되는 운동이에요. 엄청 힐링이 돼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풀리고 제대로 많이 났다.
0: 전웅경 씨도 양양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서핑 때문이라죠.
8: 제가 서핑을 처음 한 게 16년 전인데 뭔지도 모르고 일단 배워봤다가 누우면 파도만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서핑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여기에 내려와서 그냥 계속 서핑만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계속 그냥 주구장창 살게 된 거죠.
0: 이후 양양 바다의 매력에 빠져 프로 서핑 선수가 된 그녀. 국내외 각종 대회를 휩쓸며 국내 1세대 여성 서퍼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8: 여기가 지형이 제일 좋아요. 수심도 조금 낮고 바다도 좀 크고 그다음에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어느 정도 조금 막아줘서 파도 힘이 좋아요. 되게 많은 해변 중에 파도의 질이 제일 좋아요.
0: 그래서 서핑 입문하기 좋은 해변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파도 덕에 경력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곳. 시원한 바다에 몸을 맡기며 지친 일상과 답답한 마음 파도에 깨끗이 씻어내고 나옵니다.
2: 파도 좀 잘 좀 타셨어요? 어땠어요?
9: 아, 신나게 탔습니다. 예.
2: 신나게요?
9: 예.
2: 오늘 파도는 어땠어요?
9: 아, 오늘 짱인데 예. 나름 재밌게 탔습니다. 예.
2: 아, 그래요?
9: 초보자들이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
2: 아, 예. 아, 안 힘드세요?
9: 재밌어요.
2: 재밌어요?
9: 네. 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2: 그런데도 하시는 이유가?
9: 주중에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네. 주말에 와서 열심히 서핑을 하면서 풀고 네. 그럼 또 주중에 가서 열심히 갔어요.
0: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주말마다 이곳 양양에 온다는데요. 이왕 온 거 서핑을 한 번만 타면 아시겠죠? 잠시 지상에서 쉬면서 2차전을 준비합니다.
2: 아, 제일 경력 있고. 오늘 어떠셨어요?
1: 아쉽게도 파도가 좀 작아가지고.
2: 지금 선크림 바른 것부터가 퍼스가 남다른데요.
1: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 그래도 얼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2: 그러면 여기 양양으로 오는 그 또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많을 텐데.
1: 한국에서 양양이 제일 파도가 좋고 뭐 제주도 제외하면은 제일 좋고 예. 일단 힘이 좋아서 양양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죽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인프라도 좋고 여기 먹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서핑에 진심인 사람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틈틈이 자세를 교정하고 수시로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도 좋답니다.
8: 서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시고 조금 더 살아가시는데 스트레스 없이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서핑으로.
0: 서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파도도 인생의 파도도 넘게 된다죠. 행복한 시간 양양은 지금 서핑 중입니다. 죽도 해변 북쪽에 있는 수산항. 양양의 포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잉 해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물질하러 간다는데요.
3: 바다 나가다 갔고요. 네. 날씨가 괜찮으면 섭작업하고 아니면은 해삼, 멍게, 미역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0: 양양에서 나고 자라 50년 넘게 물질을 했다는 박복신 씨.
10: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선은 나가봐야 돼요. 바다 상황을 보고 파도 이제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작업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요. 그치?
0: 그 옆을 10년째 아들이 지키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다녀오겠습니다.
0: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계속 바다에 못 나가다가 며칠 만에 물질하러 간답니다. 평생을 바다와 동고동락한 베테랑 해녀라도 바다에 나갈 때는 늘 긴장합니다.
2: 여기에는 해녀분이 몇 분 정도 있으세요?
11: 여기 두 명요.
2: 두 명? 예전에는요?
11: 예전에는 다섯 명, 여섯 명씩 있었어요.
2: 다 은퇴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11: 네.
0: 물속에 들어갈 땐 물에 가라앉게 해주는 연철이라는 납 벨트와 수경만 착용하는데요. 산소통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작업하죠. 복신 씨가 찾는 건 섭이라는 자연산 홍합인데요. 섭은 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채취합니다. 강원도에서 섭이라고 부르는 토종 홍합은 우리가 평소 홍합으로 부르는 지중해 담치보다 훨씬 크답니다. 능숙한 손길로 섭을 채취해 가는데 언제나 넉넉히 내어주는 바다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거친 물살이 오가는 바다 속에 들어가고 나오며 4시간 남짓한 작업.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흔한 말은 수확물을 봤을 때 절로 나옵니다. 특히 베테랑 해녀에게도 쉽지 않은 섭 작업이라 더합니다.
12: 자연산 섭이에요, 지금.
11: 독사가 이렇게 강하니까 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얼마나 질긴 건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떨어져서 애를 먹잖아요. 한 마리씩 달라도.
0: 바다를 갓삼아 삶을 일구는 양양의 해녀.

0: 박복신 씨. 푸른 날씨에도 수확이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섭요리 안 먹으면 섭섭하겠죠? 애녀 박복신 씨가 따온 섭은 그대로 며느리 손으로 넘어가 맛있는 요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섭 등 각종 해산물에 칼칼한 양념을 더해 완성. 이야, 저 해산물들 싱싱한 거 보이시죠? 와, 방탄사 자동 발사하시고.
1: 살아있네. 전복이 살아있다.
2: 해산물 먹는다.
0: 인증샷까지 찍었다면 이제 먹을 차례. 동해바다의 맛과 향을 통째로 옮겨놓은 통섭 전골입니다. 딱딱한 껍데기 속에 감춘 섭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하죠. 보글보글 끓기를 기다렸다가 섭이 익었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 탱글탱글한 속살이 입속으로 들어가 어떤 맛을 부릴까요?
3: 어때요?
4: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러 대구에서 양양까지 왔습니다.
5: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네요.
0: 섭과 해산물 건져 먹고 남은 시원한 국물엔 연사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술도 안 먹었는데 그 국물은 먹고 싶구먼요. 애니 어머니 레시피 전수받은 섭 솥밥은 바다 향을 그대로 입은 영양밥입니다.
6: 너무 맛있어. 저거 저거.
0: 바다에서 막 올라온 양양의 해녀 밥상 섭 요리 맛보러 오시겠습니까? 자, 수산항의 또 다른 자랑 요트 마리나입니다. 최대 100여 척의 요트 정박이 가능한 시설이죠. 저도 요트 하나 갖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여기요. 보트를 타려고 김포에 있는 집 정리해서 이곳 양양 수산항에 정박한 박성만 씨.
7: 동해바다가 좋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수산항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죠. 네.
0: 올해로 3년차 요트 선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바다로 나갈 때는 늘 설렌다고 합니다.
7: 저기 시동 걸어놓고 예. 이제 풀르고 이제 해야죠.
0: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요트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
7: 요트는 엔진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바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세일을 올려서 여기 이제 메인 세일이라고 하는데 세일을 올려서 바람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추사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침실들이 다 구비돼 있어요. 네. 거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항해 중에 이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고요. 요건 이제 차트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무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해도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주방 시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종 중에서 일반 조종 요트 자격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제가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상 그게 꿈이었죠. 바다에 가서 근처에서 살리라. 가능하면 요즘에 덕업일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나무 생을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어서 오세요. 예. 고생 많으셨는데. 예. 올라가시죠. 요배입니다. 여기 올라가셔갖고 딱 이렇게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출발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올라가셔갖고 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드디어 출발. 자, 바다로 산책 나가보실까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천천히 이동하는 요트.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1: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네. 아, 이런 날 배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2: 약간 이렇게 놀 석양이 질때 가는 걸 아직도 너무 네.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0: 이야, 그 낭만 제대로 즐깁니다.
3: 항상 저 배 떠나고 그래서 좀 멀리 나가는 기분이죠. 네.
0: 망망대해 드넓은 동해 바다를 누비며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합니다. 양양에서 요트 선장으로 있으면서 잊지 못할 순간도 많았다네요.
3: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한 80이 넘으신 할머니세요. 근데 휠체어를 부두에다 두고 앞에서 앉으셨는데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이제 바다에 나오신 거래요. 근데 굉장히 이 좋아하셨어요. 그날따라도 날씨도 엄청 5월달이었는데 좋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0: 양양 요트 투어의 백미는 바로 이것.
3: 저기가 대청봉이에요. 대청봉에서 끝청봉까지 저렇게 설악산 능선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줄로 한 번에 이렇게 동해안 앞바다에서 설악산 능선을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저기 요 세일 요트에서 저희가 세일을 좀 펴드릴게요. 예, 요 줄만 안 잡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다리 내놓고 좀 사진 찍으시면 좋아요.
0: 요트의 시동을 끄고 이제부터 온전히 바람이 기대어 가는데 이것이 진정한 요트 여행이죠. 그야말로 신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기세. 꼭 외국에 오는 바다를 향하는 듯 이국적이기까지 하네요.
4: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사실 어떤 근심 걱정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네.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시간 될 때 바다에 와서 또 스트레스 많이 풀고 좀 덥지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 맛에 양양에 온답니다.
1: 양양 일단 공기가 너무 좋죠. 네. 공기가 너무 맛있고 네. 음식도 너무 맛있고 아... 그냥 오면은 힐링되는 약간 그런 곳.
0: 바다 한가운데 고즈넉한 풍경 하나가 내려앉습니다.
3: 이렇게 잔잔한 날 특히나 이렇게 석양이 질 때쯤이면 아주 바다가 주는 그 힐링이 있죠. 네.
0: 남들 다 하는 그런 것 말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양양 바다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양양의 바다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한 쉼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0: 댓글에 생겼잖아요. 이렇게 눈 있고 저기 여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 진짜요?
0: 네, 한번 빌어보세요. 네.
2: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 네.
2: 100만 자영업자 화이팅!
3: 화이팅!

0: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군에 위치한 마락마을. 바로 저기가 아빠의 고향집입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고모네 가족, 할머니, 삼촌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
1: 아마 보니 아무 보니. 네.
2: 아마.
3: 아주. 아주.
2: 아무 보다 있나.
3: 기대 있나 봐.
2: 아누나야, 서버 밀레라 포도기스네, 버스니야.
0: 아이들이 훌쩍 자라는 동안 아빠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습니다. 열 식구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아빠 수감 씨 두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4: 비찬, 안달한 100개씩 엔장과 알을 한 짐. 지금에는 우리 나라에 가야 돼요.
0: 고민이 많은 요즘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견뎌온 아빠에겐 언제쯤 봄날이 올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연간 900만 대 이상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차의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책임지는 회사. 이곳이 오늘의 아빠 수감 씨의 일터입니다.
5: 아, 도초 확인하고, 예. 저기 찍힌 거 확인하고, 예. 이물질 있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
6: 천천히 걸려, 천천히.
0: 품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곳. 입사한 지 3년이 다 됐다는데 재교육 중이신가요? 일이 영 손에 익지 않는 모습입니다.
7: 그 토퍼 라인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왔는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0: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댐퍼 플리를 생산하는 공정.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부품이 묵묵히 버텨줘야만 엔진도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낸 끝에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 아빠의 모습도 어쩐지 참 닮아있는 듯합니다.
6: 조금만 더.
0: 열심히 일했으니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함께하며 의지해온 네팔 형님인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사랍니다.
8: 다행히 네팔 미대단에 와서 개개거래라 하는 거 있던데. 감사하는 거라 하는 분. 어렸을 때 정리를 한번 해야
9: 합니다.
8: 기존 해는 걸민 해는 기다려.
0: 평소 말수가 적다는 수감 씨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며칠 전 고향인 네팔을 다녀온 형님이 많이 부러운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한국에 와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 히말라야 절경이 아름다운 네팔의 두 번째 도시 포카라. 기도를 드리러 종종 사원을 들른다는 수감 씨의 가족. 아내 레카 씨고요. 그리고 똘똘한 첫째 앙쿠스와 천방지축 둘째 시완입니다. 네팔 힌두 사원에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인 원숭이는 하누만 신을 의미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랍니다. 소원을 말해보렴.
10: 마음에 남은 오사. 마음에 리 오사.
0: 엄마를 따라 네팔 전통식으로 곧잘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만 간단다. 언제나 바라는 가족의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걸 텐데요. 애타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2: 마마가 그 타고 갔다 따라올라야 돼. 가 벌써 올라.
3: 바보.
10: 아지.
2: 마마가 그 타고 갔다 벌써 올라. 고리에 갔다 벌써 올라.
10: 아지.
0: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볼 뿐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는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삶아떼며 지낸 시간은 고작 4년. 다시 없을 시간일 텐데 아빠 없이 산 세월도 3년이나 됩니다. 서로밖에 없어서인지 우애 좋은 형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공차기. 집 앞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9: 나 이상해서를 뭐 하게 놀아 말해서?
11: 어? 오, 근데 너 공이 너무 커 보이는데?
9: 뭘 둘러왔나?
10: 뛰란다 그지.
0: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0: 쉰띠메다. 내려 어가디.
0: 아, 깡은 보통이 아닌데.
10: 내려 어가디.
3: 액션.
0: 이제 보니 세 살 꼬마 시완의 매력은 허당끼네요. 숨가쁘게 공을 쪼는 형제 곁에 함께 공을 받아줄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 까고하고 가자 하나.
0: 자, 이제 그만 놀 시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아빠의 한국행 3년 만에 벌써 집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10: 아무래도 엄마, 마이머니, 신내름이요. 여기는 부부들은 부부, 부사오, 아이사이사, 신내름이요.
0: 첫째 앙쿠스의 학교 입학식에 맞춰 고모와 조카들까지 함께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과감히 터전을 옮긴 거랍니다.
12: 나니 마라 띠리러 마시고 마라 띠러자 띠러자 띠점에 서버 있고 나뭐 가오마 이스쿨 람로 차이나 바보고 바발리네 두이자나 바보래 람로 성어 보람 보내라네 이한리라 바보고 라기 버시오.
0: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아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입니다.
13: Some non-living things.
14: There are many things.
0: 지금은 앙쿠스의 영어과외 시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보려는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더 잘하고 싶다며 앙쿠스가 직접 요청한 수업이거든요. 속 깊은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100점 만점인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네요.
12: 요미로 바보리 보아리라니 버스 먹어서 두개로 이스쿨마.
0: 우와, 세상에.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네요.
15: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12: 뭔데래. 굿이 미로 바보리 람로 보리라서 이디 람로 거리라서 되게 굿이죠.
0: 운동으로 받은 상까지, 대도시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이 말하면 최고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멀리 있는 아빠도 피로가 싹 가시겠어요. 아유, 기특한 녀석. 참 잘했어요. 아들 덕분에 기운나는 아빠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 음식 해먹는 날이래요.
7: 이거는 밋 마살라, 밋 고기, 고기 마살라요. 고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맛이 좋아요, 이거.
0: 오늘의 요리 당번은 아빠 수감 씨와 한국 생활 최고참 타파 씨. 메뉴는 그리운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치킨 커리와 네팔식 감자 볶음입니다. 1단계는 손질한 재료 볶기. 가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었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16: 기름 많은데 이거 싹 식초인데 이거.

0: 아니 지금 뭘 푸신 거예요? 아우 힘들어.
1: 기록.
0: 어 이게 뭐였어요?
2: 아니 어허 통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기일전하여 다시 요리에 돌입하는데 식용유 양이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3: 아, 우리 원래 튀겨서 먹어요.
0: 아, 튀겨서 먹는 음식이에요? 어.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2: 드디어 어설픈 두 남자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숨겨둔 실력 발휘해야죠.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재현하는 이 시간, 아빠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지만
3: 좋은 것 같아요.
2: 작은 실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저녁. 고향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한 아빠의 맛 평가는?
4: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0: 아니 맛있어야지 먹을만하면 어떡해요.
4: 먹을 수 있어요.
2: 고향 음식인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3: 파이팅 그렇고 비자고 기운돼서부터 많이나 보니 아이프에서 라스트 걸려오래.
4: 어, 더 배우라도 봐. 또 우리 대사람으로서는 다 왔나.
5: 너 섭디니 됐어도 온라인 해놔대?
3: 어. 어, 너 섭디니 보니 삭자 컴퍼니 뭐 됐어도 온서.
5: 뭐라? 어.
3: 바이 아버 팀라기 아버 마닐라 아버 팀이도 아버 야 아버 온서 하나. 러고 온서 따라 마닐라 아버 팀 보이나 온 팀 기억하는 비자르셨다. 아, 네. 걱정.
2: 요즘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 현장. 조용한 성격의 소가리 중인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용기를 냈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수감입니다.
2: E9 비자로는 3년을 일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6: 그러면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2: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6: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없어요. 11일까지.
2: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6: 보이샤 네팔마다 조라 그리고 이슐피 아니 러타가보다 가나 봐야리 아니 포코라마 보시라 버튼 거바라 아니 가오마체 이 거르 컬처 베스티마 컬처인데 어 바트 버저 저라 피아니 거너버네 아우스타세 피벌 거너버 가로 필 만다니 아버 제토 초로 거르마 지메아리 얼리 데레이셔.
2: 한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가족은 고향집에 가는 길. 먼 거리 이동이라 휴게소에서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7: 엄마.
8: 아저씨 아이스크림과 초티.
7: 가오리.
8: 나도 나를 참.
7: 아이, 되게 버리는 맛이야.
8: 설마 찐이 뿌잖아.
7: 아?
9: 찐이 뭔데, 우리?
8: 톨만체.
9: 톨만체니 뿌잖아, 우리.
7: 예, 톨만체 뿌리 안 찐이. 아말라이, 가디가 굿다 가디가 쫄라이 사리. 내 쏙쏙 나가라.
9: 아주.
7: 이제 쏴가고, 이거라.
8: 아, 진짜.
7: 아, 내 말을 너나무서 가면서 하죠. 그래라.
9: 놀라.
8: Thank you.
7: 아, 놀라.
9: 놀라. 바이바이.

0: 한다네요.
1: 비스타레 비스타레.
2: 시은 누가나 누가 때렸어 누가나
1: 비스타레 산호 지도 있네나 비스타레.
0: 네팔에서는 아픈 분을 뵐 때 과일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2: 알려 가디 와리 진짜 올라게 나와 진짜 아버지.
0: 온 산 중에 선포를 하는구나.
3: 나머스테
1: 나머스테 일로
3: 나머스테
2: 야라
4: 누구나
1: 아무나 네 너무 맞지 와마
2: 누구나.
0: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 허리 숙여 정중히 예의까지 갖추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울까요.
5: 고실라야사 아저네 레 고실라야 소말라이 나티 부아리 레 베티라 메라 루이타 나티 레레 고실라야.
0: 레카 씨는 시어머니의 발부터 살핍니다.
5: 마부르고 안 마부르고 감쳐도 내리신 건 누가 가이건요 나니.
0: 병원 가기도 힘든 첩첩산 중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금세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포카라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 씨의 누나. 고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요거 쉽지 않잖아요. 아홉 식구의 생계를 모두 짊어진 한 남자의 빈자리 때문인지 남겨진 가족들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빠 수감 씨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6: 아마 너거래 선제 오는 줄 알아. 뭐 보니야 선제 수. 아버 가운데마 아프노 캘거리라 스와스티고 캘거리라 감거니 올라. 뭐야 내가 감거니 더위 이요. 아이래 이때 감로 상가 쩔리라 쩔감. 모보니에 선지주.
0: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한국에 있는 아들의 땀물을 일궈낸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 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6: 시모티 지울라니 내래 마야 내래 섬전하서.
0: 결국 오열하고 마는 아내 레카 씨.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 끝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간절했나 봅니다. 네팔과 한국 같은 달빛 아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빠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쉬기보다는 펜을 들었습니다.
7: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피자를 살 겁니다.
0: 비자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국어 공부.
7: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2단계부터, 2단계부터,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오면 포인트 좀 많이 줘요.
0: 이번 연장을 넘어 전문 취업 비자를 따는 것이 아빠의 목표라는데 가족의 미래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희망이 아빠를 더 노력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에 나선 레카 씨. 다친 발로 고생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며느리와

0: 아빠 없이 커가는 손자들을 볼 때면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듯 합니다. 만질 수 없는 아빠를 마음으로만 불러본 세월 3년. 함께 지낸 시간과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간절한 가족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앙쿠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내내 씩씩했던 아이가 쏟아내는 눈물이 더 짠하게 다가옵니다. 가족의 한국행 소식을 알턱이 없는 아빠는 주말을 맞아 네팔 동료들과 배드민턴 삼매경입니다. 최고찬 선배인 타파 씨가 마련한 자리.
1: 동시들 비자 고민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또 수검 씨가 고민이 많아요.
0: 스트레스 상황인 동생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해소법입니다. 아우,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2: 건강도 좋아하고 좋고 우리 시티들도 불러요.
0: 설레는 날 아침. 네팔의 가족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천 스카프 카다로 안전을 빌어주는 할머니. 생후 5개월에 헤어진 둘째는 아빠를 알아는 볼 수나 있을는지 걱정도 되지만 손자들이 아빠를 만난다 생각하니 기쁩니다. 가족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비탈진 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도 카트만두까지는 차로 15시간이나 걸리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저 신이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족은 아빠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유지인 인도 델리. 비행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 가족. 쉽지 않죠. 반면
3: 아빠 난 알아.
0: 오, 발음 좋은데?
3: 엄마 내게 아빠 만나러 왔어요.
0: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신기한 아이들. 남다른 사용법 보여주고 그렇게 가족은 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번갈아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주간조는 언제나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찌뿌둥한 아침잠도 깨우고 집중력도 끌어올려 하루를 움직일 힘이 되어줍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공장일. 아빠의 무덤덤한 성격이 이럴 땐 장점이 되는 듯한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드디어 가족이 먼 하늘길을 날아 한국에 다다랐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 아유, 오시는 길이 되게 힘들었어요.
5: 가루 더 대디 해나 뭐 바보고 바와라이 뱉네 뭐네 뭐지 대디 가루 잘 봐야 나.
3: 감사합니다.
0: 얼마나 좋으면 둘째 시완이는 덩실덩실 춤이 절로.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첫째 앙쿠스가 나섭니다.
3: 안녕하세요. 중랭보링 어떻게 가나요?
6: 충남보령? 충남보령이면 철로 가는데?
5: 헬로.
6: 헬로 버스.
5: 헬로.
0: 버스 행선지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쉽게 색상으로 알려주신 것. 덕분에 한 번에 버스를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7: 이쪽으로 돌아서 티켓 여기 매표 오기 있거든요. 매표로 보령차 매표 끊으신 다음에 요거 기다리시면 돼요.
0: 그런데?
5: 야? 혼말하다 해.
0: 예기치 않은 난관은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도 태어나 처음 본 것.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난감하던 찰나?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3: 중랑보령.
8: 중랑보령?
3: 네.
8: 알겠어요.
0: 앙쿠스의 정확한 발음 덕에 소통 완료! 엄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충족과 지식 충전 중인데요. 얘들아, 신기할 때가 아니야. 5분 뒤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두르자. 앉자마자 출발하는 버스. 보령까지는 3시간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9: 무할래 무하고 언월 댁다길이 거슬 낙산이 뜀라지.
3: 멀리 바바라이 댁다 내래 구실 낙산. 바바라이 잡레딘주.
0: 설렘도 잠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좀 자둬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령시에 당도하면 가족은 아빠 회사가 있는 관창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시간 뒤, 여긴 어디? 보령시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빠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가족.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듯한데? 둘째 시완이 잠을 확 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요?
5: 야오. 다 봐볼까?
0: 당황한 엄마. 무인점포라 계산을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네요.
5: 야, 마사님 부재나 깎이겠네요.
0: 어쩌겠니.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5: 그잠, 이 아이스크림 뭐이라 함러? 그잠, 뭐라 함러?
3: 대라 함.
5: 그잠, 그잠 아이스크림라 함. 아뭐 보살님 만지 차이나 몰라. 아이스크림 뭐이라 함러?
0: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둘째 시완.
5: 보샤, 보샤나 드려라.
0: 엄마와 신랑이 끝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5: 그래도 보샤.
0: 똘똘한 녀석. 제작진 이모야를 애교로 녹이는데 성공. 키오스크 익숙해지라고 바코드 찍어보는 경험도 하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빠는 뒷전인 요 녀석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죠요?
5: 아저님 어제 늦게 빨리 하시네.
10: 엄마는 지금 빨리 아빠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3: 아마 가위바 지도자님. 뭐, 뒷도 봐봐라 맥주.
0: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보충해 보자고. 자, 다시 아이들의 아빠 찾아 산만리가 시작됩니다. 동생 말에 출동!
11: 안녕하세요.
0: 멋져!
11: 한국어, 후쿠오쿠, 어떻게 가나요?
12: 어디 가나요?

0: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1: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어째 물어볼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운 동네. 가족 모두 지쳐갈 때쯤 갑자기 앙쿠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찾았다!
2: 안녕하세요.
1: 작전 변경!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
3: 한국 훅곡군은 어떻게 가나요?
1: 오! 기대감 상승 중?
4: 이쪽에 직진 가시면은 아, 네. 버스를 잡아가면 돼. 미리 한번 잠깐만요.
1: 모를 땐 여보!
4: 훅곡 관창공단 가는 데가 어디서 타지?
5: 관창공단?
4: 자기 산마차.
5: 산마차.
4: 네, 산마차.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5: 오늘 모셔다 드려요.
4: 이쪽으로.
1: 아내의 한마디에 잠시 생업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시겠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상이네요.
5: 감사합니다.
6: 아유, 세상에. 조심히 가요.
1: 아이고, 보령 인심 살아있구먼요.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의 정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3: 아빠 잘 만나고 가. 재밌게 놀다가.
2: 감사합니다.
1: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예뻐요.
2: 감사합니다. 바이.
1: 아빠 회사까지는 이제 버스로 6코스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오후 업무가 끝난 시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회사 앞마당은 사진 명당이라는데 무덤덤한 성격의 아빠도 예쁜 걸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7: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지금 꽃사진 찍고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나요.
1: 통신이 불안한 시골집에 있을 아내에게 언제 닿을지 모를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걸어가는 길만 잘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허, 여긴 사람도 하물며 차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수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 얼마나 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봤답니다. 당당하게 스스럼 없이 경찰차로 다가가는 앙쿠스.
8: 청소년장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위험한데.
9: 괜찮아요.
1: 좀 전에 요긴했던 한국어가 적힌 노트 등장. 마법이 펼쳐질까요?
8: 꼭부에 누구 만나러 가요?
1: 아빠 회사를 아시나 봅니다.
8: 여기 저희가 경찰차로 아빠 있는데 찾아줄게요.
1: 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9: 감사합니다.
1: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나 할까요? 얘들아, 대한민국 경찰차 타보니까 어때?
2: 네, 고시라.
1: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아빠 회사로 출발합니다. 네팔 산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8: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빠 있는 곳 거의 다 왔어요.
10: 봐봐, 이리 봐. 여기 봐봐. 봐봐.
1: 아빠라는 말에 밖을 뚫어지게 응시.

0: 좋지 않은 아이들.
1: 근데 바바가 깜고를 준다.
2: 바바 깜고를 준다.
0: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행선지인 아빠 회사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 대리,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대리인데 조심 타오니까. 타오니까 조심.
4: 네.
0: 인적 드문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친 뜻밖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4: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
1: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0: 가족은 몇 번이고 인사를 합니다.
1: 바이바이.
0: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회사 관리자분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1: 아빠 만나러 왔어요.
3: 아빠가 누구예요?
1: 저는 지금 씨의 아들입니다.
3: 반가워요.
1: 반가워요.
3: 악수. 반가워.
5: 나 굿거라. 굿거라.
3: 반가워.
5: 수감 같아서.
6: 지금 어디 있네요?
3: 아, 지금 저녁밥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0: 만남도 타이밍인데 길이 엇갈렸네요. 오늘 공장장님이 수감 씨에게 긴급 전달 사항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7: 식당밥은 어때요? 네. 먹을만해?
8: 먹을만해요.
7: 먹을만해?
8: 네.
7: 식당이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
8: 이거 맛있습니다.
0: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꺼내는 공장장님? 금일봉?
3: 열어봐.
8: 예.
0: 한 장짜리 러브레터? 어, 뭔가요?
9: 아, 비자가 연장했네요.
7: 연장 비자야.
9: 예.
7: 소감하고 더 인도 예. 길게 하고 싶어. 가능해?
9: 예.
7: 오케이?
9: 예.
7: 그래, 우리
9: 고맙습니다.
7: 예, 네.
0: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 1년 10개월을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9: 진짜 마음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너무 열심히
7: 나도 고생했고.
0: 하지만 가족 만날 날은 또 기약이 없으니 차마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걱정 말아요. 가족이 아빠 기숙사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빠 혼자 쓰는 방 안. 영상 통화로만 봤던 곳을 마주하게 된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쓰던 물건을 만져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아빠 냄새를 찾기 바쁩니다.
3: 수감이 보는 책.
6: 수감이
3: 일기장이네. 일기장인가 본지 모르겠고.
0: 남편의 노력이 묻어있는 흔적들. 혼자 견뎌온 고달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익숙한 체취.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5: 나만 혼자.
1: 어?
0: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한 아빠. 지금 가족들이 아빠 방에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아빠. 이대로 가족은 상봉하는 건가요? 어? 불 꺼진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연신 두리번거리는 수감씨.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한데요? 가족이 왔다 간 걸 눈치라도 챈 걸까요? 한참을 침대를 뚫어져라 본 이유는? 평소에 아빠는 이불과 베개,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이

0: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앙쿠스가 아빠 목베개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깜짝 만남 작전은 이렇습니다. 꼬마 신사 첫째가 아빠가 매일 문을 여는 장롱 안으로 몸을 숨기고,
1: 네, 맞습니다.
0: 엄마는 꼬마 대장 둘째와 함께 회의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한 것.
1: 둘로 절하라고 한다니 싸는 절하라이 점의 남을 절이라 한다고. 둘로 절하라고 한다니 싸는 절하라이 대해라 난 기원한다 나는. 내리고 싶은 자라 둘.
2: 봐봐.
3: 봐봐 그러니? 둘레 봐봐 그러니 굳이 혼자 봐봐?
1: 응. 맞으러니까.
0: 의심은 내려두고 씻을 준비를 하는 아빠. 옷장으로 다가가는데 앙쿠스를 지나쳐 옆 칸문을 활짝. 와, 아빠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죠? 바로 옆 칸에 아빠를 기다린 아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작전 실패? 이번에는 과연? 마침내 아들 발견!
4: 어디라고?
0: 꼬박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봅니다. 많이 크고 많이 무거워졌죠?
4: 갑자기 봤어요.
0: 너무도 똑 닮은 아빠와 아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인데 얼떨떨한 반응도 부전자전입니다.
3: 좋아요, 아들 보니까.
0: 기쁘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서 멍해진 거겠죠?
4: 가자, 와이.
2: 왜?
4: 거의. 꼬리발라야, 거의. 여름만.
2: 어린다라고.
4: 가자, 하루.
0: 아내와 둘째가 있는 회의실로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20kg이 넘는 첫째를 안고 한달음에 달려가 봅니다. 눈물은 삼키고 그리움은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4: 멋지게 보내셔.
0: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 하셨지요?
2: 응? 응? 아니다, 안 해주니까.
4: 누구냐고?
0: 둘째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줘야죠.
4: 들어와.
0: 기쁘니까 우는 겁니다.
4: 뭐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아.
0: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잠수함도 구경하고 귀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음껏 색칠하는 시간조차 아이들에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인데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선 상상하기 힘든 늠름한 해군도 되어봅니다. 더 큰 꿈을 품길 바라며 직업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상식을 배우고 운전면허증도 따보고.
5: 자동차 운전면 와우 엉꿀.
0: 전기차도 직접 몰았다니까요. 앙쿠스 완전 신났겠는데?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시완도 같이 해볼 차례. 형제가 함께 맞춤형 자동차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0: 되겠죠?
1: 너무 좋아요. 가족들은 너무 행복해요.
0: 다양한 체험으로 꽉 채운 하루. 아빠가 건넨 사랑과 꿈을 꾸게 해준 오늘을 아이들도 오래도록 추억하겠죠? 너무나 짧았던 8박 9일. 씩씩했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무너지지 않으려 엄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재회의 순간 기쁨의 눈물조차 아꼈던 무뚝뚝한 아빠도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에 속수무책입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아빠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에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 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 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러운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란 이름의 조각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토프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왔으며 영화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후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휘어잡았고 그 힘이 곧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찧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해미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해외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앨버트 베브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브리지 상원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쇠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테어로 루스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테어로 루스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금융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만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인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에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국가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외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 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1945년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웠죠.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으니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엉망이었잖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그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래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런 경제 위기가 올 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본위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대출기관이 됐고 자본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지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 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 좀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샬 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신도도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연결이 끊긴 법정 화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금 없는 달러가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달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긴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도 사실상 끝난 거고 세계는 자유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거의 안 입어서 공장, 기계, 기술 다 살려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엄청난 생산 능력까지 키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뿌리가 됐던 것이죠. 60년대쯤엔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같은 물건들은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인의 심장이랄까?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 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엔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왕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구촌의 이론으로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 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체계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직장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고 실제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일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미루는 본인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요. 또 동시에 일을 미루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거든요. 일을 미루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 직장 내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꾸불거리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일을 미루는 거야? 이런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 좋은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할 일이 있는데 일을 미루는 그 행동 자체를 심리학에서는 꾸물거림이라고도 하고요. 실제 학술 용어로는 지연행동, 영어로는 procrastin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꾸물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미루면서 꾸물거리는 것은 일종의 내 감정과 행동의 교착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 이렇게 두 마음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의 내적 갈등이 실제 미루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줄다리기를 할 때 이쪽 힘과 이쪽 힘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서 정말 힘세게 이걸 잡아당기고 있지만 힘이 똑같게 되면 아무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음속의 내적 갈등이 실제 일을 미루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속마음도 되게 시끄럽고 불편한 거죠. 그렇다면 이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양가 감정이 생길 때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면은 이거 실패하면 안 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은 그 일을 하기 싫다는 마음이 불쑥 든다는 거죠. 같은 일이라도 누가 나한테 이걸 시켰느냐, 어떤 사람이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을 맡기게 되면 일을 기분 좋게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가, 이런 상황적인 요소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작하기도 전에 분명히 반대할 사람이 나오거나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게 되면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일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싹 먼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일 자체를 뭉뚱그려서 크게 일 전체를 내가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사람마다 유난히 일을 미루게 되는 그 지점, 그 단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미루고 있다면 내가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는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심리학자인 피터 골위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 처리 과정에 관한 행동 단계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2022년에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한국인들이 특히 일 처리할 때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리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일 처리 과정은 크게 네 개의 단계가 있고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에서 일을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계획 지연 단계입니다. 그 계획 자체를 미루면서 무한정 대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걸려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단계를 착수 지연 단계에 빠져있다. 즉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미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착수 지연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계획을 세웠고 또 일을 시작하는 착수 단계를 잘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지속하는 데 있어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지연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일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뭐 너튜브 이런 거를 띄워놓고 여러 개 작업 표시를 동시에 띄워놓은 분이 있거든요. 실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실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를 넘을 수 없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이게 좌우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은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일을 더하는 경우에는 거의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일을 지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마지막에 끝내는 걸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완수지연이라고 하는데요. 보고서가 다 되긴 했는데 이게 뭔가 찝찝하고 아직 불완전한 느낌이 들어서 결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죠.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한데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 단계는 자기 평가 단계입니다. 일을 끝내고 자신의 꾸물거림 행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꾸물거리는 분들은 많은 후회가 남겠죠.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은 절대 일을 미루지 않고 먼저 시작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왔을 때 또 일을 안 하면서 불편해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이 만성적인 꾸물거림의 종착지, 그것이 바로 우울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이 꾸물거림이 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불편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결국 일을 못했고 그렇게 되면은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나는 다시 무기력해지고 이러니까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나는 무기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통제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한 건데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시간 관리에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갖고 철두철미하게 갓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할 일 목록 정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고요. 모두 다 잃어버린 시간을 내가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시간 관리 도구를 추천해드리고 열심히 며칠을 한다고 해도 이 미루는 것 자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단지 다이어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만성적인 꾸물거림, 미루는 습관은 사실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기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감정 조절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일을 미루고 있을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못하게 되면 혼날 텐데 다음에 또 경을 치겠지 이런 말도 생기고 이런 것이 같이 휩싸였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 속에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시간을 좀 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꾸물거림 미루는 습관은 단지 시간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교의 에르한 겐츠 교수 연구팀이 이와 관련해서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뇌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 그 뇌에서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체 크기가 이를 미루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 어렵죠?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피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반응이 훨씬 더 꾸물거리는 사람의 경우에 더 느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뇌의 편도체와 대상 피질 간의 연결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편도체에서 대상 피질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 다시 몸에 필요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고통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 자체가 너무 큰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불안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편도체 크기가 크면 대상 피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불안을 조절해 줄 대상 피질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이를 조절하는 힘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설이게 되거나 이를 미루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죠. 미루는 습관은 영영 못 고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훈련의 문제거든요. 꾸준하게 훈련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뇌에서도 편도체와 대상 피질 간의 사고작용이 좋아집니다. 활발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꾸물거림 자체가 만약에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라고 한다면 안 바뀌겠죠. 사람 자체 성격이란 원래 어떤 사람

정상이거나 일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물거림이 만약에 성격이라면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휴식을 하든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꾸물거려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공부나 뭐 보고서를 쓰거나 일을 하는 거 미루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자체는 미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꾸물거리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루는 습관을 약한 의지와 관련시키거나 자신의 성격 탓을 하지 말고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선 나는 게을러라는 꼬리표를 떼어 주십시오. 대신에 지금 해보자 라는 말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물거림을 훨씬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루는 습관은 성격이나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매번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렵듯이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20년 뒤에 보자. 불교도 시타르타가 2000년 전이잖아. 아직도 그것들이 읽히고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의미가 아직도 있는 거라고요. 계속 길게 보는 거. 길게 보는 거. 부모님들이 아이 낳는다고 게임 열어놓고 앱 깔아놓고 애한테 준다고. 편하죠, 순간적으로. 나중에 되면 애가 그거에 적응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5살 되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엄마가 야단을 치죠. 왜 그거 보냐고. 한때는 아이가 귀찮아서 스마트폰을 줬잖아. 이제는 자기가 외로운 거야. 애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길게 봤었을 때, 꼬맹이 때 KTX를 타고 갔을 때 있죠. 그때 힘들지만 아이랑 얘기하고, 그때 얘기한 그것이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랑 얘기하는 그 씨를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이렇게 들으시다가, 예. 네. 잘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늘 키워드는 지난번에 우리 공인이 무한히에서 다뤘던 거를 더 확장하는 건데요. 요 인연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이슬이 하나가 맺힌다? 그러면은 습도, 바람, 그쵸?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조건들이 이슬이 만들듯이 이해가 된다고. 근데 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인연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문제.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 잘못 인연을 만든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 결벽증 있어봐요? 자식들 그냥 붕괴돼요, 정신이. 그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죠. 집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애가 막 뛰놀고, 예? 집으로 싹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게, 목욕부터 해라. 그 들어진다라는 건,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망가졌을 때도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피곤해도 딱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는 아이 있죠.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편해야지 들어오지. 근데 엄마는 막 집 관리를 해. 근데 엄마가 관리하는 집이 깨끗해지려면 애가 안 들어오는 게 좋아. 물론 엄마는 얘기하죠. 왜 안 들어오냐고. 들어오면 씻으라고 그러고. 힘든데.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모를 아이가 선택을 못 하잖아. 태어나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그런 부모인 거야.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꼬맹이 때는 어쩔 수 없고, 미성숙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숙해졌을 때, 이제 인연에 내가 어떤 시기든지 간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근사한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김선호 시인의 상냥한 지옥이라는. 너가 모여 너를 만든다. 너가 모여 나를 만든다. 목과 나무와 입김이 모여 책상을 만든다. 햇살과 고양이 등뼈가 낮잠의 폭포를 만든다. 너가 만나면 너와 다른 너가 된다. 별 하나의 너와 별 하나의 너처럼 끊임없이 다른 너가 된다. 너와 너는 나를 합성하고 나와 나는 너를 합성한다. 너는 나의 의존에 너가 되고 나는 너의 의존에 내가 된다.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지루하겠니. 불변이 없으므로 붙들릴 게 없다. 소유할 게 없으므로 자유다. 안녕. 마지막이란 없다는 것. 심지어 나의 죽음 앞에서도

김선우 시인의 시에 이건 굉장한 인식이에요. 이게 너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 이 시를 읽었을 때. 그래서 이 시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짜증 나는 건또 그거야. 나나나나 너너너너너너 나오잖아요. 세계는 나와 너밖에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 있잖아요. 이 비유 하나 들게. 학교 초기에 있죠. 새 반이 됐어.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오죠. 그런데 딱 개학 날이 딱 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A라는 학생이 방학 사이에 죽은 거야. 반 아이들이 슬퍼요? 본 적도 없어요. 왜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인가 두 가지예요. 어떤 딸이 반려견을 키웠어요. 무럭무럭 무럭무럭 키웠는데 너무 예뻐. 예? 근데 죽었어요. 당연히 죽죠. 근데 딸이 애지중지하던 개인 거예요. 그 반려견은. 근데 같은 종을 엄마가 놀래가지고 딸한테 큰일 났다. 그래서 사왔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사왔어. 딸이 딱 들어왔죠. 금방 알지? 이해되죠? 아니야, 나랑 반응이 달라. 와, 막 화나겠죠, 당연히. 엄마의 입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그건. 딸은 대체 불가능한 거야. 그 굉장한 간극이에요. 그 사이의 간극이. 요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나를 가볍게 볼 때는 언제 가볍게 보냐면, 나 같은 건 대체 가능하다라고 볼때답 없어요, 그때 되면. 나 하나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대체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부정할 때도 그렇게 들어와. 어? 너 하나 없어도 여기 잘 돌아간다. 직장에 은퇴를 하거나 사표를 냈던 사람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 나가면 회사가 붕괴되는 걸 보고 싶어 해.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 화목해졌어. 인테리어도 좋아졌고, 후배들을 봤더니 얼굴이 밝아. 그때 확인되는 거죠. 내가 악의 축이었구나. 내가 이들을 힘들게 했구나. 교환 가능하다라고 세계를 보는 거랑 아닌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건, 사고 많잖아요. 그럴 때 보지만, 뭐 그냥 여러분들 반응 없잖아. 그와 그들은 교환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다 바꿔도 돼. 산불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꽃들, 나무들 탔네, 상관없어. 반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던 화분이 부서졌을 때는 답이 없어요. 너라는 건 교환 불가능한 거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타르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나 그녀나 당신들 그들이 없다. 다 너다. 그래서 저는 시타르타가 되고 싶진 않아요. 힘들어 못 살아 이거는. 나와 너라고 했었을 때 이게 팽팽한 관계인 거예요. 이게. 나와 너만 쓰는 거야. 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죠. 교통사고 현황판. 어제 두명 사망, 세명 사망. 두명 사망할 때 장난칠 수도 있어요. 아, 아깝다. 10명 안 넘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아버님이면 교통사고로. 그 숫자 2는 대단한 숫자예요. 보기 싫은 숫자야, 사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다 봅시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교환 가능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우리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잎사귀 하나 있는 꽃들 보면은 그냥, 아유, 여기 뭐 지천으로 널렸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꽃 하나도 그냥 꽃! 그것! 이 정도 3인칭이 아닌 거야. 너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 예에서 기억나죠? 내가 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뭣도 안한 사람이야. 그 아이가 방학 때이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런데 그 학년 마지막 때 친구가 죽었으면 완전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아이랑 했었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추억들 나한테 다 있잖아.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거야. 한 아이가 새로 이제 학기 말에 한 명이 온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지? 낫을 거야. 왜그 자리에 네가 있지? 그 자리는 비워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야, 어쩌면. 예, 그것, 그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너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 때그 느낌에서 한번 읽으면 재밌어요. 3인칭이 없어. 이 시를 읽고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너들은 이렇게, 이 너들 떼거리는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그걸 배워야 된다고. 우리한테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얘기죠. 당신들도 똑같고 그들도 똑같고 그 그녀도 똑같아. 이 세계가 더 크죠. 우리는 이게 더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돼야지.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고 여기 옷 예쁘게 입고 있잖아. 그 옷이요? 근사한 어떤 사람의 추억이 가진 옷이라면 바꾸지 않아요. 바꾼다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 옷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세계가 늘어나야 돼요. 너로. 다 너인 거야.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너라고 봐야 된다고. 함부로 죽이고 해치고 공격하고 이용하고 웬만하면 바꾸고 정리해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걸로 생각할 때 나와요.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 있죠. 나라는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죠, 요새. 나 같은 거? 엄마 눈에 눈을 보니 저걸 왜 놨지? 이런 눈빛이 들어. 저 공부도 못하는 걸왜 놨지? 저 사고뭉치를 왜 놨지? 회사를 가도 저일 못하는 거 저거 왜 뽑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나 하나 없으면 새로 뽑겠구나. 나 하나 없으면은 둘째 아이 있죠. 내 동생한테 에너지를 가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장 강할 때 이런 거예요. 나는 바꿀 수 없어. 어쩌면 시타르타가 처음 태어나서 했었단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 있죠.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비유가 왜 만들어졌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 홀로 존귀하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너희들을 다 무시할 게가 아니라고 해. 나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김선호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인연이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목과 나무와 이끼이 모여 책상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 있죠? 그런 세계들은 변화하고 한계 맺는 세계인 거야. 변치 않는 남자, 변치 않는 여자, 변치 않는 어머니, 변치 않는 아버지. 신뢰하지 맙시다. 5살 때 아버지라, 10살 때 아버지라. 지금 60 먹어도 아버지가 같아. 그러면 찾아갈 게뭐 있어? 여행도 갈 필요도 없고, 뭐 관계를 못 맺잖아. 그런데 또 관계를 맺는 세계잖아요. 뭐가 만들어지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연이 닿으면 붕괴가 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상냥한 지옥이잖아. 지루한 천국 같은 데는 아닌 거예요. 지옥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 아꼈던 벚꽃이 인연이 닿아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죠. 근데 돌아보면 얼마나 상냥해. 걔네들이 폈을 때와 펴 있을 동안은. 내가 이뻐해 주면 이뻐해 준 만큼 리액션이 나왔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거죠. 요게 이제 이 시가 가진 그 의미예요. 그리고 요 감각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하죠. 나와 너. 세계가 너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세계가 교환 불가능한 걸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서양은 이 감각이 사실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전혀 달라.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니까 아프고, 이슬이 없어지니까 아프고, 꽃이 지니 아프고, 이런 쪽이잖아. 인연이 다 돼가지고 사라졌을 뿐이야. 눈사람이 있었는데 온도라는 연이 안 맞춰져가지고 눈사람이 사라졌을 뿐이야. 나중에 인연이 다 되면 다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라고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잖아. 요런 맥락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불교가. 근데 제가 철학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들레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듣고 있는 건 거대한 교향곡이 하나예요. 실제로 거대한 교향곡에 그 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악기들이 연주하는 게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향곡이 하나가 연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이올린 주자가 한 명이 빠진다고 그래서 곡이 크게 변하진 않아. 근데 한명 빠지고 보면 어느 정상 임계점에 이를 때 있죠. 그러다가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야, 이게 베토벤의 7번 교향곡이냐? 이리 될 때가 있어. 라이프 니츠를 기억해도 돼요. 우리는 물방울 소리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듣는 거는 파도 소리 들어. 바닷가에 철썩, 철썩. 마치 파도가

소리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서로가 부딪히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육지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힌다. 그 소리가 합쳐서 들리는 거야. 어디에도 없어요, 그 큰 소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감수성이 굉장히 다시 중요한 거예요. 들려지는 그거를 얘기자들을 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풀리. 치마. 주름 잡힌 치마. 이거 주름이에요, 주름이라는 의미. 풀리. 요걸로 사유를 한다고. 주름을 보세요. 주름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주름이 혼자 만들어져요. 옷에 옷이 팽팽하던 옷이 세 개랑 부딪히는 거죠.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 의자에 앉고 멋도 하고 걷고 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구김은 다를라. 주름이 잡힌 그것을 뭐로 보냐 하면 이슬로 보면 돼. 합쳐진 걸로. 들레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세 개는 모두 주름인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요 단어는 기억나시죠? explication, 설명. implication 찾으면은 빈도수가 떨어져서 좀 어려운 단어로 나올 거야, 이거는. 함축. 포인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풀리 보라 그랬잖아요. 풀리. 풀리. explication. 바깥으로 주름을 펴는 거야. implication은 안으로 주름이 말아지는 거야. 삶을 뭘로 설명하는 건지 아시겠죠? 살아가는 건 주름을 나한테 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봐요. 내 주름이 펼쳐지는 거야.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들레즈가 20세기 최고의 생성의 철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성의 철학자. 창조라는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생성이라는 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돌이 바닥에 깔려 있죠? 막 냇가에 깔려 있어요. 그거 있는 거지, 다. 그것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아.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르지. 다르게 배치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생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성이라는 말은 새로운 배치, 새로운 관계. 여러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그거 몰라요, 잘. 이 사람이 어떤 인연들로 만들어져서 나한테 왔는지 몰라. 그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막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펼치면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이쁜 척하죠.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주름을 펼쳐줘요, 그 사람한테? 언제 보여줄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나를 펼친단 말이에요. 언제 펼쳐주죠? 저 사람이 따뜻할 때. 꽃 피듯이. 당신 그거 다 보여줘도 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기 맨 얼굴을 보여줘도 저 사람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익스플리케이션을. 왜 펴야 돼요? 저한테 종이 한 장만 찢어주실래요? 네. 안 쓰는 종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돼서 접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접히고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계속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 얼굴이 주름인지도 몰라. 어부의 주름과 농부의 주름과 화이트 칼라의 주름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잖아. 젊었을 때 관계 맺기가 왜 좋은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주름 접기가 편한 거야. 나이 들어서 관계 맺기가 힘든 이유는 접히질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어? 이래서 관계를 못해. 이렇게 이러고 사는 거야. 이제 어쩔 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났네? 근사하네? 펼치는 거죠. 왜 펼치냐고요? 이렇게 펼친다. 펼쳐. 주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이분이랑 만났잖아. 접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신뢰해서 주름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잖아. 놀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받았던 첫인상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네? 이럴 때 부담스러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 어?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뭐 집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에 많이 시달렸고 막 온갖 일을 다 겪었네?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이 그걸 펼쳐 보였을까? 어떤 사람이요,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 그렇게 근사한 사람 아니에요. 저 조울증 있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당신을 통해서 새로 접고 싶다라는 거야. 한번 주름이 접히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된다고. 60대가 주림을 피면 더 많아, 복잡해요. 그래도 이렇게 폈으면 좋겠어. 피면 처음에 빠시빠시 했었을 때보다는 뭐 그닥 좋진 않아. 근데 삶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주름을 접는 거야. 이해되시죠? 익스플리케이션이 너무 예쁜다는 거야.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꽃 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꽃이 딱, 온도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꽃이 딱 피잖아. 그런 것처럼. 근사한 사람을 만나면 익스플리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익스플리케이션에서 희망을 봐요. 기존에 접혀졌던 많은 인연들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인연들을 노력을 다해서, 그건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표면에 남아있잖아. 그런데 새로 접을 준비를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인플리케이션, 주름 잡힌 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많이 접히면 접힐수록 우리는 관계를 못 접어. 다시 또못 접으니까. 이렇게 될 때. 혼자서 안 돼요, 이게. 근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사한 저자를 만나야 되고, 근사한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사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펼쳐도 되는구나. 펼치는 순간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인연 만들기가. 다시 주름 만들기가. 예쁘죠? Implication, Explication. 삶은 이두 가지구나. 주름을 만들는 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주름을 펴는 과정이고. 이제 이걸 또 활용해도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뭐예요? 주름을 펼쳐주는 거예요. 편하게. 이해되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별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한다라는 것도 주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잘못 맺는다? 주름 펼친 적도 없어. 계속 접기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옛사람들이 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들 건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 옛날 다른 여인, 다른 남자의 꿈이다. 펼치면 너무나 슬픈 주름이 나오는 거, 여러분 펼치면 답 없다.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자아는 이거다 보면 여러분 답 없어요. 아이도 나름대로 사회생활합니다. 남한테 배신당해서 생긴 거 말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무시해가지고 생긴 거,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든 나들을 나 안에 만들어야 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또 궁금해 여기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이 필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좋은 행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로 본다면 행할 행자, 정치할 정자, 그래서 정치 또는 정책을 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란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행정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정부 또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또 관료들이 비일이나 이런 거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비관론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라고 해서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이러한 얘기 같은 것이 우리 인구에 희자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행정이 곧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한다면 일정 시점에서 공적인 행위자가 즉 정부가 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적인 행위자는 공무원 집단, 쉽게 얘기해서 관료들, 그리고 그 공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준정부기관, 또 공공기관, 또 공기업, 심지어는 민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한 국가나 커뮤니티가 통치되는 시스템 또는 국가, 조직 또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행위나 방식 등으로 정의됩니다. 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쓰는 얘기를 본다면 정부라는 것은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을 기초로 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통치기구 전체를 얘기합니다. 특히 입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또 심지어 사법부까지 포함한 그런 것을 정부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좀 협의 개념으로서 행정부, 즉 집행부만을 의미합니다. 행정과 유사한 개념이 뭘까?

행정과 가까운 게 뭘까?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을 뭔지를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경영인과 정치인데요. 정치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부와 행정부의 외부의 관계에서 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면은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이지만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의 사상하에서 위임받은 그런 것을 권위적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게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와 행정은 서로 다른 거다. 이것을 우리 행정학에서는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서 행정은 결국은 행정 관료제 내부에서 무비판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정치에 복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가치 배분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일종의 정치가 보스라면은 행정은 거기에 대한 부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은 서로 다른 거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고전적인 그릇은 1900년에 근나우라는 학자가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지 표명이고 행정은 국가의지 집행 또는 실천이다 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현상을 들여다본다면 정치가 해야 되는 것을 일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아무리 국회에서 방향을 잘 정해주더라도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집행 단계에서 결정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국회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일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도 행정 관료도 일종의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FLB 같은 사람들이 순환적인 구조에서 정치와 행정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미국의 프레드릭스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가난한 사람 특히 이런 데에서 찾아가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 관계를 본다면 정치 행정 이원론은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은 결국은 현실적인 거, 현실 실제 일어나는 것은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과연 언제부터 생겼을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 현상은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이 행정이고 거기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잘 먹고 살고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시작은 전쟁을 통해서 권력 잡은 그런 권력자를 갖다가 도와주는 시종, 집사 이런 이제 행정 시작이라고 한다면 평화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죠. 6000년에서 250년 전까지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행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50년 이후에는 이제 민주 행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왕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전제주의적인 행정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그러한 법적인 틀 내에서 어떤 것을 해나는 그러한 것을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구 얘기고요. 한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고구려, 그다음에가 신라 백제였던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경우는 이런 그 행정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서구보다 더 앞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독서산품과가 있어서 능력, 실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품계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관료제를 일찍부터 형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서구에서 전쟁한 사람들이 자기 말 잡는다는 사람, 자기 친인척 이렇게 뽑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체계적인 그런 행정활동이 있었고요.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더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가 발달됩니다. 의정부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국회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우리 그 왕의 권한을 굉장히 제약하는 그러한 식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봐도 전혀 모범적인 그런 행정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그런 그 조선의 그런 좋은 정통을 다 이제 말살시키고. 일본의 착취를 위한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꼭 우리 행정의 발달사에 집어넣기는 힘든 것 같고요. 이제 정말로 근대적인 그러한 행정은 미군이 정에 의해서 들어온 행정 기법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을 하니까 아까 서구에서 2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한 70년, 80년 전에 정부 수립 이후 그런 민주 행정의 시초가 들어왔고요. 박정희 정부 때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한 것, 이것의 가장 뒷받침을 해준 활동이 바로 행정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발을 걷어붙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좋은 나라를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경제성장에 그러한, 큰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목표 설정도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 또, 정부와 산업까지 이렇게 쭉 발달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제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설정이 되질 않아서 국회도 그때는 권무도장이다라고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정치 부분이 상당히 축소됐고 행정이 과잉됐다.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은 가치 배분에 관한 그런 모든 걸다 했다고 볼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 행정 이론론적인 그런 점에서 행정 주도적인 그런 경제 발전을 한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 또 정치 민주화가 굉장히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서구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그런 민주 행정 체제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행정 필요 없다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행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어나서 양치하죠. 양치한다면은 그 치약이나 수돗물 이런 질 같은 건 대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위임받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또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쌀또 반찬 이런 영양 이런 거는 농림부에서 하는 그런 것에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갈 경우에 지하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것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으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직장을 관할하는 부가 적어도 하나 내지 두세 개막 같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우리가 이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없는 사회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행정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냐?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정치인이 잘못한 것을 마치 행정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근데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 친다면은 사실은 정치가 크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법을 해주고 그렇게 한 것을 행정은 쫓아서 했을 뿐인데 마치 행정이 잘못한 것처럼 왜냐면 실제로 느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실패를 강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 행정한테 맡겼더니 이게 효율적이도 못하고 또 심지어 부패까지 하더라. 또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막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런 기업한테 그런 포획당했다. 그래서 포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왜 대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이 행정이 도대체가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듣고 있는 이제 관료제의 그, 뭐랄까, 경직성, 또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절차를 위한 절차. 아니, 이게 뻔한 건데, 뭐, 이거를 뭐, 주민등록, 뭐, 지금 내놓으라는 둥, 뭐, 어떤, 누구한테 갖다 왔는데는 막, 이게,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조직의 그 비효율성, 이것을 행정에 욕먹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 욕먹는 또 하나 이유는 제대로 일을 안 해서입니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에 좀 등한시하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MF 1997년 IMF 때의 이 얘기를 들수 있습니다. 그때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금융 부분이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서 여러 가지 은행들을 만들고 거기서 막 대출을 막 해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용 불량이 생긴 거죠. 행정은 알고 있고 실제로 이거 미리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온 국민이 거기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하던 데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가 심지어 도산 파산해서 뭐그그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까지 일어난 데는 정말로 한국 역사상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시대를 갔는데 이것이 물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쭉 보고 왔던 그런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겪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학자 도널드 머헤니라는 사람이 행정 부담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습 비용입니다. 혹시
자칫 우리가 평범한 일상 그 보통

국민들은 뭐 그리 일일이 어떤 정책이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고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정보도 얻고 깨닫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실 생업에 바쁘고 또 우리가 문화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이것을 꼭 학습을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그 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복종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을 텐데 하라고 해서 나 냈더니 이거 서류 미비, 너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빠꾸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돌려보내냐? 이것을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걸 받으려면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종 비용이 많이 들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예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그 지원을 할 때, 심리적으로 괜히, 나는, 이렇게, 이런, 이 사회에서 정말로 낙오자로서 이런 걸 신청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못해 살지 못하는 것처럼 행정 속에 쌓여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이제 수천 년 동안 그것만 했냐라고 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적과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과연 정부가 얼만큼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행정에 직접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그건 시장이 더 잘한다, 기업한테 맡겨라, 또 민간이 더 잘한다 해서 역할 분담을 하자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의 논란이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시장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진보,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걸 오히려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행정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외국의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정부 활동의 변모를 최소 기능, 중간 기능, 그다음에 적극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눴습니다. 최소 기능이라는 것은 순수 공공재, 다시 얘기해서 국방, 안보, 치안 이런 것 같은 순수 공공재 제공, 그다음에가 공중 보건. 그다음에가 우리 형평성을 증대한다든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행정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최소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이제 중간 기능은 대표적인 예가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환경 보호, 그다음에 독점 독과점 규제죠. 그다음에가 보험. 금융, 이런 금융업 문제, 사회보험 문제, 이런 부분은 중간 기능으로서 행정이 정부가 할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서 적극적으로 좀 더, 앞서간 그런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산업정책입니다. 부의 재분배, 어떤 것을, 발행하느냐, 진작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사실은 이제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이것에서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요. 간섭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제 금융 분야 같은 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IMF 1997년 IMF 그런 위기 극복한 이후로 사실 금융 시스템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점점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점점 다원화되고 하다 보니까 역시 행정의 역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복지 기능입니다. 원래 복지국가론이 옛날부터 나온 건데 요즘
우리가 그

1인 가구라든지 개인이 중시되고, 그다음에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이런 모델이 이런 여러 상황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이 어떤 종합복지 기능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는, 나라가, 행정이 이런 것을, 가족이 하던 일을 상당히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정보화 강국인데요. 정보화 대국으로서 또 앞서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가 관여하지 못하는 국경을 벗어나는 새로운 현상들,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놔두는데,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범죄라든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걸 제정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산업도 육성하고, 또 선의 투자자도 보호하고, 과세 체계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 중요하다고 해서 꼭 반드시 공무원 행정이 꼭 해야 되냐, 또 직접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웠던 것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의 규제, 통제 방법이었습니다. 통제, 허가, 규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셸 푸코가 얘기한 판옵티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서 죄수들이 감방을 동그랗게 해놓고요. 그것을 감시하는 간수는 이 꼭대기에 짝이 있어서 죄수들은 간수를 볼수 없고, 간수는 모든 죄수를 보여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행정이었다면은,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서 변화가 됩니다. 행정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이제 많이 놔둬주게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앞서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또 행정 민원인들이 굳이 그런 관공서 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또뭐 불편한 말뭐 얘기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의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정부 행정이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주화의 문제인데요. 민주화가 되면서 정부 이외에도 같이 하자 해서 거버넌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NGO라고 했죠. 그다음에 시민단체죠. 그다음에 기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꼭 공무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결정하자.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화와 민주화, 이두 가지가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 우리가 보통 비판하던 이제 사라지는, 굉장히 약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런 직접 규제에서 이제 간접 규제로 바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접 규제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바우처 같은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업자 같은 경우는 구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지정해서 여기 가서 꼭그 출석 체크하고 이걸 강의를 들었나 안 됐나, 교육훈련을 받았나 안 됐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를 나눠줘 가지고 당신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는 그 계약을 한 그런 학원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듣게 하는 거죠. 그뭐 출석 체크할 필요도 없죠, 필요한 게.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불특정한 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 위반할 적에 아무나 이렇게 찍으면은, 그 위반사항 찍으면 보내주면은 그것이 확인을 해서 그 위반한 사람한테는 벌금을 물고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한테는 신고에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돈을 주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약국.

미국 같은 데 예를 들면은 most wanted 해가지고 이제 그 범죄자들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신고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 주겠다. 다른 게 뭐냐면은 그거는 일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만 이거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고 포상금 중에 위반자가 막 여기저기 불특정하게 잔뜩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있고 또 신고하는 사람도 이제 전국에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가 행정이 직접적으로 너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당히 행정수단이 다원화되고 고도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여기서 통제 받고 있나라고는 모를 정도로 그런 쪽으로 행정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행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키 포인트는 행정의 역할은 점점 약화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행정 국가화라고 하는 건데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점점 그 1인 가구와 같은 해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개인의 선택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변화의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공공성이 뭐냐? 이것을 달성하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이 같이 다 살래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조금은 불편해도 모든 사람이 불편해도 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이 편해지는 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어떤 것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잘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행정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행정선이 다원화되면서 가급적 그렇기 때문에 점점 떼어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할수 있는 부분은 자꾸 행정에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떼어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미래의 행정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공동체가 그 존속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국방입니다. 국방.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당해서 국가가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생존이 1번이고 평상시에는 평화시에는 외교를 통해서 이래서 외국과 교류하고 협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고 나아가서 어떤 더 나은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미래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격은 이제 안전국가입니다.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그런 자연 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본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국민이 건강을 집단적으로 위협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국가, 안전 행정 이 부분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미래 행정에서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할 때는 캐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정부의 활동 기능이 축소하고 자꾸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역설적으로 정부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종적인 파수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하냐?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로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행정이

중요한 거는 가상세계, 정보와 기술을 통해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현실, 실물 세계에서 이렇게 산다면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가상세계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앞장서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정부에서 관심이 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다든지 검사를 받은 결과라든지 보험을 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온갖 정보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홍길동 당신은 지금 40세인데 지금은 당신의 그런 모든 저거를 경합해 볼 때, 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검사를 해보라.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야 되고 AI가 그걸 다 찾아낸다는 전제 하에서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블랙박스나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해놓으면은 어떤 사람 어디에 잘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또 어디 부분에 사고가 계속 난다면은 그거는 도로의 설계나 이런 걸 바꾼다든지 해서 이런, 정보와 기술 이런 걸 통해서 행정 자체도 발전하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행정이 앞장서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또 실천을 옮겨서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무역 경쟁도 하고 외교 경쟁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부도 다른 나라의 정부하고 경쟁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진 대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이 잘 돼야 우리 국민이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것을 저는 이제 정부 경쟁력이라고 그러는데 뭐 행정 경쟁력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민주화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비판과 불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 어디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행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 경쟁력이라고 해서 그 국가 경쟁력과 같은 차원에서 그런 개념으로서 그런 정부 경쟁력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의 정부 경쟁력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등 전후에서 나와 있고 아마 7, 8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5등 이상 이내는 들수 있을 정도로 우리 행정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정부의 경쟁력은 어떻게 발전시킬까?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축에서 이제 정부의 그 개입 부분이 분야가 아주 최소에서 중간 뭐 적극 그런지 쭉 이런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정부의 개입 방법이 직접 개입의 부분이 이제 1이라면은 점점 해서 간접해서 거의 이제 방치해 놨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만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런 거. 이제 Y축이 이제 그런 행정수단, 아까 얘기한 그런 거라면은 세 번째 측면에서는 정말로 행정이 그걸 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행정 역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축. Z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볼때 이제 가장 적합한 거는 사실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다면 행정의 간여 범위가 제일 적어야 되고요. 직접 간여하는 부분도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가 그거에도 행정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위반하려고 그러든지 악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행정의 역량, 힘도 크게 힘은 커야 되겠죠. 이런 정부의

개입 그 범위는 그각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적으로는 작은 정부가 좋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큰 정부가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가장 뭐랄까요? 필요한 부분, 필수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미래의 부분도 앞서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직접 개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부의 재분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그래서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통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이 안전 규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재난재해 같은 것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 기업에 그냥 우임한다든지 방치한다면은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이 또안 나타난다는 법이 없죠. 예를 들면은 소말리아 같은 데에 치안 유지가 잘안 된다 그러면 정부 역량이 적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안 부분이 상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그런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뭐 경제 부분도 그렇고 문화 사회 부분도 그렇고 정부 역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학자들과 그다음에 우리 온 국민이 머리를 합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가장 요약적인 얘기가 이제 뷰카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뷰카는 V 휴발성이 많은 그런 불안정한 그런 사회고 uncertain 해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complex 복잡하고 그다음에 ambiguity 애매모호한 그러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제 점점 이런 뷰카의 시대로 강화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우리 행정이 좀더 스마트해야 된다 이거죠. 스마트하려면 어떻게 하냐? 민주주의 발달로 인해서 혼자 하려고는 안 되고요. 참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행정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고 또 하나의 축은 어느 분야든지 뷰카 시대의 경우 특히 그것을 아주 좁은 부분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무시하고 어떤 어떤 특정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게 포퓰리즘인데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앞으로 미래 행정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방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그 현장 밀접형으로 나가서 실현시키고 하는 그러한 대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성과 대응성을 통해서 미래의 이 스마트 행정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응성의 경우 굉장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뭐 같은 일이라도 뭐 우리가 모든 게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시에 타이밍이라고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스마트 행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 들어오는 행정 관료, 공무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스마트해야 됩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고전적인 관료제. 반복적인 거 계속해서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인 그런 관료제, 고전적인 행정이었다면은 이 시대는 지난 거죠. 이제 이 시대는 지났고 앞으로는 아주 스마트한 젊은 인재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 젊은 인재들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뷰카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뭔가 또 앞으로 이거를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뭔가

0: 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비하는 거. 그게 스마트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뷰카 시대에 이러한 것이 이제 뭐각 스마트한 그런 시장도 있고 기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는 행정이 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부밖에 할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이 스마트 행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의 방법으로서 이제 정보화를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서도 전자정보 부분에서 세계 1위로 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AI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화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행정을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행정 부담, 심리적 부담, 복종비 부담,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이런 것을 할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행정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현재 방향도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한반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유엔 등 그다음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강대국가의 그런 무역 전쟁에서도 우리 국익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가 개도국의 어려운 문제를 같은 것을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국제협력, 국제원조 이런 거에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국제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은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답은 뻔한 것 같습니다. 행정은 필요하다. 행정 없이는 살수 없다. 그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행정을 정치와 혼동하지 말고 정치의 잘못한 것을 그 행정이라고 혼동하시지 말고 행정의 그 자체를 볼 것이며 그러며 앞으로 점점 행정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고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행정은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거의 행정 한류라고 할수 있을 정도 잘하는 부분이 꽤 있으니까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을 또 새로 개척하고 현재 좀 잘못된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고 해서 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제는 이런 한반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런 한국의 행정 문화가 국제적으로 외국에 수출을 하고 또 국제기구에도 스마트한 사람들이 나가서 진출해서 행정을 빛내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현재 방향도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국제협력, 국제원조 이런 거에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가족에 대한 테마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시즌이고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쓸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표현들을 정리해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뭐 엄청난 관용구들을 배워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보자는데 취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다. 이런 말. 네. 뭐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안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다, 혹은 아이들을 지지하다, 응원하다. 자, 이럴 때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랑하다는 그냥 love. My children, 여기까지는 좋죠? 온 정성을 다해 혹은 진심을 다해야 할 때, with all my heart. 너무 좋아요. With all my heart.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그렇죠?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아이들이 어리든, 뭐다 컸든 상관없이,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 꼭 그대로 써볼게요. 들어볼게요.
1: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0: 진심을 다해. 느낌 아주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원하다. 자, 지원하다라는 어감으로 support 단어 쓰시면 돼요. support. 이제 지원하다. 뭐 지원해주다. 지지하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다. 이런 의미로 support my children. 자, 전치사 연결이 in이요. In everything they do. 자, 아이들이 뭘 하고 싶든지 간에 내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의미로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In everything.

0: They do. 이렇게요. 다시 한번.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다. 혹은 지원하다의 의미. 자, 들어볼게요.
1: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0: 자, 그 다음에 이 지지하다 응원하의 의미로 이 support도 쓰는데요. Supportive란 형용사도 원어민들이 자식 이야기할 때 엄청 많이 씁니다. Be supportive. I want to be supportive. Supportive. I want to be a supportive dad. 그럼 아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한다거나 의견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그럼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That's being supportive, right? Supportive. 지지하다, 응원하다의 의미로 be 동사 붙여서 그런 상태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e supportive. Be supportive.
0: 그래서 이 두 가지 support, supportive 잘 기억해 써보셨으면 좋겠고 자,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지원하고 싶다. 자, 여기서 아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오늘은요, 문장을 뭐 과하게 바꿀 생각이 없고요. 그 표현을 연습을 계속 문장에 넣어보는 겁니다. 주어만 넣어서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주고 싶다.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자, 좀 감정을 실어서 in everything they do 들어볼게요.
1: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표현 두 가지. 자,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들한테 스스로한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또 아낀다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아낀다는 얘기를 실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영어로 이 두 가지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믿음을 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뭐 누구를 믿다 할 때 believe라는 동사에 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믿다, 믿음을 갖다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우리도. 믿다는 그냥 뭐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다 안 믿다 이거고 믿음을 갖다는 believe를 쓰긴 쓰는데 주의할 게 뭐예요? in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믿음을 갖다가 believe in 누구누구이거든요. So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I always tell my children to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이거 뭐예요? 스스로죠.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1: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0: Believe in themselves.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care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care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 아낄 때 I care for you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care so deeply about 누구누구 하셔도 됩니다. I care so deeply about my kids. I care so deeply about my kids. 요 뒤에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I care so deeply, care so deeply about my children. 우리 자식들을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낀다. 이런 말할 때 so deeply 붙여가지고 care를 동사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원어민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1: Care so deeply about. Care so deeply about.
0: Okay. 자, 그럼 이걸 문장에 넣어보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항상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럼 나는 아이들한테 얘기한다. I always 말한다. Tell my children. That 다음에 조동사 연결하면 되죠.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난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한다가 되잖아요.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이거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이거 계속 몇 번만 따라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1: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0: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잘 익혀서 그대로 좀 써보셨으면 하는 문장들이 오늘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그럼 자랑스러운 형용사가 뭡니까? Proud죠? Proud. 그죠? Proud. 그건 이제 자랑스러운이고 Pride 하면 자부심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죠? 응원하다, 지지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마지막 표현, 이거는 feel so proud of somebody. 자, 너무 자랑스럽게 능기다 해서 so 넣은 거예요. So, feel so proud of 다음에 사람이 옵니다. I feel so proud of my children. I feel so proud of my son. I feel so proud of my daughter. I feel so proud of my kids. Okay? Feel so proud of somebody. 자, 들어볼게요.
1: Feel so proud of. Feel so proud of.
0: 자, 앞에서 응원하다의 의미로 혹은 지지하다, 지원하다의 의미로 support를 썼었죠? 그것도 응원의 의미.

0: 있는데 정말 막 의욕을 뿜뿜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응원해 주는 때쓸수 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Root for my kids. 저게 뭡니까? 저 뿌리란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뿌리인데 뿌리지만 동사로 root for 누구누구 하면 응원하다라는 얘기야. 정말 응원하다 이렇게. 의욕을 낼수 있게. Root for my kids. I always root for my kids. 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너무 쓰긴 편한 동사죠. 보시다시피 단어들이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이 조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 회화라는 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자, root for my kids. 들어보세요.
1: Root for my kids. Root for my kids.
0: 자, 그럼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둘다 넣어볼게요, 한 문장에. 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요. 이말 붙여볼까요? 여기 이제 proud가 나오면 되고 여기 root for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I feel so proud of my kids. 부드럽게 한번 더요. I feel so proud of my kids. 한 번만 더요. I feel so proud of my kids. 그리고 and root for them. Root for them. 여기도 주어 동사 다 생략했듯이 생략해도 돼요. Root for them. I 빼고 그냥 and root for them. 그러면 응원한다. 됐죠?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feel so proud of my kids and root for them. I feel so proud of my kids and root for them.
0: 자, 오늘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었지만 쉽게 조합해서 쓸수 있는 그런 말들 잘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다. 자, support 동사. I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그죠? I만 붙여도 문장이 되죠?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들어볼게요.
1: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0: 오케이? 믿음을 갖다. Believe 좋은데 in이 들어가야 되죠? Believe in themselves. 아이들한테 항상 믿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할때 Believe in themselves. 들어볼게요.
1: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0: 응원하다 의미로 아까 root 동사 썼었죠? 그 동사예요. root for my kids. 들어봅니다.
1: Root for my kids. Root for my kid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표현이 좀 끝났고요. 계속 이어갈 겁니다. 가족 관련된 테마 너무 딱 다루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훈훈하게 좀 다뤄볼게요. 자, 오늘 방송 놓치셨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서는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뭐였죠?
1: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입니다. 오해.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My exaggerations lead to misunderstandings.
0: My exaggerations. Uh-huh. 그러면 과장이에요. Mm-hmm. 과장을 하는 행동들이 lead to 어떤 것으로 이어진다. Misunderstandings,
1: right.
0: 오해로. 그러니까 제가 과장을 해서 오해가 생겨요라는 핵심 내용이고요. Mm-hmm.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Kelsey.
0: Kelsey in Australia.
1: Uh-huh.
0: 그래서 Kelsey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준비했습니다.
1: Sounds great. Kelsey 씨,
0: 나와주세요.
2: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0: 네, 어떻게 해서 오해가 생긴다고요? 문장 확인해 보죠.
1: So Kelsey said,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0: 네, 가끔은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A bit of a misunderstanding 하면은 그래도 뭐 오해가 너무 크진 않아요.

0: people, there are a few things that can make it really easy or really difficult.
1: I think, 제 생각에,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people,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Mm-hmm. That can make it, 여기서 말하는 it는?
0: Communicating.
1: Mm-hmm. The communication, maybe. Mm-hmm. 그래서 그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를 really easy or really difficult. Mm-hmm.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도 mm-hmm.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거나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Mm-hmm. 가끔 보면 이제 few하고 a few가 사실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Mm-hmm. few는 별로 없고 yeah. 몇 개 없는 거예요. I yeah. have a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몇 명밖에 yeah. 없다라는 말이고
0: You don't have that many friends.
1: 네. a few 하면은 이제 몇 개 있다라는 yeah. 말인데요.
0: 지금
1: 네. 그래서 there are few things라고 말을 하는 거였다면 아예 문장의 의미 자체가 반대가 됐을 건데요. Mm-hmm. 여기서는 분명히 a few가 맞아요. 그런데 yeah. 발음상 그냥 there right. are a few라고 하지 않고 there are few there 해서 are few. 이걸 few로 잘못 듣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Right. 주의해 주세요.
0: Mm-hmm. Great. And next she gives us an example. She say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usually find is I tend to be like, I exaggerate a lot.
1: 과장하다.
0: Exaggerate. Exaggerate.
1: Exaggerate. Mm-hmm. z 하고 z 가 한 단어에 나오기 때문에
0: uh-huh. exaggerate.
1: 네. exaggerate. exaggerate. 그래서 exager. 과장하다.
0: exager.
1: 예문을 볼게요.
0: okay. For example, you could say I might have exaggerated a little bit. Just 네. a little though.
1: 네. 그래서 might have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I did exaggerate.
0: Yeah, you did.
1: 과장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0: You exaggerated. 거지만.
1: 네, 그래서 제가 과장을 좀 보탰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말이 되겠고요.
0: Uh-huh.
1: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usually find is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고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어떤 걸 겪게 되냐면 uh-huh.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uh-huh. 그 중에 하나는 I tend to be라고 하려다가 uh-huh. 과장하다라는 과장이랑 be가 어울려서 쓰기가 힘들어요.
0: Right. So you'd have to change it to
1: be를
0: 네. 아, yeah.
1: 그렇죠. B를 취소하고
0: yes.
1: I tend to exaggerate a lot.
0: Yes.
1: 아니면 I exaggerate a lot. Mm-hmm. 제가 과장을 많이 해요.
0: Mm-hmm.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f, especially if I'm telling a story just to make it more dramatic,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I just say like crazy things. Like if I'm really hungry, I'll be like, oh my gosh, I haven't eaten in 3 days. I'm so hungry.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get it and they're like, oh man, she's really hungry.
0: If, especially if I'm telling a story just to make it more dramatic,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I just say like crazy things.
1: 이 문장 굉장히 빨랐습니다.
0: Yes.
1: If, 만약에, especially if, 특히 뭐뭐 하면, 특히 만약에 뭐뭐 하면, if I'm telling a story,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just to make it more dramatic, 그냥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고, 그래서 make it more dramatic, 이것도 빨랐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이 부분이 이 문장에서는 제일 빨랐어요. Because I just like to be.
0: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1: 이렇게 말을 했어요. Yeah. Because I just like to be.
0: Because I just like to be dramatic. Okay. 이거는, like I just say like crazy things.
1: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그럼 이게 들리게 되느냐? Mm-hmm. 여러분이 똑같이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들리게 될 겁니다. 그냥 듣는 것만 해서는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 I just say like는 빼고 생각해도 되죠?
0: Yes.
1: I just say crazy things.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0: Uh-huh.
1: 과장을 해요.
0: Yes, because she exaggerates a lot. And let's find out an example. She says, like, if I'm really hungry, I'll be like, oh my gosh, I haven't eaten in 3 days. I'm so hungry.
1: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if I'm really hungry, 정말 배가 고프면, I'll be like,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Oh my gosh, 아이고 하면서, I haven't eaten in 3 days.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I'm so hungry. 정말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0: What do people think?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get it. And they're like, oh man. She's really hungry.
1: 중간에 남아 있는 people who just get it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걸 말해요.
0: Yeah, they understand that she really hasn't eaten in 3 days, 네. right? Or she really has not eaten in 3 days.
1: 그렇죠.
0: She's just really hungry.
1: 말 그대로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Get 자체가 understand라는 yes. 의미가 있어서
0: They understand.
1: She gets my humor. 이렇게 하면 그녀는 제 농담을 이해해요.
0: She understands his sense of humor. 네. She does not misunderstand his 그렇죠. sense of humor.
1: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I don't get it.
0: I don't get it.
1: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농담을 누가 하고 하하하 웃고 있는데 like, 왜 웃긴 거야? 한 다음에
0: I don't get it. Is it funny?
1: 네, 그런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huh? 듣고 나서 아, I don't get it. 이해를 yeah. 아직도 못했을 때 그 get를 여기 써서 다시 돌아가 보면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get it and they're like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서 생각하는 거죠. Oh man, she's really hungry. 그냥 어, 정말 배고프구나. 그 정도만 mm-hmm.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0: Uh-huh. But then there are other people. What kind of people?
2: And then other people who take it very literally and they just think, wow, Kelsey, you haven't eaten in 3 days. That's really serious. You should probably go to a hospital and get some fluids in you or something.
0: And then other people who take it very literally and they just think.
1: 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0: Literally. Literally.
1: Literally.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0: For example, don't take his words literally. Okay.
1: 그 사람 과장 많이 하니까 아니면 거짓말 많이 하니까 말
0: don't
1: 그대로
0: take his words literally.
1: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고요. 다시 이 켈시 씨의 말로 돌아와서 and then 그러니까 there are some people and then there are other people.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who take it very literally, 정말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and they just think, 이렇게 생각한대요.
0: They think what? Wow, Kelsey, you haven't eaten in 3 days. That's really serious.
1: Kelsey 씨, you haven't eaten in 3 days. That's really serious.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정말 심각한데요. 진짜로 and, 걱정하는 거죠.
0: Right? They're really worried and they say this as well. You should probably go to a hospital and get some fluids in you or something.
1: 네, 여기에 유체, 유동체.
0: Fluid, fluid.
1: Fluid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hen you say that something is very fluid,
0: it means that it's flexible.
1: It's smooth too.
0: Oh yeah, it could be smooth, fluid.
1: Yeah.
0: Of course it's fluid.
1: Yeah. Of course, fluid means fluid, right? Yeah. 그런데 명사로 했을 때는 fluid는 그 액체, 유체를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fluids는 지금 병원 가서 링거 맞는 걸 말해요.
0: Right, like getting an IV with IV. like electrolytes, yeah. like vitamins, yeah. you know, that kind of thing.
1: Drips, right?
0: Drips, right?
1: 네, 그래서 IV는 물론 intravenous를 말하고요.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probably go to a hospital. 병원 가서 지금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링거 맞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액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한대요.
0: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this usually happens quite a lot between me and my mother, where if something happens and I'll say like, oh,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and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And she'll be like, what have you been doing waiting for 10 hours? And it makes these really funny situations.
0: And this usually happens quite a lot between me and my mother.
1: 그리고 this usually happens quite a lot. 그리고 이 일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Between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me and my mother. 저와 저희 엄마 사이에 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You would think that her mom would understand her better than anyone.
0: Right, but maybe her mom is just too literal of a person, 네. right? She takes everything literally, even though she knows Kelsey exaggerates.
1: 엄마니까 딸을 잘 이해하겠지만 또 반대로 그냥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성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나 봐요. 예를 들어서
0: For example, where if something happens and I'll say like,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and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1: 네, where, 그러니까 where가 나온 이유는 this가 어떤 상황이에요.
0: Yeah.
1: 상황이 마치 장소처럼 여겨져서 그 right. 상황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0: Right. This situation where something happens.
1: Yeah. This usually happens and it's a situation where if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I'll say, 뒤에 나오는 like는 빼도 무방합니다.
0: Yes.
1: I'll say this,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10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집에 온 게 아니고 10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아직도 친구를 못 만났어요. 친구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Mm-hmm.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0: And then the mom says and she'll be like what have you been doing waiting for 10 hours?
1: 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부분에서는 I'll say like에서 like 빼도 된다고 했는데요. Uh-huh. 여기서는 빼면 안 됩니다.
0: Yeah, you can't take it out. 네. She'll be like, that means she will say. You need 맞아요. It this time.
1: Be like 자체가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especially if I였죠. 특히 제가 뭐뭐 하면인데요. 자, 제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특히 걸으면 아파요.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One more time.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두 번째는요. 특히 제가 불평하면 그들이 짜증을 내요.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One more time.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그냥 뭐더 뭐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just to make it more. 우리말로는 그냥 더 뭐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아주 자주 쓰이는 패턴이라서 소개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녀에게 말을 안 해줬어요. 뭐 행사 계획이라든지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더 놀라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0: 네, 오늘은 과장 그리고 오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People exaggerate the truth, which then turns things into lies, and this is how misunderstandings come about. So much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are caused by the need to exaggerate one's message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no longer valid, only to be notic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
1: Janice says
0: People exaggerate the truth. 사람들은 진실을 과장한대요.
1: Mm-hmm.
0: Which then turns things into lies.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1: yeah.
0: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1: Right.
0: 네, 사실들이죠. 원래는 into lies. 과장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로 만들어지죠.
1: Mm-hmm.
0: And this is how misunderstandings come about. Come about이라는 것은 happen.
1: Happen, yeah.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라는 mm-hmm. 내용이었고요.
1: Mm-hmm. And next, Joe says.
0: Joe 씨는 so much conflict, 정말 많은 갈등
1: mm-hmm.
0: and misunderstanding, 오해가 are caused by the need, 뭐뭐 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약이
1: mm-hmm.
0: 됩니다. Exaggerate one's message.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과장하는 거예요.
1: Mm-hmm.
0: To such an extent that 이런 정도까지 과장을 해버리는 거죠.
1: Mm-hmm.
0: 그래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데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no longer valid. 더 이상 너무 과장이 돼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1: Yeah, yeah. like it's not the truth anymore.
0: 네, 그래서 타당하거나 mm-hmm. 이런 유효한 것을 valid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무 벗어나버린 거죠. Only to be noticed.
1: Mm-hmm.
0: Notice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요구할 때 please notice me 이렇게 mm-hmm. 생각하고 말하는데 only to be noticed, 관심 끌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과장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And just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 have a new book for you. 자, 새로운 책이 있는데. 자, let's look at the title of this book. What is virtual reality? 네, 친구들, virtual reality는 가상 현실이에요. 네, 요새 뭐 아주 뭐 인터넷 뭐 아주 그 기술들이 앞서가니까 이 virtual reality에 대해서 우리 많이 접할 수 있죠. All right.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virtual reality, but before we begin reading, we've go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virtual reality. 혹은 뭐 V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Okay? The second word is incredible.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Mm-hmm. And last, third word is education. Education. 교육. Okay, very good.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book. So, let's learn about virtual reality, shall we? 자, let's begin reading. Can virtual reality show you things that aren't actually there? What is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or VR, is a technology that allows software developers to let you see something that isn't really there. Virtual images look like you can reach out and touch them, but they're on a screen. 자, very important question. 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가상현실이 뭘까요? What is it? 뭐죠? Okay. 자, 여기 책에서 보면은, it says, they let you see something that isn't there.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 있게 보이는 거죠. Alright? So, virtual images look like you can reach out and touch them. 자, 친구들, 요 사진을 보면은, 이 아이가, the boy is reaching out his hand. Reaching out는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손을 뻗다. 네. 그래서, 뭔가 뻗고,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네. 그렇지만, 그냥, 이 화면에서 보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virtual reality입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ow does VR work? Your eyes and your brain are very clever. Two eyes allow you to see slightly different versions of objects in front of you. Close one eye at a time and see the difference. Small differences in each eye tells your brain that there is something in front of you that you can touch. VR does the same thing. Two small screens, one for each eye, show you objects from slightly different angles. So your brain thinks those virtual objects are 3D. If you've seen a 3D film in the cinema, those special glasses help the same thing to happen. 자, two eyes allow you to see slightly different versions of objects in front of you. 그러니까 우리 눈이요, 살짝, slightly, 네, 보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 이 사진을 보면 여자아이가 눈을 한쪽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또 가리면은 뭔가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보는 거와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 It says VR does the same thing. 네, VR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VR, virtual reality는 이렇게 two small screens, 아주 작은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 통해서 이 화면, 이쪽 화면하고 이쪽 화면으로 살짝 달라요. 이게 앵글이 조금 달라요. So your brain thinks those virtual objects are 3D. 친구들, 3D is three-dimensional. 뭐 3차원의 형태.

0: 상태, 입체.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뇌에서 가상 물체가 3D 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What can VR be used for? Many things. The most common use of VR is in video games. Games are made to tell incredible stories, and it can be more exciting if you feel like you're in the game's world too. You could fly a spaceship, dive underwater, walk on the moon, and more with VR's help. In some games, you can even take a mini holiday. You can play with silly robots or chill out by the pool as though you really are on a summer holiday. All you need is some real ice cream. VR can also be used for education. Teachers can show students sites all around the world, from the Egyptian pyramids to the Great Barrier Reef. VR can be used for anything you want your own eyes to see. You can even use VR to control a drone. Okay. 자, what can VR be used for? 자, VR는 무엇을 위해 사용될까요? 네. 자, 제일 첫 번째. Video games. 친구들. Video games. 게임 좋아하죠? 네, all right. We all like to play video games. 자, games are made to tell incredible stories. 자,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vocabulary word가 나오는데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와우, 좀 exciting 한 거죠? 그래서 이런 virtual, VR는 그래서 특히 게임 세계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우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물 안에 deep, you know, diving도 되고 you can go under the water. 많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VR 통해서. 자, 또 두 번째. It can be used for education. 자, VR can be used for education. And education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네, 교육을 위해서 VR 쓰는데, 친구들, 우리 그 이집트 pyramids, 네, 알죠? 피라미드. 그리고 뭐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가고 싶죠? Right, me too. 네, 좀 가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VR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많은 거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도 있죠. Alright,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드론을 VR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Okay,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but we will continue to read more about virtual reality, VR, okay? So join me next time. Bye-bye, see you soon.
1: (목소리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네.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 가봐야죠.
1: 그렇죠.
0: 자, 오늘 제목이요. 오늘 학교 급식 딱 내 취향이야.
1: 오.
0: 슬기 씨는 네네. 혹시 학교 어렸을 때 급식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나요?

0: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식이 시작됐어요.
1: 와우.
0: 근데 미트볼이 나왔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와.
0: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너무
1: 그쵸.
0: 맛있었고,
1: 네.
0: 그리고 뭐, 호박, 나물 이런 건다 남겼고요.
1: 아,
0: 예.
1: 어렸을 땐또 그런 거 많이 좋아하진
0: 아니, 그리고
1: 않죠.
0: 제가 요즘에
1: Right.
0: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1: 아하.
0: 잠깐 학교에서 급식 먹은 일이 있었는데,
1: 오케이.
0: 너무 맛있던데요?
1: 아, 요즘에는 이게 급이 다른 것
0: 학교
1: 같아요.
0: 급식 퀄리티가,
1: 어허.
0: 와, 진짜 어디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1: 나 때는 아예 급식 그 시스템이 없었고요. 저는
0: 없었죠.
1: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스쿨 같은 데서는 급식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오늘 학교 급식 메뉴를 보고 있는 시츄에이션 만들어 봤고요.
0: 배고프네요, 갑자기.
1: 미션
0: 예.
1: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라고 이제 뭐 아이가 보통 얘기했거나
1: 네.
0: 했겠죠.
1: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0: 아,
1: 없어요.
0: 그럼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에,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1: 급식 보고,
0: 입에 침이 고인다. 이거 가능할까요?
1: 아우, 침이 영어로 아밀라제였나?
0: 아,
1: 뭐였지?
0: 그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
1: 그죠?
0: 아닙니까?
1: 예, 의학 용어 같아요.
0: 네, 영어로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급식 메뉴에 있다고 말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So, 나이스,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 오늘 메뉴에 있다.
0: Why are you so happy?
1: Follow me.
0: Okay, what are we dancing?
1: My favorite food.
0: Yep.
1: Yeah, today's menu.
0: Oh, it's on today's menu. Are
1: Yes.
0: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Spice chicken?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on the menu?
1: 오,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봐.
0: 어, my goodness. Are you okay?
1: 그러니까 it looks so tasty. So
0: Oh.
1: my 아밀라제. 아밀라제.
0: What?
1: 줄줄줄 running my
0: Like
1: 똑똑똑.
0: you're drooling. Okay.
1: Like this.
0: Well, anyway,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You get in line,
1: Line.
0: I'll go and get the trays.
1: 오케이.
0: Okay?
1: 오,
0: 아.
1: 좋은 생각이다.
0: 아,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1: 네.
0: 학생분들이 또쓸수 있는, 실제로 쓸수 있는 생활 표현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발휘가 되지 못하고.
1: 이제
0: 네.
1: 마유쌤만 좀 바라고 있을게요. 좀
0: 알겠습니다.
1: 기대겠습니다.
0: Alright, 제가 많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 네.
0: 물론 이제 성인들도 쓸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말 생활용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막 흥분한 거예요.
1: 뛸 준비해야
0: 어,
1: 돼, 지금.
0: 그죠?
1: 네.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어머,
0: 어우.
1: 이러면 흥분의 도가니죠.
0: 그렇죠.
1: 네. Nice. My favorite is on the menu today.
0: Alright.
1: 니까, is 전이 주어겠네요.
0: Alright.
1: 예. 네. 그리고 메뉴에 있고,
0: 있다, 언제?
1: 오늘. 이렇게
0: Okay.
1: 한번
0: Very
1: 끊어보겠습니다.
0: nice.
1: 좋아하는 요리니까, my favorite cook. cook 할게. 이게
0: Okay.
1: 뭐, 동사, 명사 다 된다 그랬었어.
0: 맞지.
1: 옛날에.
0: 뭐, 그건 맞는 말입니다.
1: 네.
0: So, nice. My favorite cook is on the menu to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 선생님이 메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1: 그래요?
0: 요리사 선생님을 쓰셨는데. 괜찮아요. It's okay.
1: 그래.
0: Check this out.
1: 요리사구나.
0: 그쵸.
1: 아,
0: 에이씨.
1: 니쉬.
0: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0: Yes. 자, cook은,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cook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된다. 이거 좀 헷갈렸던 거예요.

0: 요리는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음식이라고 할 땐 그냥 food입니다. 뭐 food도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My favorite food, that's fine. But 뭔가 이렇게 조리가 된 요리라고 네. 할 때 dish는 접시라는 뜻도 되고 요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So my favorite dish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요. 혹시 식사라는 단어도 우리 같이 가져가도록 할까요?
0: 식사요?
1: 식사를 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아, 알아요.
1: M으로 시작합니다.
0: 알아요. Meal.
1: Okay.
0: Yes.
1: Meal. Perfect. 이상하게 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렇죠?
0: 맞아요.
1: 우리말로도 그렇고.
0: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저 친한 언니네 가게에서 알바 조금 도와준 적 있거든요. 자, 스텐밀 먹자. 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스텐밀이라고
1: 아, 예, 오케이.
0: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온 거가 실제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0: 번뜩 떠올랐어요.
1: Very nice. Alright. 자, 그리고요. My favorite dish가 where is it? 어디 있어요?
0: On the menu.
1: It's on the menu.
0: 네.
1: There you go. 자, 메뉴에 혹은 메뉴에 있는 정도로 하려면 메뉴라는 단어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0: 아,
1: 그 뭐라 그럴까?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예. 메뉴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 뒤에 무슨 plate라는 단어가 판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리스트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0: 네.
1: 그 메뉴 선상에 위에 연에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on the menu.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기해도 안 아까운 건데
0: 네.
1: 여러분들 메뉴에 뭐가 있니? 메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0: 메뉴에 뭐가 있니?
1: 네, 메뉴 위에 뭐가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이 있어? 이렇게 할 때 그냥 뭐가 있어 메뉴에?
0: What?
1: 맞아요.
0: What is there?
1: 어, 예? 여기는 안 이건 안 써요?
0: On the menu. 지금 써요.
1: 그냥? 지금 써요. 네. What's on the menu?
0: 아,
1: 그치예요.
0: 아, 있어야 네. 되니까 뭔가 there is가 들어가야 되나 했어요.
1: Oh, I see, I see. So what is on the menu? What's on the menu?
0: What's
1: 이러면
0: on the menu?
1: 메뉴에 뭐가 있어? 뭐 여기 뭐 Korean food가 있어, 뭐 seafood가 있어, et cetera, et cetera.
0: Yep.
1: Okay, so what's on the menu?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따라 왠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이 하필 메뉴에 없는 거예요.
0: 아, 아쉬워.
1: 그래서 그건 메뉴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메뉴에 없다.
0: There is not on the menu.
1: 아, there is 뭐뭐가 없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0: 예.
1: 그것이 뭐죠? 그거?
0: It.
1: It's not on the menu.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Right? 그건 메뉴 위에 없다.
0: 오케이.
1: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그 there is 이거에 조금
0: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좀 꺼내 주시길 바랄게요.
1: 아,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알게 되면 더 이게 복잡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0: 네네.
1: 극복이 돼요.
0: 네.
1: Alright, so just like this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What's on the menu?
0: What's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본문 읽어볼게요.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There you go. 아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친구도 한 명 없을 때 거기 식판을 들고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가면은
0: 밥은 먹어야 거기, 되니까
1: 네 맞아요 네. 거기에 그 외국인 아니 당연히 미국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막 그런 거가 보이나 봐요.
0: 어 쭈뼛쭈뼛하는 게
1: 먹어.
0: 네, 정이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혼자 가서 먹었어.
0: 자,
1: 아무튼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 중에 뭐가 있었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음식 중에. 그래서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0: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cken? 인데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끊어볼까요?
1: 너는 얘기하는 거니?
0: Are you talking? 그리고 여기 매콤을 뜻하는 spicy 넣겠습니다.
1: Okay.
0: Spicy.
1: Alright. So 나누면 are you talking? 넌 얘기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Right? Are you talking? But about what? 뭐에 대해서? About the 매운 chicken. Spicy, perfect.
0: Ooh.
1: Very nice. 원래 이제 spicy라고 하는 거는 양념 맛이 강하게 들어간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0: Mm-hmm.
1: Alright. 자, 그런 면에서 사실 하시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둘 다 매운 뜻으로, 맵다는 뜻으로 다 써요.
0: 그쵸.
1: You know, like hot sauce. Right? So hot, spicy 둘 다 맛으로 치면은 이제 매운. Right? But hot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0: 뜨거운 거랑.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 매콤한 그 양념 맛이 아주 강한 거 그런 걸 얘기하려면 예를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Spicy.
0: Yes.
1: 아, 자, 그리고요. 너 이거 얘기하는 거니? 우리말로는
0: 네.
1: 너 그 spicy chicken 얘기하는

0: 거야?
1: 응?
0: 이러지? 스파이시 치킨을 대 굳이 얘기하는 거야? 대라는 말을 잘안 쓰죠?
1: 그렇게 해석 안 하죠.
0: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bout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문법이 틀립니다.
1: 오, 그래요?
0: Alright? 예, 그래서 talk, 얘기하다에다가 항상 about
1: About.
0: someth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1: Yes.
0: so for example, right?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자.
1: 아,
0: 인생에 대해 얘기하자.
1: Yeah. Let's talk about the life.
0: 그냥 life 쓰시면 돼요.
1: Let's talk about life.
0: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ove. 이런 거,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직역을 하면 그녀가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진행형으로.
1: Is she talking about us?
0: Us. 그쵸? Very nice. Is she talking about us? Or who is she talking about, right? 이렇게요. So, about이랑 talk랑 같은 친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talk about life.
1: Let's talk about life.
0: Is she talking about us?
1: Is she talking about us?
0: Alright, 자, 이번엔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그쵸. 뭔가 favorite dish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쵸?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당연히 그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네, 그렇죠. 뭔가
1: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0: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1: 예,
0: 나오고 있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채소나 막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1: 뭐 다른 거뭐 있어? What else? Look, my mouth is 내 입이 이렇게 됐잖아. 침이 고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침이 고인다.
0: 이거는 상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니까 침을 뭐라고 해? My mouth is 그러면 저는 raining으로 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는 거지.
0: 근데 되게 시적이에요.
1: 그죠?
0: My mouth is rain. 아, 근데 좀 더럽기도 한데요.
1: 예, it's raining.
0: 오케이, 오케이. 자,
1: 예.
0: so what else? 그러면서, look, my mouth is raining. I like that actually, but
1: Watering?
0: 오히려 더 쉽습니다.
1: 오, 되게
0: 예,
1: 심플한데요?
0: watering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water 한다는 게 명사로 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1: 네.
0: 실제로 water 동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lant 같은 거에다가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the plant.
1: 오.
0: Water the flowers. 물을 준다로도 쓸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오늘 내용에서 알겠지만 침이 고이다. 진짜 물이 여기 막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침을 영어로 하면 water예요?
0: 아니에요.
1: 그러면 침은 또 따로 있어요?
0: saliva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뱉는다라는 거에선 또뭐 spit을 한다라든가 그때그때 조금 단어가 달라지긴 하는데
1: 네네.
0: 여기서는 실제로 그뭐 saliva라는 침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냥 water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침이 고이다. 그리고 침이 고인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진행형으로 보통 쓰게 돼요. Okay? 그래서
1: 네.
0: my mouth is watering. Alright? 왜냐면 my mouth waters. 그럼 나 원래 침 고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원래 침 고이는
1: 그치,
0: 사람이야.
1: 그치, 그치.
0: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로
1: 오해할
0: 보통
1: 수
0: 쓰고요. 네.
1: 있겠네요.
0: 그래서 우리 진행형으로 한번 다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1: 네.
0: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한참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걸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So my mouth is watering. 지금 한참 water 하고 있다. 그래서 비동사 ing로 예문 두 개만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 친구가 여기서 코에서 피가 확 나오고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야, 너 코피 나고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피 흘리는 게 동사로 뭘까요?
1: Blooding.
0: 자, blood는 피라는 명사입니다.
1: 예?
0: bleed라고 해야 돼요.
1: 아, bleed.
0: 그러면 bleed를 알았죠? 피를 흘리다. 그러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다. 진행형으로.
1: Your nose is bleeding.
0: That's it. Your nose is
1: 아.
0: bleeding.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너 코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Yes.
0: Yes. How about this? 너무 뭔가 무서운.

0: 영어를 봤나 봐요. 그래서 내 다리들이 떨리고 있어. 아니면은 뭐 PT를 너무 세게 받았어요.
1: 그쵸.
0: 내 다리들이 막 떨리고 있어.
1: 아, my legs are 떨리다.
0: 네, 흔드는 거, 흔드는 거.
1: shaking.
0: Shaking. My
1: 아하.
0: legs are shaking. Right? Okay.
1: 으흠.
0: 이렇게 하게 되면 한참 그러고 있다. 굉장히 거의 기본적인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you guys, 읽어볼게요. Hey, your nose is bleeding.
1: Your nose is
0: 그죠?
1: bleeding.
0: My legs are shaking.
1: My legs are shak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앞부분에요. 다른 거뭐 있겠니? 딱 스파이시 치킨이지 하려고 이 표현을 썼죠.
1: What
0: Right,
1: else?
0: what else? 라고 썼습니다. 이건 정말 what 뒤에다가 else를 더 추가한 건데,
1: 응.
0: els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1: 그 밖에.
0: 맞아요. 그
1: 예.
0: 밖에, 뭐, 다른. So, 그것이 이제 else예요. So, what else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else? So,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1: 네.
0: 얘를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What else is there? Is there 있니?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다른 거 뭐가 있니? What else is there? You know?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귀찮아요.
1: 그쵸?
0: 줄여버려요.
1: 이렇게
0: Alright?
1: 해도 충분히 뭔가 이해는 될것
0: Of
1: 같아요.
0: course. Right? 자, 여러분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1: Yes.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0: Okay.
1: watering.
0: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좋아, 넌 줄을 서. 난 가서 쟁반을 가져올 테니.
1: 아,
0: 굉장히
1: 분업이 확실한데?
0: 조직적이에요.
1: 오, 멋있다, 멋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쟁반. 그럼 여기서도 쟁반 가야겠네요. Dishes 아까. Dish가 사실 접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0: 오.
1: washing dish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
0: 그런가요?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플레이트인가 보다.
0: I don't know. 이미 썼어요.
1: 오케이.
0: Okay. 자.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그렇죠.
1: 트레이? 다
0: Phrase.
1: 틀렸네.
0: 혹시 트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트레이 너무
0: 그렇죠.
1: 들어봤죠.
0: 이거 외래어로도 트레이라고 아마 쓰는 걸로 저는
1: 저기 트레이 좀
0: 알고 있는데.
1: 갖고 와봐. 이렇게
0: 맞아요.
1: 하고,
0: 오케이. 그래서
1: 예.
0: 뭐 디쉬 접시라든가 아니면 뭐 플레이트도 결국에는 넓적한 접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쟁반 자체를 가져와라. 왜냐면
1: 네.
0: 이거에다가 이제 놓고 또할 거니까. 저의 약간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1: 뷔페.
0: 아, 뷔페 가면은
1: 예.
0: 너 저기서 가져와. 막 이런 게 있는데.
1: 저기 고기 지금 줄 너무
0: There
1: 기니까 저기
0: you go.
1: 먼저 서 있어.
0: That's me.
1: 항상 그래요.
0: Okay. So, 이 쟁반을 뜻하는 것이 tray가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 당연히 트레이가 아니겠죠?
1: 네.
0: TR. 그다음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R 발음 때문에. 그래서 입모양을 모은 상태로 트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Tray. Tray.
1: Tray, tray.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접시는 뭔지 한번 써주실래요? 아까
1: 접시요?
0: P로 시작한 거.
1: 아, 네. Plate입니다.
0: 그렇습니다. Plate. 뭐, 플레이트를 떨어뜨려서 뭐,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뭔가 넓적한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자, 줄 서라고 했어요.
1: 네.
0: 영어로 뭘까요?
1: You get in line.
0: Get in line. 이거는 이미 줄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고 하는 동작 동사 때문에 줄을 서다라는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빨리 들어가 서! 이
0: Right.
1: 소리군요.
0: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1: 네.
0: In line에 빨리 들어가. It's almost like get in the car 같은 거예요. 그래서 line 안에 들어가다. 이게 줄을 서다. 서 있는 상태다가 아니에요. 서다예요. 딱 서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둘러, 그리고 줄을 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자, 어서 어서 줄 서, 이건데요. 서둘러가 뭐예요?
1: Hurry up.
0: Hurry up and
1: And get in
0: there we
1: line.
0: go. Hey, hurry up and get in line.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런 거, amusement park 같은 거, 놀이동산 갔을 때,
1: 그쵸.
0: 네, 라이드를 탈 때, 줄이 사람이 많으니까.
1: 박물관 같은 데도.
0: Yeah.
1: 예.
0: 자, how about this? 먼저 줄부터 서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줄을 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자.
1: Let's get in line.
0: 우선 그럼 먼저
1: First.
0: first. Let's get in line first. And then we can talk later.
1: Yes.
0: 이러면서 오케이.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get in line은 아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내려고 하면 안
1: 안
0: 돼요. 오케이.
1: 되는군요.
0: Alright. So, 읽어 주세요. Hurry up and get in line.
1: Hurry up and get in line.
0: 자, 이번에는 Let's get in line first.
1: Let's get in line first.

0: Alright.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Get in line은 줄을 서는 동작을 강조,
1: 네.
0: Be in line은 이미 서 있는 상태를 강조.
1: 아.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데서
1: 네네네.
0: 줄을 이미 서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서 있으면
1: 계산하려고.
0: 누군가가 와가지고 혹시 줄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get in line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은 원래 줄 서는 여성분인가요?
1: 맨날 웨이팅 하는 분.
0: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동사 써서
1: Are
0: Are you
1: you
0: in?
1: getting?
0: No. I 계속되죠. Are you in line?
1: Are you in line?
0: 당신은 라인에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 오.
0: 이게 영어 처음에 강조 그리고 상태 강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 이게 익숙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초중급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더 익숙해질 거예요.
1: 오호.
0: 자, 그리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럴 때는 wait in line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Wait in line. Alright? So,
1: waiting line.
0: get in line은 딱 들어가는 거,
1: 네.
0: 그리고 줄서 있는 거, be in line. 근데 be in line이랑 똑같이 쓸수 있는 게 wait in line이에요. 다만, 얘는 기다리는 거 강조고, 걔는 그렇게 이미 서 있다라고 할때 진행형으로 쓰겠죠. I'm waiting in line.
1: 그래도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문장들이 딱딱 있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0: Alright,
1: trays.
0: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오케이.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0: On
1: today.
0: the menu. 자,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0: There
1: watering.
0: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2: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2: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1: 응.
0: On the menu. Something is on the menu. Right? 자, 목소리 키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1: 응.
0: 메뉴에 뭐가 있어? 뭐가 메뉴에 있어?
1: What's on the menu?
0: What's on the menu?
1: Yes.
0: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메뉴에 없어. 죄송한데요. 그건 메뉴에 없어요.
1: It's not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Yes.
0: 자, 좀긴거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그렇죠.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Yes.
0: Alright.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on the menu? It's not on the menu.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자, 두 번째는요. 한참 뭐 하고 있다. 진행형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내 다리가 떨리고 있어.
1: Oh, my legs are
0: shaking,
1: shaking.
0: shaking. 자, 두 번째. 너 코피 나고 있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1: Your nose is
0: 그죠?
1: bleeding.
0: Your nose is bleeding. 자, 마지막입니다. 봐, 내 입에 침 고이는 거. Look, 일단 한 다음에.
1: Look, my mouth is
0: There you
1: watering.
0: go. 읽어볼게요. My legs are shaking. Your nose is bleeding. Look, my mouth is watering.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4: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3: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4: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2: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2: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Oh, 너무 좋은 색깔.
2: Okay,
1: Okay, go ahead.
0: Good job, you guys.
1: Wow.
0: You guys nailed it. 아주
1: 네.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문장이었는데요. If you're tired, go home.
0: There you go. Or you can also say, go home if you're tired.
1: 아하.
0: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On the menu. 이것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 배웠던 미션 문장들하고 막 머릿속에 맴도시죠.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시켜 주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good.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평상 피곤한 건 이유가 있답니다.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1: 있어요.
0: 이게, 아, 필요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어하.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0: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1: 맞아요. 중간중간 뭐 이제 제가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right.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 깰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또 막 대본 보느냐고 또.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오히려 마유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잠 깨더라고요.
0: 화이팅이 넘어.
1: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0: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난왜 항상 피곤하지?
1: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0: 그렇죠. 네, 촬영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1: 너무
0: 하시거든요.
1: 피곤해. 마이스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0: 저 때문인 거예요? 알라이트,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0: That's right.
1: 숨 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0: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문장이죠.
1: 그렇죠. 뭔가 방어하는 느낌.
0: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나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1: Yes, yes. Always tired. I don't know why I am tired every day.
2: Oh, you don't
1: know
2: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Never exercise?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That's why you're tired.
1: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 그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1: 그 I
2: Oh, yoga.
1: I'm good at 그 breathing.
2: Oh, breathing?
1: Yeah,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30 minutes?
2: Yeah, walking.
1: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30분. 어떻게 걸어?
0: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네.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갑자기 졸렵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right.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 한 번은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진짜.
0: 네.
1: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느낌이.
0: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 그렇죠.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0: 그러면 여기서 예.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치면 문장 되나요?
1: 되지 않아요?
0: Why am I
1: tired?
0: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1: 나 왜 피곤하지?
0: 그런데
1: 항상 피곤해야 되니까
0: That's right.
1: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보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L-W-A-Y-S.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1: Yes.
0: There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There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 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몇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 아.
0: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1: 예.
0: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수준이에요.
1: 있어요.
0: exhausted.
1: 예.
0: 스펠링이 어려워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1: 네.
0: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0: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1: 아.
0: 힌트.
1: 달았어요.
0: Where. Where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1: 네.
0: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달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0: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0: Why,
1: why?
0: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1: 네.
0: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0: 질문 어순.
1: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0: 나는
1: 피곤하니?
0: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그러면 why를 빼고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이런 말다 영어 대사에서도
1: 그쵸,
0: 그렇고요.
1: 그쵸.
0: 자, 인생이 so 힘들어? 이것만
1: 예.
0: 해주세요. Why 빼고 일단 인생이 힘드니?
1: Is life.
0: Is life
1: Is life
0: so?
1: so hard?
0: 그죠? Is life so hard? 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1: Why is life so hard?
0: 그렇죠. 대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Why is
1: 그러네요.
0: life so hard? 그러면 Hey
1: 야.
0: man, come on, let's go. 막 이러면서 뭔가, you know.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is life so hard?
1: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0: Right.
1: tired? 네.
0: Right. 자, 리얼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라고
1: 야,
0: 합니다.
1: 맞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피곤한 감이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You never,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out. workout 해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Workout.
1: 왠지
0: 왕초보
1: 동사가.
0: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1: 네.
0: 동사입니다. So, you never work out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더 단순하게 엑서사이즈 가져왔습니다. 아마
1: 엑서사이즈.
0: 처음 들었을 때 워크아웃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1: 네.
0: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워크 아웃.
0: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치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
1: 네.
0: 에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1: 오.
0: 운동들을 특히나 그중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1: 그러게요.
0: you 뭐라고 해요?
1: Never.
0: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1: 결코 몸 하지 않다.
0: 아, 그렇죠.
1: 네.
0: 부정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동사와 함께 쓰면 쉽게 문장을
1: 네.
0: 만들 수 있는데 이 nev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했죠. 그 이유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과거 동사도 쓸수 있고 할수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right? so you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never apologized to me. 그럼 넌
1: 아.
0: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1: 예.
0: never는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okay? so never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난 절대 울지 않아. 난 절대로 울지 않지.
1: I never cry.
0: I never cry. I never cry. 자,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1: 하하, laugh.
0: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1: My dad never laugh.
0: 그렇죠. never laughs예요.
1: laughs.
0: 자, 지금 슬기
1: 왜요?
0: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1: 아,
0: 실수입니다.
1: 데드.
0: 3인칭 단수죠. 그러면
1: 아빠니까.
0: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런 거죠.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my dad

0: 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1: 그냥 S 붙여줘야 돼요.
0: 대부분 실수예요. 그래서
1: 예.
0: 그대로 그냥 my 이건 있든 없든 my dad는 3인칭 단수니까
1: 네. Laughs.
0: laughs가 맞아요. Got it, right?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1: I never cry.
0: My dad never laughs.
1: My dad never laughs.
0: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오.
0: 네.
1: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0: 새나?
1: 어, 새나?
0: I'm good at 뭐 하는 거를 잘한대요?
1: 숨 쉬는 거.
0: 숨 쉬는 거.
1: 숨 쉬는 거니까 breathe. 아,
0: 오케이.
1: breath인가? 예, breath.
0: 제일 헷갈리죠?
1: 네, breath.
0: Right.
1: 예, I'm
0: 근데,
1: good at breath.
0: breath.
1: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1: 어?
0: 정답은 breathing.
1: 아, 그래요?
0: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 예.
0: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1: 아.
0: 그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건 잠깐 잊어버리세요. 잠깐
1: 에?
0: 잊어버리시고.
1: 에?
0: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1: breathe.
0: breathe까지.
1: E까지.
0: 얘는 breathe.
1: breathe.
0: breathe. 숨 쉬다라는
1: 네.
0: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1: breath.
0: 아하.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1: 돼요.
0: 네.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1: 없어요.
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breath.
1: 네. 네.
0: 그래서 두 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걔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네.
0: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1: 네.
0: 그래서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나 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 i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1: 네.
0: ing형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1: 네.
0: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이렇게 써도 되지만
1: 네.
0: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ating.
1: Eating.
0: Right? Running.
1: Running.
0: Okay. 뭐, singing.
1: Doing.
0: Alright.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렇죠.
1: How?
0: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1: Ooh, you are good at driving.
0: Driving. 그렇죠.
1: Yes.
0: ing를 건 거죠. So,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1: 근데 이 cook은 명사로 cook도 되잖아요. 요리.
0: 가능하죠.
1: 그러면 I'm good at
0: 근데 그거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cook은
1: 요리사죠.
0: 요리사.
1: 아.
0: 어색해지죠. 그렇죠?
1: Right. 예.
0: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1: I'm good at cooking.
0: You're good at driving.
1: You are good at driving.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는 거?
1: Draw.
0: Draw, right?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1: 네?
0: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1: Are you good at drawing?
0: 그렇죠.
1: 오.
0: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1: 너 좋아?
0: 잘하니?
1: 잘해?
0: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t drawing? 이렇게 추가를 한 것뿐입니다.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1: 네.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1: 네.
0: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1: 오?
0: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Yes.
1: 저는 아까 이것도 세줘 이렇게
0: 맞아요.
1: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되던데.
0: 가능해요. 보세요. count는

0: 세는 거죠.
1: 네.
0: 셈을 당하거나 이런
1: 네.
0: 걸로 카운트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1: 아,
0: 셀 수가
1: 그쵸.
0: 없어요. 안 보이는데. Right?
1: 네.
0: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줄 수가
1: 아,
0: 있는 거예요. 오케이.
1: 그렇게 해석을 또 하시는
0: 그렇죠. 이게
1: 거군요.
0: 굉장히 좀뭐
1: 아.
0: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하는 건데
1: 네.
0: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그것도 인정해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주나요? 그래서, 아, 요건 나안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익스피리언스를 다 썼는데
1: 네.
0: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Does it
1: 네.
0: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It doesn't coun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1: 어?
0: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1: 지금 뭐
0: 말도 안 된다?
1: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예. Just take a 30-minute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0: 그렇죠?
1: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었을까? 붙였어 볼게요.
0: 오케이.
1: Every day.
0: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1: 너무
0: 아,
1: 헷갈려요.
0: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50%의 확률.
1: 어?
0: 틀렸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자, every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1: 네.
0: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every하고 day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1: 네.
0: everyday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eryday job.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뭐
1: 일.
0: 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1: 네.
0: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1: 그쵸.
0: 자, 30분간 뭔가 워크라라고 했는데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30분을 잠깐 뺄게요.
1: 네.
0: 이거는 조금 더 꾸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책하다라는 덩어리 동사는
1: Take a walk.
0: take a walk.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몇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하고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1: 오오.
0: 가능합니다. 그거
1: 네.
0: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take a 몇 분짜리 walk
1: 30 minute.
0: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1: 단
0: minutes가 아니라
1: 네.
0: 단수로 minute
1: 30 minute.
0: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산책하자.
1: Let's take a walk.
0: 그죠? Let's take a walk. 어,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1: 더부룩해.
0: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1: 오.
0: 예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1: Take a 10-minute walk.
0: 그렇죠. Hey,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이것도
1: 오케이.
0: 가능하죠.
1: 아하.
0: Just like so.
1: 요게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좀더
0: 익숙해요?
1: 익숙해요.
0: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1: 예.
0: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뭐,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1: 그거 어떻게
0: 그거 안
1: 안
0: 쓴대,
1: 써?
0: 그거 안 쓴대,
1: 맞아.
0: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1: 맞아,
0: 그렇게
1: 맞아.
0: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수 있는데, 아,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뭐,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런
1: 네네네.
0: 거는 노이즈입니다.
1: 네.
0: Okay?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1: Let's take a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자,
1: A
0: 그리고
1: walk.
0: walk. 이거
1: 예.
0: 주의하셔야
1: 예,
0: 돼요.
1: 맞아요.
0: 요거는 묵음이에요.
1: 어허.
0: walk입니다.
1: 네.
0: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테이크 되시네요.
0: 네. 자, 보여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1: Go
0: for.
1: 들어는 봤어요.
0: 네. 이게
1: 예.
0: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아.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o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음흠.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두 번째,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 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1: 네.
0: 자, 넌 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 그럴까?
1: 영화
0: 소울을 넣어서요. 오케이.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1: Why is life so hard?
0: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Why is life so hard?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e good at doing something.
1: 네네.
0: 뭐 하는 걸 잘하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돼요.
1: 맞아요.
0: 아시죠? Right? ING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 숨 쉬는 건 잘해. 나 숨 쉬는 거 잘한다고.
1: I'm good at breathing.
0: 그렇죠. I'm good at breathing. 자, 두 번째.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죠? I am good at cooking. There you go. Mm-hmm. 세 번째, 너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1: Oh, you're good at driving.
0: 그렇죠. You are good at driving.
1: Yes.
0: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Oh.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1: 그쵸.
0: Be good at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0: 네.
1: 야,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0: 네.
1: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0: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am I always tired?
5: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4: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3: 해결.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3: Okay, 30 minutes.
4: Just 30 minutes.
3: Oh, it's too hard for me.
1: 와, 잠이 다
2: 달아났어요.
1: 다 깨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1: 그렇죠.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 다음에 comma.
2: We are friends.
1: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네.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용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본인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 그럼요. 더 기억에 오래 가요.
1: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다. 네, 맞아요. 뭐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2: 네,
1: 되겠습니다.
2: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Jo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work today. Actually, no, we are not going to work. We don't have a job. 네, 우리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these days they ask for English interviews, like a job interview in English. 자, 한국에서도 취업할 때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정말 stressful. It's so stressful, isn't it? Okay, I'm going to help you. Now, what we're going to do today and for a few shows, we'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tell me about yourself or introduce yourself. 네, 본인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So that's w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find ou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최근에 EBS 대학교를 졸업한 크리스틴 조입니다. I'm Kristen Cho, and I'm a recent graduate from EBS University. 저는 한국사 학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또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 I also have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lrighty, let's see how we say that Korean line in English.
0: Alright, here is the main answer today. It's not a dialogue, but it's basically a statement. So let's begin. I'm Kristen Cho, and I'm a recent graduate from EBS University. 네, EBS University는 없고요. I wish they did, okay. 저는 최근에 EBS 대학교를 졸업했고, Kristen Joy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educational background를 소개를 하는 건데, 우리 그 뭐 어떤 거를 공부했고, 무슨 전공을 했고, 이거는 기본이죠. So, 저는 한국사 학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So the 부전공, this is the important one. Okay, how do we say that? I have a BA in Korean history with a minor in political science. Okay, now,
2: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통 뭐 major 이 말을 많이 쓰죠. 뭐 I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필요 없다 라는 느낌보단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no use, ing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use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이 소용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no use, ing를 가지고요. 너 시침이 돼도 소용없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을 영어로 it is no use,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있다, 없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there is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use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다라는 동사는 use라는 동사가 되고요. 사용 혹은 소용 이런 얘기들은 use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no use, 소용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쓸모가 없어, 소용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패턴은 뭐였었어요? 그쵸, it is no use였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is로 줄여서요. 그래서 it is no us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에이 소용없어 라는 의미지만 그 뒤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은 ing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0: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뭘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너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울어봤자 먹히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뒤에 ing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it is no use cr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울어도 소용없다. 그냥 it is no use, there's no use, 소용없어 라는 의미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울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쵸? 지금의 이 use는 쓸모, 소용이라는 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use 하면서 쓰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use. 우리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문장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나 이제 마음 접었어. 너 사과해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과하다라는 동사, 그쵸? apologiz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제 버스는 지나갔거든.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It is no use apologiz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해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치미를 떼다라는 거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영어로는 play dumb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lay라는 거는 재생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연극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is no use playing dumb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척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모른 척하는 거, 시치미를 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너다 알고 있잖아. 시치미 떼도 소용없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It is no use playing dumb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해서 acting dumb, playing dumb 해가지고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아유,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다라는 do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try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린 try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요, it is no use trying. 아,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t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표현, it is no use ing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trying. It is no use try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해본들 소용없어.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현재 상황을 얘기를 했다면은 아, 그거 소용없었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해봤는데 아유, 소용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It is를 it was로 바꿔주시면은 소용이 없었다.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과거의 표현입니다. It was no use trying 혹은 trying 빼고 그냥 소용없었습니다. It was no use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o use trying 이라고 해서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한 문장만 더 보죠. 울어도 소용없어 라는 거. It was no use c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It is no use crying 하고 나서 이제 엎어진 우유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언의 표현으로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속담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해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라는 거를 영어의 속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본들 소용없다 라는 표현으로 It is no use ing 혹은 ing를 그냥 빼가지고 It is no use로 소용없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 다시 한번 열심히 즐겁게 해보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제가 두 번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고요. 그럴 때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예,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right?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Okay. Did you give it a try? 직접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너무 놀기만 하는 사람한테 그냥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좀 맞춰야지.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일, 놀이, 균형. 이건 전부 다 단어들이죠. 그런데 어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어딘가요? 어감. 그게 바로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냥 요리 재료일 뿐입니다. 얘는 요리법이고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you need to. 발음 주의하세요. need to처럼 써 있지만 실제 d 발음과 t 발음이 여러분 그렇죠. 예. 위치아의 뒤에 보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느껴보세요. 예, 잘 안 되신 분들은 튀김 먹으면 까지는 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합쳐집니다. T하고 D가 똑같은 데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you need to 이게 아니고 you need to. you need to. 발음은 이렇게 하시고요.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필요가 있어 됐고요. 앞에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끌 필요가 있다. 계획, 그 다음에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작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You need to 다음에 you need to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다 뭘까요? 맞추다 이게 set을 써야 되나? 예.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의 명사들은 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 그러면은 그게 샴푸잖아요. 근데 동사로 머리 감단 뜻이에요. 단추란 단어 있잖아요. 버튼. 이것도 동사 쓰면은 I buttoned my shirt. 그러면은 단추를 채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명사들이 동사가 돼서요. 얘도 you need to balance. 그 다음에 대상에서 you need to balance it. You need to balance it처럼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끌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TV를 끄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뭔가를 끄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오프 시킨다 해서 turn off. turn off. 그래서 you need to turn it off. 그렇죠? you need to turn it off. 반대로 키는 거면 you need to turn it on. on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우다 어려울 것 같지만 역시 계획이란 단어를 동사랑 써 보세요. you need to plan it. you need to plan it. 어렵지 않죠? 자, 맨 마지막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어. 야, 공부는 반복해야 돼. 즐겁게 반복해야 돼. You need to repeat it. 그쵸? You need to repeat it. 예, 이렇게. Repea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Repeat을 길게 하세요. 얘가 짧은 소리가 아니라 긴 소리잖아요. 그래서 repeat it. Repeat it. 됐죠? 예, 잘못되면, 피리. 피리래, 피리.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기억은 나실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따라서 읽지 마시고요. 제가 해드리는 동작을, 예. 한번 보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ready? 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자, you need to balance it. Correct. Balance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절 보세요. 네, 여기 보지 마시고 그걸 잠글 필요가 있어. 끌 필요가 있어. 자, your turn. 맞습니다. You need to turn it off. Turn it off.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you need to plan it. You need to plan it. 자, 네 번째는요, 반복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반복, 반복. 이거죠? You need to, 네, repeat it. repeat it. 해서 피리처럼 들린다고 그랬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얘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너는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되게 아까는 부담스러웠는데 반은 해결했잖아요. You need to balanc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You need to balance. 근데 it가 나온 거잖아요. it. 이 자리에 이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균형을. 그래서 보통 work and play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서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으시면 between 쓰시면 돼요. between work and play. between 없이요.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당신의 일과 놀이에 균형을 잡으세요.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균형을 잡아라 아니면 뭐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라. 둘다 가능하니까요. 자, 보세요. you need to balance 그렇죠? 네, between work and play. 아니면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두 가지 가능합니다. 나가기 전에 가스를 끄고 나갈 필요가 있어. 동작 떠오르시죠? 이거. 자, you need to turn it off잖아요. 근데 turn off가 나오고 it 대신에 그렇죠? 바로 가스 밸브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you need to turn off. 그다음에 가스 밸브 하면 ga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r gas. 본인 집에 가스기 때문에 your gas고요. 뭐 정해진 거라면 the gas valve 아니면 gas라고 쓰시면 되겠죠? 예, 나가기 전이니까 before you go out. 그렇죠? You need to turn off your gas before you go out.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는 동작 before you go out. You need to turn off your gas.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TV.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plan. 그렇죠? 예, 바로 미리니까 ahead입니다. 이게 머리 하나만큼 앞서간다 해서 이게 한 단어가 된 거예요. 미리란 뜻입니다. 자, 뭘 위해서? For your happiness.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시 한번 행복 맛보기 두번 Try it again.

Okay, let's put the key sentence in a dialogue like this.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반응은 뭐죠? 보여주세요. 자, 둘 다 중요하지. 갑니다. 그 다음에 you need to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아니면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둘 다 중요하다? Important. 자, both are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놀기도 안 되고요. 너무 공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You need to balance them, right?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무한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뭐, 예, 친한 이런 느낌도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bye.

0: Mid, I'm hungry.
1: Yeah, me too. Uh-huh. Let's have some lunch.
0: Okay.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준성이야.
1: 언니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예요. 부지런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1: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촉촉하는 게으르지 않은 소년이다. 그런 말로 쓸 수 있어요.
4: 부지런하다는 학교에 지각해서 준비를 부지런하다? 이럴 때 써요.
3: 부지런하다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다란 뜻이에요. 꾸물거리다? 꾸물거리다라는 말 들어봤지요?
1: 네. 아니요. 꿈새가 되는 건가?
3: 우리 준성이 꾸물거리다 이 말 어디서 들어봤나요?
4: 할머니랑 엄마한테 잔소리로 많이 들어봤어요.
3: 맞아요. 아침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런 말 들어봤죠?
4: 엄청 많이요.
3: 엄청 많이 들어봤구나. 꾸물거리다란 말을 쓸 때는 게으르고 느리게 움직이다란 뜻이에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보기에 부지런한 사람